성경이지만 그것이 시작된 저의 인생 가운데 시작된 교회는 제 모교회입니다. 거기서 했던 것들을 받은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거기서는 요만큼이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큰 은혜가 있는데요. 늘 고향을 다녀옵니다. 고향 교회에서 참 많이 머물고요. 가서 이렇게 고향 시골 교회지만 가서 참 머무는 시간이 꽤 낮이고 뭐 밤이고 와서 머물다 왔고요.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고향을 다녀오면서 느낀 것은 전도서를 현장에서 보고 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전도서. 성경에 남아있는. 안식월만 되면 이제 고향을 가서, 물론 뭐 다른 데도 다닙니다. 고향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이번 20일 동안 고향에만 있었는데요. 집에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몇 년째 이제 고향에 가서 항상 정리를 합니다. 재작년에는 이제 트랙터를 팔았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농사 짓는 집안이니까 트랙터를 재작년에 이제 팔았고요. 작년에는 이제 경운기를 다 처분을 했습니다. 경운기를 처분을 하고 또 이제 그것 말고도 많은 걸 이제 계속 이제 정리를 하죠. 정리를 이제 하고 이번에는 뭘 정리를 했냐 하면 뭐 사소한 거긴 하지만 그 저희 집에 이제 수도가 있고 수도가가 있습니다. 수도가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 그 숫돌이 있었습니다. 그 숫돌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은 칼을 갈지만 포항은 이제 칼을 갈더라고요. 회를 좋아하시니까. 근데 농사 짓는 집에서는 낫을 갈거든요. 그러니까 숫돌이 항상 수도가에 있었습니다. 숫돌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거죠. 물론 돌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꾸 갈면 중간이 깎이잖아요. 갈다 보면 부러집니다. 그래서 부러진 거 하나와 이제 좀 이렇게 쓰던 거, 폐했던 그런 숫돌이 이제 세 개가 있었는데요. 숫돌을 비로소 치웠습니다. 의미가 큰 거죠. 항상 수십 년 동안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던 이제 숫돌이었는데 이제 치웠습니다. 숫돌을 치웠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낫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에는 항상 낫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청년 때 아버지랑 어머니랑 쓰던 낫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 정도 있어요. 8자루? 한 6자루 이상은 늘 있었습니다. 지금도 녹슨 낫이 있죠. 이제는 더 이상 낫을 쓰지 않으니까 이제 수도를 치우게 된 거죠. 예전엔 항상 이제 결혼하기 전입니다. 벌써 옛날 얘기입니다만. 늘 이렇게 일과 중에 하나가 시간 될 때 낫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낫을 갈아요. 저희가 이제 목장을 했으니까. 늘 낯질이었거든요. 호밀, 연맥, 그리고 뭐 옥수수, 산글라스, 그리고 겨울에 심는 생각이 안 나네요. 이제는 겨울에 심는 유채도 많이 심었습니다. 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겨울에 잘 자라는 식물로서 그래서 낫을 늘 썼고 낫을 쓰고 나면 늘 갈아놔야 돼요. 항상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갈아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낯질이 안 돼요. 큰 거는 꺾이고 작은 것은 으깨지거든요. 낫을 아주 예리하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갈잖아요. 낫을 가는 게 일상이었는데 저도 많이 갈았고요. 아버지도 많이 가시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낫을 쓰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의미가 커요. 하여튼 수도를 치우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 맥추절이잖아요. 뭐 연결시키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근데 맥추절의 절기가 그 신명기에 이제 설명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추수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냐면 낫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래.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제가 칠칠절 이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일곱 줄을 셀지니 이거 설교하기 위해서 숫돌 치운 게 아니거든요. 그게 막 자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수도를 치우고 이제 그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요. 그리고 이제 맥추절 설교를 어떻게 할까 하는데 정확히 연결이 되더라고요.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잖아요. 근데 추수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이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이에요. 굉장히 맞았습니다. 이 낫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골에서는 추수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 50일 동안 낫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50일 동안 맨날 아마 숫돌에 낫을 갈을 겁니다. 이 보리는 많이 이게 다 익은 보리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다 이제 연맥, 어린 것들 해서 소 많이 줬는데, 벼는 많이 배웠어요. 그 콤바인으로 직원한 이제 사이드에 있는 것들은 많이 배웠는데요. 아마 벼 베는 것보다 보리 베는 것이 더 어려울 겁니다. 이건 약간 부서지는 성질이

더 날이 아마 예리해야 될 것인데 그 곡식에 났을 때는 첫날부터 50일 동안 느낌이 와요. 아, 이게 이렇게 50일 동안 낮질을 하겠구나. 옛날에 무척 했거든요. 그리고 50일 동안 낮을 갈겠구나. 숫돌이 항상 우물가에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그랬던 거죠. 근데 수도가에 있는 숫돌을 치웠습니다. 더 이상 저희 집에 낯설 사람도 없고 낯설 일도 없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더 이상 소출은 없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제가 숫돌을 치우고 난 이후부터는 낯을 쓸 수가 없을 겁니다. 쓸 사람도 없어요. 저도 안 쓰니까 이제는요.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뭐 고령이시고 그러니까 소출을 상징하는 낯을 가는 그 숫돌을 치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집이 더 이상 소출이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사실. 이 숫돌을 정리했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을 정리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숫돌을 치우고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몇 살 때부터 낯질을 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신 거예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6.25 때.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막 요만할 때부터, 지금도 요만하신데, 키가 작으세요. 지금도 요만하신데, 더 요만할 때부터. 예, 지게질을 하시고 낯질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있었던 숫돌이에요. 물론 그 숫돌은 다 사라지고 몇 번 바꿨지만 그 여쭤봤죠. 어렸을 때부터 낯질을 하고 저도 뭐 낯질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숫돌을 치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 인생도 다 끝난 거예요. 저희 집도 다 끝난 것이고 물론 뭐 남아있는 것도 있겠지만 본래 그 우물가, 그러니까 수도가에 있는 것들은 그 생계와 또는 생명과 일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중요한 것들 가까이 있거든요. 시골은 우물가, 요즘에 수도까지, 수도가의 옆에 있는 것들은 늘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항상 그 바켓스가 있습니다. 뭐 양동인가요? 고무로 만든 양, 바켓스가 항상 있었고, 그 목장할 때 썼던 건데, 지금도 있습니다. 이제 뭐 덩그러니 있고, 그리고 숫돌이 있었고, 낫은 항상 그 옆에 세로로 꽂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낫은 치웠고, 숫돌을 치웠는데, 수도가 우물가에 있는 것들을 정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전도서의 입장에서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전도서를 보면 12장이 이제 결론부잖아요. 그 12장을 전도서를 보면 인생에 아무나기 없다는 것을 강조하거든요. 아무나기 없다는 것을 전개하는 그 성경 구절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배경이 우물가입니다. 거기 이렇게 나오죠.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12장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냥 와닿더라고요. 한 사람의 인생이 정리되는 수순을 처음부터는 알 수가 없어요. 뭐부터 정리할지. 근데 맨 끝에 뭘 정리하냐면 우물가에 있는 것들이 정리가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우물가에 있는 것도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항아리가 깨지고 바퀴가 빠져버리고 우물가에서 저희 집이 그렇더라고요. 그 수도가 옆에 있는 그 바켓스가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이제 아무도 덩그러니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수도를 치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남아 있는 순서는 뭐냐면 흙에서 와서 살고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거 이외에 더 이상은 없더라고요.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어요. 정적인 시간을 보냈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얼굴이 좀 통통해졌잖아요. 그죠? 정적인 시간. 수도가에 있던 숫돌은 부모님 생전에 늘 있었던 밥상에 숟갈처럼 있었던 것인데 그걸 치웠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인생에 남아있는 것은 한 가지뿐이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몇 년째 계속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제 거의 다 정리했어요. 사실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번 안식월에는 참 많은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소유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당연하죠. 소유. 아, 소유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에게 소유란 가능한 일인가. 인간에게 소유란 가능한 일인가. 뭐 좀 전개를 더 한다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혼자 계시잖아요. 몸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집을 물론 임시지만 떠나서 셋째 누님 집으로 갔어요. 그것도 참 의미가 컸어요. 평생도록 거기서 사셨거든요. 그러나 그 집도 이제는 내 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인생에게 인간에게 사람에게 소유란 가능한 것인가 내려진 결론은 전도서가 말씀한 것과 똑같습니다. 소유란 없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소유를

소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요, 인생에 물질보다 사람이 유한하더라고요. 물질보다 인생이 짧더라고 보니까요. 숫돌보다 짧고 낫보다 짧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물질을 소유한다고 말하는 것은 적어도 물질보다 인간이 길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라는 것은 소유하는 존재가 있고 소유할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돌아보니까 물론 다 아시는 거지만 제가 이제 그 깊이 경험한 체험한 깨달은 말씀 중에 하나는 인간은 어떤 것이든 소유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물질보다 적게 살거든요. 그 물질보다 인간은 더 유한하다. 인생은 물질보다 짧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은 물질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허무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 존재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보다 짧은 인생이 무슨 물질을 소유하겠습니까? 물론 영으로 가면 좀 다른 이야기가 있겠으나 다만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기간 안에서 기한 안에서 또는 시간 안에서 어떤 걸 소유할 뿐인 거죠. 전도서에서를 보면 기한과 때가 나오거든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으며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다 때가 있는 거죠. 그것들은 다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 기한이 있다. 모든 것은 기한인 거예요. 이 기한이라는 게 하나님의 선을 그어놨다. 이 선을 그어놓은 그 자리 안에서만 소유가 되는 거예요. 때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적인 거죠. 하나님이 주셨을 때만 잠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소유한 게 아니라 잠깐인 거예요. 잠깐. 80평생 잠깐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 선이 지나니까요. 그토록 손에 늘 들고 다녔던 나시든 숫돌이든 끌고 다녔던 경운기. 그죠? 뭐 그 이전에 머리요? 이런 것들. 더 이상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기한, 그어놓으신 선 안에서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때 안에서만 우리는 그것들을 잠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더 지나면 인간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물질보다 짧다는 거죠. 인생의 기한은 물질의 기한보다 짧다. 인생의 유통기한은 물질의 유통기한보다 짧다는 거죠. 결국 인간 애초에 소유라는 게 성립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것을 지금 소유하려고 많은 것을 쌓으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소유란 무엇인가? 아, 소유란 없구나. 소유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럼 뭐냐? 하나님이 잠시 잠깐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주기도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주기도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집에 있으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 주기도문이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주기도문에는 소유에 대한 기록 없어요, 여러분. 주권을 인정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도 있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염원 소원도 있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지만 그것도 일용이 뭘까? 사용할 양식, 사용할 것들에 대한 거죠. 소유적 개념으로 달라는 게 아니라 쓸 것을 달라는 기도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가지고 있는 뭐 의복부터 시작해서 의식주에 가는 것들을 많은 것들 주시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유적 개념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쓰라고 주신 거예요, 쓰라고. 사용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필요 그 여정 속에서 과정 속에서 쓸 것들을 주신 것뿐이지 결단코 소유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결단코 소유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에서는 인간의 패단을 뭘로 얘기하냐면 쓰라고 주신 것, 아내와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다만 쓴 것에 대한 것은 물으실 것이다. 이런 전개를 하면서 패단을 뭘로 얘기하냐면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또는 여러 것들을 소유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을 패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너무 많으면 썩어요, 여러분. 쓸 거 빨리빨리 안 씁니다. 쓰지도 못해요. 인간 존재의 유한성 때문에도 못 쓰고요. 이게 주신 기한이 넘어가 버리면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도 이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땅을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뭐 호화로이 자색 옷 입고 연락하는 부자도 나오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이제 거기 보면 그 많은 부자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했던 그런 소유적 관점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보니까요. 옛날에 보면

할 때 땅이 많이 필요하니까 땅을 무척 빌렸어요. 도지를 주고 무척 빌려. 막 5천 몇백 평짜리 땅도 빌리고 천 몇백 평짜리 그 1,000평 더 될 거면 한 꽤 커요. 지금 1,000평 정도 되니까. 하여튼 몇천평, 2,3천평 되는 밭도 빌리고 또 앞에 있는 논도 빌려서 1,500평 논도 빌리고 많이 빌렸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 땅도 좀 사고요. 뭐 크진 않으면 조금 땅도 사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저 땅은 남의 땅, 이 땅은 우리 땅. 저거는 잠깐 우리가 빌려 쓰는 거고 이건 우리 땅.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땅도 우리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땅도 우리가 농사 못 짓고 있어요. 다른 분이 농사를 해요. 그렇다면 땅 부자 얘기 아닙니다. 큰, 너무 상상하지 마시고. 조그만 땅인데요. 그런 경계가 없더라고요. 남의 땅은 남의 땅, 우리 땅, 우리 땅이 아니라 시간이 더 지나고 그 하나님이 정해진 그 기한을 넘어가고 때를 넘어가니까 우리 것이라고 여겼던 소유도 우리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인간에게 소유란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도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기한 전에 잘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소유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또는 이용하라고 쓰라고 주신 것들, 그래서 즐겁게 써라. 영원을 위해 써라. 너만을 위해 쓰지 말고 맥추절의 말씀처럼 너와 너의 자녀, 일순이죠. 너와 너의 자녀. 그러나 노비와 너의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나그네, 고아,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적 개념을 멈추셔야 돼요.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더 지나면 아, 이게 내 것이 아니었었구나. 그리고 남아있는 것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쓸 시간이 없어요. 왜 이렇게 아버지가 고기를 사주려고 하시고, 물론 돌아가신 작년에 어머니도 무지 좀 사주셨어요. 많이 먹어라. 쓸 날도 없다. 진짜 그게 맞았어요, 여러분. 아버지도 하여튼 막 돈, 그렇게 부자도 아닌데. 그래도 50만원씩 갖고 다녀야지. 그래서 막 사주셨는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더 이상 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더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쓰는 거예요, 쓰는 거. 물질은 내가 못 써서 사라지기도 하고 사라져서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소유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보다 유한한 인간이 무슨 물질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소유란 존재하죠. 그럼 소유란 어디에 있는가?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 주셨는데 그것은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쓰라고, 천국 가는 여정까지 다 소비되는 것들로서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소유는 무엇입니까? 질문이 나오죠. 그 거기서 얻은 답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니까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말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만 영원한 소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이게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인간은 원래 추방된 존재입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것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이고 내가 써서 없어지든 아니면 저절로 소비되든 간에 사라지는 것들이 연속인 거죠.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영원토록 소유하라고 주신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본 하나죠. 독생자 주신 거예요. 독생자만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소유할 수 있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독생자는 주신 거예요. 이거는 소비가 아니라 주신 것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도 우리 것인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독생자와 영생과 자녀됨의 권세 이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것도 소유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잠깐 사용하는 것뿐이지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하지도 않아요. 죽으면 다 두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죽기 전에 다 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죽어서도 남아있는 것만이 진정한 소유이고 영원토록 가치가 불변해야만 진짜 소유가 되는 거예요. 요새 막 왔다 갔다 한다면서요. 뭐 폭등했다, 폭락했다면서요. 기다리면 올라간대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내가 아무리 애써도 같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폭락하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0: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값을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합니까? 내가 호가는 정해도 매매가는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치는 다 유동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가치는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기한이 지나면요. 다 지나가는 것들인 거죠. 영원한 가치, 영원한 소유는 독생자, 인간에게 주신 독생자와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와서 영생, 이것은 지금부터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까지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이거 너 가져라고 주신 것은 독생자와 독생자를 통해 주신 영생과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사랑을 독생자와 영생과 자녀됨의 권세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사랑을 표현한 적이 없어요. 너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지, 물질이 잘 됐다고 나를 사랑하시나 봐.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 물질은 소유로 주신 게 아닌 거예요.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물질로서 하나님 사랑을 확신했다면 물질을 쓰지 못하는 인간의 유한함을 깨달을 때, 경험할 때 또는 물질의 가치가 떨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도 흔들릴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오직 딱 두 가지 근본 하나죠. 주신 독생자로서만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영생으로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오직 그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고 감사함에 예배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건대 말씀을 맺으면서요. 소유란 무엇인가? 소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주신 것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요.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주셨다는 거죠. 이 독생자를 받고 영접하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영원토록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맥주절이니까 알곡인 거예요. 영원토록 알곡. 그러나 영원한 소유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인 그 생명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쭉정인 거예요. 쭉정이가 갈 곳은 불구덩이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누가복음상으로 말하면 잃어버린 그 단어와 똑같아요. 멸망이라는 단어와 잃어버리다는 단어.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죠? 잃은 드라크마, 잃어나듯. 그 단어와 이 멸망은 똑같아요. 인간이 한평생 살면서 사용하에서 없어질 것들을 소유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다가 생의 마지막 그날까지 영원한 소유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그는 멸망, 이 멸망이라는 아폴림이라는 이 단어인데 잃어버리다, 상실하다, 없어지다, 파괴되다, 죽다는 뜻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멸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소유를 가진 자만이 영원한 천국, 영원한 곡식창고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원한 소유, 독생자, 하나님께서 주신 독생자가 있는가? 독생자를 믿어 영생이 있는가? 이것만이 영원한 소유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믿고 그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영생을 유일한 영원한 소유로 삼고 오늘도 그 영원한 소유와 영원한 가치를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총, 영원한 소유, 영원한 가치, 이런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인데 독생자를 주셨으며 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만이 영원한 소유, 영원한 가치인 것인데 우리가 지나가고 사용되어지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소유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를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영생을 우리 것으로 얻게 하셨는데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얻는 자, 독생자를 영접한 자 되어 하나님 앞에 알곡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원토록 설 수 있는 믿음의 은혜, 구원의 역사가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토요강단 지금까지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푸른숲 성산교회 054-272-7974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강단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저는 김아은입니다. 자,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0: 교수님, 오늘 저희가 늘 이제 방송 준비를 하면서 네. 미리 주제나 네. 어떤 곡들을 나누게 될지 네, 네. 미리 좀 보내주시잖아요.
1: 네, 그렇죠.
0: 제가 오늘 주제를 보고 네. 울컥했습니다. 오늘 주제 교수님 소개해 주시죠.
1: 네, 오늘 제가 한 PD님께 보내드렸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본 주제를 가지고 괄호치고 제가 하나 더 써드렸어요. 네. 닿지 않는 연락이라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까요?
0: 뭐 늘 그렇듯이 네. 예수님은 늘 저희에게 뭔가 말씀을 하고 계시나 네. 듣지 않는 저의 모습을 네. 좀 떠올리면서 한켠으로는 마음도 아프고 왜 그랬을까 네. 하는 반성의 시간도 좀 가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좀 정하셨는지
1: 항상 일상의 어떤 일들을 반추해보면서 하나님의 네. 마음까지 비교를 해보게 되는 그런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연락이 닿지 않을 때가 가끔 있잖아요. 어떤 네. 상황으로 인해서건 아니면 뭐 의도적이건
0: 그쵸.
1: 근데 요즘에는 부모님으로 치면 아이들에게는 위치 추적 앱이 다 있고 혹시라도 위험할까봐
0: 네,
1: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알고는 있으나 아이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심장이 쿵 내려앉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0: 네.
1: 일일이 다 알고 계시지만 불러도 대답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알기 때문에 더 마음이 상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요.
0: 네.
1: 그래서 첫 번째 찬송으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라는
0: 아멘.
1: 찬송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딸려있는 말씀으로 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물며 짐을 내려놓고 내게 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귀를 막은 것은 아닌가. 간절히 부르실 때 못 들은 채 하는 건 아닌가. 방황치 말라고 그리고 오라고 하시니 여러분이 찬양과 함께 하나님과 연락을 다시금 열어보는
0: 아멘.
1: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그러면 이 시간 크룩스의 음성으로 찬송과 함께 듣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0: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크룩스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쉬운 클래식 첫 번째 클래식 곡을 만나볼 텐데요.
1: 네.
0: 교수님, 오늘 첫 곡은 쇼팽의 곡으로 준비를
1: 그렇습니다.
0: 해주셨어요.
1: 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빗방울 전주곡 우리가 꽤나 익숙하게 들으셨을 수도 있는 곡입니다.
0: 네.
1: 제가 주제를 닿지 않는 연락이라고 잡으면서
0: 네.
1: 그냥 쇼팽이 생각이 났어요. 이 빗방울 전주곡의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쇼팽은 조르주 상드라는 그 당대 유명한 작가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두 분이서 요양차 스페인의 마요카 섬으로 가세요.
0: 네.
1: 왜냐하면 조르주 상드는 조금 모성애가 많으신 분이었고요. 쇼팽은 너무나 몸이 아프고 또 이렇게 약간 폐결핵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모두가 조금 회피하는 그런 병이었죠.
0: 네.
1: 마요카에 갔는데 너무 기침을 하시니까 거기 분들이 우리하고 함께 지낼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정말 산속으로 들어가셔서
0: 네.
1: 어느 수도원에 자리를 잡으세요. 어느 날 굉장히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조르주 상드는 함께 먹어야 할 생필품을 구하러 마차를 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통에 아마도 마차의 운행이 어려웠겠죠.
0: 네.
1: 쇼팽이 아무리 기다려도 상드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나 혼자 남겨진 건 아닌가. 그 빗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고독하고 외로움과 두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아노 앞에 앉으세요. 그때 작곡된 곡이
0: 네.
1: 이 빗방울 전주곡인데 쇼팽이 지은 제목은 아닙니다.
0: 아, 그래요?
1: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시면 똑똑똑똑 떨어지는 일정한 음계가 있고요. 어느 부분으로 가면 조금 마이너한 부분이 나오면서 뭔가 두려움을 표현하는 듯한 그런 음악이 나옵니다. 쇼팽이 그것을 치고 있을 때 상드가 온몸이 비에 젖은 채로 간신히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곡을 치고 있는 쇼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상드의 느낌으로는 아,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같다라고 감상 모드로
0: 네.
1: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연락이 닿지 않았을 때 느꼈을 쇼팽의 두려움, 그리고 처음 시작은 조금은 서정적인 듯한 그런 음악, 빗방울 전주곡에서 사랑하는 이와 연락이 닿지 않을 때 그의 마음을 대변한 그 음악에서 여러분께서 감정선을 충분히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곡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요.
0: 네.
1: 그래서 함께 감상해 보시고
0: 네.
1: 네, 다음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좋습니다. 마침 저희가 이제 그 이번 주간에
1: 네.
0: 좀 많은 지역에 많은 비가 왔다는 소식을 많이 들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아마 이 감정선에 충분히 이입하실 수 있지 않을까
1: 네.
0: 기대를 해보면서
1: 네.
0: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 함께 하시죠.

0: 네,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네, 뭔가 마지막에 잔잔하게 피아노의 그 뭐랄까 울림으로 마무리되는
1: 그렇죠.
0: 구간이
1: 여운이
0: 네,
1: 남죠. 네.
0: 그러네요.
1: 제가 이번 연주자로 선우예권 씨의 성당에서 연주하는 버전을 골랐는데 그런 이유는 아마 쇼팽도 이렇게 층고가 높은 데서 그 피아노를 치면서 그 울림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러면 빗소리가 훨씬 크게 느껴졌을 것 같고 자기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호수에 내가 빠졌는데 내 가슴 위로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쌍드가 빗방울 소리 같다라고 했을 때 쇼팽은 별로 좋아하진 않았다고 해요. 너무 그 당시의 느낌이 무서웠고 두려웠었기 때문에 빗방울이나 표현하는 그런 음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안도감이
0: 단호하셨네요.
1: 들었겠죠. 근데 우리가 왜 아이를 잃어버려도 찾으면 그 아이를 찾은 것에 대한 안도감보다 너 어디 갔었니라고 화를 먼저
0: 그쵸,
1: 내잖아요.
0: 맞아요.
1: 아마 그런 감정들이 뒤섞이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말러라는 작곡가의 교향곡 5번 중에서 4악장 제목이 아다지에토인데 아다지에토는 빠르기 말입니다. 우리가 아다지오라는 빠르기 말을 익숙하게 아시는데 매우 느리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다지에토는 그것보다는 조금 덜 느리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피디님도 이렇게 학창 시절에 편지 써보셨을까요? 그 세대가 아니시죠?
0: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편지라기보다는
1: 네.
0: 예쁜 포스트잇이나
1: 아.
0: 그 어떤 이 접착 그게 있는 네, 작은
1: 네네.
0: 종이들이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거에다가 이제 편지 써가지고 좋아하는 친구한테 주기도 하고, 네, 괜히 이제 그 친구의 생일이 되면
1: 네.
0: 가장 예쁜 걸 골라서 이제 엽서 같은 거를 썼죠. 네.
1: 엽서도 참 예쁘네요.
0: 그 기억이 있습니다.
1: 네. 어릴 때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시키면 국군 장병 아저씨께 편지를 썼던 기억이
0: 저희도
1: 있고요.
0: 있었어요.
1: 네. 그리고 그때는 어떤 우체통이라는 그런 추억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는데 말러라는 작곡가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면 보통 작곡가들은 곡을 쓰죠.
0: 그쵸.
1: 그리고 헌정을 합니다. 말러에게는 알마 쉰들러라는 그런 아내가 있었습니다. 알마 쉰들러도 작곡 활동을 하던 사람인데 말러가 결혼을 할때 그런 전제 조건을 낸 겁니다. 한 집안의 작곡가는 한 사람이어야 된다.
0: 왜요?
1: 나와 평생을 함께 하려면 당신은 작곡을 그만두고
0: 어머.
1: 나의 작곡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너무 사랑하면 한 집의 아나운서는 하나여야 된다. 그러면 하은 PD님 어떡하실 거예요?
0: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1: 네.
0: 저는 그 사랑을 포기할 것 같아요.
1: 그리고
0: 저한테 중요한 가치를 뺏으려는 게 사랑인가? 라는 생각도 들것 같고.
1: 그러면은 콩깍지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알마 쉰들러는 정말 헌신적으로 말러를 보조합니다. 그런데 처음은 그랬을지언정 얼마나 많이 답답했겠어요.
0: 그쵸.
1: 날개를 꺾어버린 거잖아요. 나도 너무나 잘할 수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조금 시간이 날때 나도 작곡 활동을 할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말러가 본인이 쉬는 시간에는 귀를 쉬어야 하니까 못하게 하고 본인이 할 때는 본인이 피아노를 써야 하니까 못하게 하고 알마
0: 어머.
1: 쉰들러는 결국 시험에 들었겠죠. 그래서 마음에서 사랑이 떠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버스 떠나고 손은 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말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알마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 뒤였습니다. 그래서 말러가 이 사악장을 알마 쉰들러를 생각하면서 작곡을 해서 헌정을 해요. 근데 알마 쉰들러는 뭐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악장의 특징은 관악기가 일절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악기와 하프라는 악기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좀더 애절함을 강조했구나. 라는 느낌이 드실 만큼 감상적인 그런 파트입니다. 이 곡이 꽤 깁니다. 그래서 하은 PD님과 마무리 멘트를 하고 이 곡을 들으시면서 오늘 쉬운 클래식을 마무리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하은 PD님은 어떤 유형의 사람을 싫어하실까요?

0: 제가 좋아하지 않는 유형.
1: 네.
0: 참 여러 가지 유형들이 머릿속에 지나가는데
1: 네.
0: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서 저희가 그런 대화를 나눠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1: 네.
0: 전 이기적인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1: 그러면 네. 이타적인 사람이어야.
0: 이타적인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뭐랄까요? 너무 이타적이면 또 힘들겠지만
1: 그렇죠.
0: 그래도 이기적인 사람과 이타적인 사람 둘을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남을 위해서 조금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좀 곁에 두고 싶지 않나 그런 생각을
1: 그렇죠.
0: 하게 되네요.
1: 네. 네. 그렇게 여쭤보고 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듣지 않는 사람.
0: 맞아요.
1: 네. 자기 얘기를 하려고 듣는 척을 하지만 실상 잘 듣지 않는 사람.
0: 어렵죠.
1: 그래서 그 사람을 결국 피하게 되더라고요. 만남이 줄어들고 일방적으로 들어야만 하는 것은 굉장히 피로감이 크니까요.
0: 그렇죠.
1: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봤을 때 나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 아니면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나만 얘기를 하고 있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고 계실까? 그런데 건강한 관계는 내가 말하는 시간과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시간이 적절히 어우러질 때 좋은 만남이 성사되지 않을까라는
0: 맞습니다.
1: 생각이 들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0: 아멘.
1: 내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조금 듣자.
0: 아멘.라는
1: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일방적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겠지만
0: 네.
1: 그래도 이왕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어떤 길일까에 마음을 두면서 불러도 대답 없는 자녀들 하지 마시고 저랑 오늘부터는 그래도 들으려 애쓰는 자녀들
0: 아멘.
1: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오늘 그런 감동 전해드리면서 오늘 쉬운 클래식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우리 임소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여기 두 팔 가득 선물을 안고 방송사를 찾은 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2: 제 막내가 원래 특수교사 임용 준비가 있었어요. 3년 만이니까 좀 저도 간절했고 본인도 간절해가지고 극동방송에 기도 제목 올렸어요. 아, 너무 감사하게 됐어요, 정말.
1: 오랜 시간 딸의 취업과 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왔던 이경혜 권사님.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통해 중보기도의 힘을 체험한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2: 이거는 하나님 원이 아니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희 엄마가 많이 아팠을 때도 사실은 이 소망의 기도에 중보기도를 올렸었는데 내치료로 의식이 거의 없었을 때 그날 밤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진짜 할 수 없을 때는 기도의 힘이 정말 가장 강력하고 크니까 진짜 하나님 하신 일이다.
1: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극동방송은 오늘도 수많은 기도 제목을 품고 중보합니다. 이 기도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작정해 주시는 헌금이 주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전파 선교사로 동역해 주시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세요. 극동방송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반석. 말씀의 반석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할렐루야 교회 성동경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30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절기는 하늘 박자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박자가 참 중요하구나. 하늘 박자로 가며 기억합시다. 또 이 박자 때문에 그 리듬이 이제 다 살아나는 거죠. 박자 때문에 막 생동감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절기는 박자라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셨죠. 하나님의 박자를 타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절기의 명령을 받습니다. 명령인 줄 알았습니다. 절기 지켜라. 힘든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하늘 박자인 줄 몰랐습니다. 이 박자를 통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몸도 마음도 살아납니다. 생활도 살아납니다. 박자가 제대로 되면 훌륭한 음악이 나타나고 많은 것입니다. 이 박자는 뼈대와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 초보자들에게는 최우선적인 것입니다. 박자 감각이 없다 그러면 이 감각부터 살려야 가수가 될 수 있고 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박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 본문 내용은 심판입니다. 아수르를 말하죠. 성경에 계시는 마귀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방하는 여러 악한 영들과 그 대적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도대체 마귀를 왜 있게 하셨습니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심판받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날을 정해놓으셨지만 그때까지 왜 마귀를 만드셨고 왜 마귀를 있게 하셨냐고 엉뚱한 원망을 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파하셨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영광의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 집에 살게 하는 그 자녀들을 다 창조하시고 계획대로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다 채워지게 될 때 문을 닫습니다. 그때 마귀를 심판합니다. 아수르의 심판 날이 이렇게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 쪽에 섰거나 아수르와 손잡고 살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슬픈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심판에 같이 떨어지고 마는 거죠. 마귀의 심판 날에 붙은 자들, 그 붙들고 산 자들, 그 마귀가 주는 것이 나쁜 줄 모르고 우선 편안하고 우선 달콤하고 우선 내가 배부르고 하니까 같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 마귀가 하나님 앞에 영벌로 여기 보면 이미 오래전에 불타는 곳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지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지금 금방 지옥에 안 넣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창조할 백성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살게 될 그 자녀들이 아직도 더 많이

채워져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모르는 성도들은 하나님, 이거 빨리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를 막아주시든 막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왜 심판을 안 해주시냐고, 나쁜 짓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데 왜 심판을 안 해주시느냐고 그렇게 야유하듯이 원망하기도 하는데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런데 본문 내용은 이건데 핵심은 이겁니다. 절기입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멋지게 나오죠. 빛나는 말씀. 그러나가 이렇게 좋은 말인 줄 몰라요. 그러나 너희는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처럼 노래를 부를 것이다. 심판날에 멸망날에 너희는 노래를 부르며 기뻐 기뻐 주를 부를 것이다. 성도의 인내가 다 보상받는, 천만 억만 배로 더 보상받는 그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며 이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 하늘 박자의 노래입니다. 때로는 아파서 힘들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요. 하나님 그래도 말씀 지키는 것이 괴로워요. 나 이렇게 억울하고 아픈데 참아야 한다는 게 이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섭리 신뢰하며 그 박자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4분의 2 박자로 신나게, 때로는 8분의 6 박자로 유려하게 온유하게 참으며 살아가는 거죠. 하늘 박자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징벌받는 이 날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기쁨의 날로 그날을 기쁘게 맞이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 이전에 음악하는 사람들의 가장 먼저 가장 초보되는 것이 박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박자를 알게 하시고 이 박자를 지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흐름 인도하심을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박자 감각을 가지게 합니다. 이게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재산을 주고 또 어떤 보장될 것을 주고 하셨으면 힘들어도 이해는 하는데, 아무것도 주시지 않은 채에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걸 주셨어요. 그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따라가는 것을 형통이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 흐름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하는 말로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삶에 나온다.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보다 하나님 아신다. 하나님 그것을 주신다.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가 나를 챙기고 내 문제가 이건데 여기 매이려면 수년은 보내야 될 것이고 어쩌면 평생을 두고 실험해야 될 문제가 내게 있어. 그런 일들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깜쪽같이 다 해소시켜 주시고 변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박자를 따라 하나님의 리듬을 타며 살아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까지 1년에 크게 세 차례 3대 절기를 지키게 합니다. 무교절. 정말 구원의 은혜 외에 모든 다른 은혜 구하지 않으리, 이런 노래처럼 오직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무교절의 은혜입니다. 누룩이 들지 않는 빵을 먹으며 주의 은혜를 새깁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 구원의 은혜로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은혜로 흘러가게 하는 것, 무교절 절기입니다. 제일 먼저 무교절, 두 번째로 칠칠절을 지킵니다.

여기에 오순절도 있고요. 여기에 맥주절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절 지키잖아요. 이것은 구원받고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첫 열매를 감사합니다. 농사하는 사람은 이제 첫 열매, 올해의 첫 열매를 맥주로 감사하듯이 첫 열매, 이것은 제자의 삶을 가르칩니다. 구원받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박자입니다. 박자, 착착착, 궁짝짝 하는 박자입니다. 완벽한 박자입니다. 형동하게 하는 박자입니다. 세 번째 절기가 옵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 또 추수감사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부릅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집이면 초가라도 궁궐이라도 다 감사하다, 영광이다. 이 초막절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요. 구원받았어요. 신자가 됐죠. 제자가 되어 주님 따라 살아갑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이 세 절기 1년 동안 반복, 반복, 반복, 매년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무슨 까닭인지 아시겠죠? 나 너희들의 예물을 받고 싶어? 아닙니다. 하나님 받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세계 열방 구원의 섭리에 너희가 쓰임받도록 먼저 구원받았다. 너희가 먼저 부름받았다. 그렇지. 그러므로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그 흐름을 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비하신 것이 다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걸 성경의 형통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왜 변했는지, 어느 순간에 무슨 일로 변했는지 변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오실 때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기를 열심히 여전히 지켰습니다. 하나님 지키라 하셨다고 지켰습니다. 하나님 명령이라고 지켰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놓쳤습니다. 노래는 잘 부르는데 박자가 엉망입니다. 음성은 좋은데, 음색은 좋은데 박자가 엉망입니다. 노래에 막 감정을 실어서 막 연기를 잘하고 노래를 잘하는데 열정이 있는데 박자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백성들에게 내게로 오느라 나와 함께 아버지의 흐름을 타자, 그 부르셨어요. 아, 우리 잘하고 있잖아요. 절기 잘 지키고 할 거 다 하고 잘하고 있는데 뭐 또 뭐가 있다고 우리가 당신께 간단 말입니까? 내게 와서 쉬어라. 뭘 쉰단 말입니까? 잘하는 거 더 잘하게 해주면 좋지. 쉬는 게 뭡니까? 이렇게 이해를 못한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까닭은 지금 절기를 열심히, 신앙생활에 다른 것도 많지만 절기로 예를 들자면 절기를 열심히 잘 지키고 있어요. 또 맥주일이다. 야, 세월 빠르다. 금년에 또 맥주절 왔다. 조금 있으면 또 또 추수감사절 왔다. 추수감사절 뭐 절기가 오면 이번 추수감사절은 무슨 파티를 하지? 무슨 행사를 하지? 흘러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달리 열심히 열심히 흘러갑니다. 박자를 놓쳤습니다. 박자를 놓쳐서 남은 덮기가 괴로운데 혼자 신나는 거예요. 박치의 특징, 지 혼자 신난다 이겁니다. 자기 혼자 신나는 거예요. 노래를 막. 예수님이 부르셔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박자를 타고 살자. 하늘 박자를 타고 살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라.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삶이, 보여주신 삶이었어요. 하늘 박자를 타고 살려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박자는 모르고 어떻게 하면 저게

우리 저렇게 되면 좋겠다. 주야, 우리에게 능력 주옵소서. 우리도 저렇게 살게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박자가 없어요. 아무리 노래 잘 불러도 박자를 놓치면 떨어지잖아요. 가수들 경연 대회에서도 야, 노래 너무너무 잘하는 가수예요. 그런데 왜 어느 한순간에 부르다가 박자를 놓쳐버렸어요. 뭐 딴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박자를 놓쳐버렸어요.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는 거예요. 박자가 기계처럼 다 이렇게 뭐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박자가 그렇다 할지라도 이 박자를 가지고 이렇게 조금 밀고 당기고 하는 연주자들도 있어요. 멋지죠. 근데 박자를 깨뜨리는 거는 없어요. 조금 땡겨오고 조금 밀어주고 이런 거는 아주 멋있게 하는 것이지만 박자를 깨뜨리는 건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절기를 구약성경에 있는 대로 절기를 그렇게 딱 지키는 것은 필요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이것을 멋지게 부르는 가수와 연주자들처럼 땡기기도 하고 넣지기도 하고 멋지게 살리는 거예요. 하늘 박자를 타고 살아가는 것이 자유하다 이 말입니다. 꼭 메어서 로봇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안 지키면 안 돼 하고 막 끌려가는 새로운 노예의 삶이 아니라 신종 노예의 삶이 아니라 자유하는 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죠. 자유입니다. 진짜 자유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참 자유인입니다. 자유가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게 하신 것은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유가 오면 하나님을 다 맡기고 신뢰할 수 있어요. 자유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다 끌어주시고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다. 자유롭게 믿을 수 있다. 하늘 박자를 너희가 멋지게 타고 멋진 음악처럼 멋진 가수처럼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은 이것을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씀으로 묘사하신 것이 아닌가. 멋진 봉사자입니다. 성도들이 진실하게 고난도 시련도 어려움도 궁핍도 결핍도 다 감사합니다. 그런 삶보다도 더 멋진 삶이 어디에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고 무슨 일에도 감사하고 그보다 더 멋진 자유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멋진 노래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멋진 노래를 듣습니다. 웁니다. 이웃을 감동시키는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고난이라면 성도가 능히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눈물, 아픔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프지 않으려고 사니까 평생 아픔 떨쳐버리지 못하고 사는 데 말이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살리라. 이렇게 자유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 박자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범을 보여주셨죠. 멋진 음악, 멋진 노래 같은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형통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늦은 일인데 늦지도 않아요. 안 되는 일인데 안 되지가 않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안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무엇이든 자유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급하게 뛰어가야 될 일인데도 뛰어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박자를 타니까 내 박자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의 박자를 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늘 박자를 가지고 쿵짝짝 쿵짝짝 때를 쿵짝쿵짝 다 하늘 박자에 맞춰라 갑니다. 가만히 있고 싶어도 쿵짝쿵짝 하면 전진하는 겁니다. 막 급한데도 구우한 4분의 3박자 8분의 6박자가 흘러나올 때 하나님의 박자, 하늘 박자를 타고 살아갑니다.

0: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 박자를 놓치면 좋은 음악도 엉망이 됩니다. 박자를 잃어버리면 좋은 가수도 떨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율법을 넘어서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죠? 율법,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절기를 시켰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죽으시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박자 속에 있는 걸 몰랐어요. 어린 양 유월절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이 양이 죽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냈거든. 유월절 절기였어요. 유월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박자였어요. 하나님의 박자. 칠칠절 이제 성령의 강림이 벌어집니다. 오순절이면 칠칠절 49일 다음에 50일 오순절이 왔죠. 성령이 임하시죠. 제자 삶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능히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성령으로 그렇게 하셨죠. 이제 하나 남았어요. 초막절 남았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 집에 우리가 다 같이 살려고 데리러 오십니다. 당신의 신부들이 우리를 데리고 오신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박자입니다. 이 속에 살면,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예수님이 형통한 삶을 보여주셨죠. 사도 바울 고난 무척 많았습니다. 그 모르는 사람, 이해 못하는 사람, 안 받아주는 사람, 구원받지 마 하고 다른 길로 갔으면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사도 바울이 받습니다. 왜?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사람을 모르니까, 이해 못하니까, 싫으니까, 화나니까 바울에게 얼마나 핍박하는지. 그 고난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고생하고 고난당했지만 사도 바울에게 부족함이 있었던가요? 하늘 박자를 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4분의 2 박자, 때로는 8분의 6 박자,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우아하게 천천히 하나님의 속도를 따라가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박자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늘 박자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3박자입니다. 3박자. 하늘 박자는 3박자입니다. 구원, 제자, 천국,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신분이 제자입니다. 주님을 따른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기를 지키지만 절기를 잃어버린, 하늘 박자를 놓쳐버린, 그래서 노래를 열심히 부르고 정말 잘 부르는 음성으로, 잘 부르는 감정으로, 잘 부르는 열정으로 부르는데 박자를 깨뜨리니까, 잃어버리니까 노래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이 절기를 잘 지키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듣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름다운 노래, 멋진 노래 흘러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절기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절기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하늘 박자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아, 이 절기는 하나님의 박자였구나. 구원의 섭리에 축복하시는 박자였구나. 기억합니다. 이 하나님의 박자, 이 영적 흐름을 타고 살아갈 때 멋진 노래의 삶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아플 때는 더 멋진 노래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기쁠 때는 또 더 멋진 노래가 나올 것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멋진 노래가 여러분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박자를 타고 살아가면 멋진 노래의 삶이 나옵니다. 그 삶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1: 말씀의 반석, 지금까지 포항 할렐루야 교회 성동경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62-2479번, 054-262-2479번 포항 할렐루야 교회로 문의하십시오.

0: 이사야 33장 3절에 보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옥 목사님은
1: 재난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2026년 7월 11일 11시 경기 오산, 평택, 이천, 안성, 화성, 여주동 남부, 여주 서부, 경남, 창원, 김해, 밀양, 창녕, 합천 중부, 경북, 영천, 부산, 부산 서부, 전북, 김제, 전주, 부안, 위도면 제외, 군산, 옥도면 제외,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방송 이어집니다.
0: 조지 뮬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고 또 기대지도 않고 오직 기도로만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혔던 그 기적의 비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구했기 때문일 겁니다. 무더운 여름 몸과 마음도 지치기 쉽지만 우리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모든 신들 앞에 주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영어 찬양, 백 투 더 바이블 뮤지션의 찬양으로 이어졌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를 가리켜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라고 하셨는데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오히려 그 성공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아주 따끔한 말씀도 남기셨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넉넉히 풀리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 더 크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Someone is praying for you.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박정호 선가사의 목소리로 영어 찬양 함께 하셨고요. 아카펠라로 함께 하셨죠. 옹기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주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늘 창고를 여는 기도의 열쇠를 꼭 쥐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남은 여름 사역을 위해 땀 흘리는 모든 교사분들과 또 섬기는 모든 분들 지치지 않는 새 힘이 부어지길 기도하면서요. 모닝프레이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유경의 연주곡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G 극동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말씀 따라서 주말씀 따라서 이 시간에는 포항 연일교회 문성용 목사님께서 역대하 20장 12절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극복되는가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극복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왜 이런 문제들, 어려움들을 그냥 용인하시는 것일까? 그냥 좀 우리 인생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그냥 문제 같은 건 다 아예 없으시면 안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를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자라나는 모습 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가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그 아가를 위하여 그 부모님들이 모든 것을 다 대신해 줍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재워주고 하여튼 모든 걸 그냥 다 부모가 다 해줍니다. 근데 그 아가가 만약에 좀 컸다고 생각합시다. 한 10세 정도 됐다고 합시다. 이제는 그 아가에게 대하여 뭐 부모가 다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먹는 법, 씻는 법, 자는 법 다 이제는 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10살이 됐는데도 그 아이가 그걸 잘 못해, 예를 들면 뭐 페트병 물을 따는 것도 제대로 못해, 그럼 10살 된 아이한테 매일 그걸 따주면서 내가 너 평생 따줄게, 20살이 돼도 너 따줄게, 30살이 돼도 너 따줄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아이가 스스로 그 물을 딸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고 용기를 주고 이건 이렇게 손가락을 더 이렇게 쥐고 이렇게 돌려야 돼, 가르쳐주기도 하고 격려하면서 응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용인하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인생의 문제들로 인하여 성장하기를, 성숙하기를, 자라나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도전하고 시도하고 실패했어도 또 다시 도전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새 뭐 예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그런 성장, 성숙,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중 그 누구도 인생의 문제가 하나도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의 인생에도 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문제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인생의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겪게 됐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보다 조금 읽진 않았지만 올라가면요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이 당한 이 상황이 문제와 그 대적이 하나만 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 모압 하나만 와도요 되게 곤란합니다. 되게 부담됩니다. 그런데 암몬과 마온이 연합해서 같이 오고 있어요. 늘 문제는 어려운 일들은 그렇죠. 우리에게 올 때 하나씩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압도하고 당황시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미리 예고를 하고 내가 1년 뒤에 그 문제 들고 찾아갈게,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준비할 시간도 없이 이미 2절에 보면 그 적이 엔게디 가까이까지 다가온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준비할 겨를도 없이 벌써 왔다는 것, 순식간에 다가온 것, 우리 인생의 상황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다가오는 일, 준비할 시간도 없이 한꺼번에 문제들이 몰려오는 이 일, 바로 그때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 압도당하지 않고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제가 한두 과정에서 이제 신방을 할 때 나눴던 말씀인데 오늘 그 말씀을 확장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저를 같이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자.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드는 원인이 우리의 외부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겪는 인생의 문제 중 90% 이상의 문제는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올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비록 외면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가, 적이 분명하게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남편이 돈을 안 벌어오고 매일 술만 마신다. 집에 늦게 떨어져. 괴로운 삶이 이어진다. 그럼 대부분의 순간 우리가 생각한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남편이 왼수다 그러는 거죠. 남편이 왼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은 사랑의 대상이지 원수가 아닙니다. 정말 그 문제, 그 적은 뭡니까? 그 술을 끊지 못하는 그 습관, 그 나쁜 습관, 그것이 문제요 적이지 남편은 적이 아니라 자녀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이 왼수 같은 놈아,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자녀가 뭐 말은 안 들었거나 아니면 가출했다거나 뭐 그리고 공부는 안 한다거나 말을 안 들을 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그 자녀는 우리에게 적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무리 말을 듣지 않아도 적이 아니에요. 왼수가 아니에요. 그 딸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그 자녀가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 그 선택들, 그 게으름이 문제지 그 자녀는 적이 아니에요. 원수가 아니고 사랑해야 될 대상. 대부분 이제 어려운 분들은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 원수다. 돈이 원수인가? 돈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돈을 가지고 물건도 살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고 먹을 것도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 일도 돈으로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돈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유용한 도구예요. 다만 우리가 그 돈에게 굴복해서 지배받고 사니까 그것이 문제지 돈은 왼수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돈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돈을 지배하지 못하고 돈에 지배받기 때문에 돈 어려운 거예요. 돈 자체는 좋은 거죠. 돈을 자꾸 왼수라고 하니까 자기가 왼수라고 하는데 그 돈이 우리에게 오겠어요? 돈이 오지 않으므로 더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 상사 절대 적이 아닙니다. 상사는 절대 원수가 아닙니다. 상사에게 마음이 들지 않는 나의 부족함, 어쩌면 실력 없음, 어쩌면 관계가 잘못 틀어졌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상사는 절대 우리의 원수가 아니에요. 김 부장 나쁜 놈, 그렇게 나도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동물도요, 자기에게 오는 그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본능적으로 압니다. 사람은 마찬가지죠. 이신전심이에요. 내가 그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안 볼 때만 욕한다 그래도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 그 관계가 더 안 좋아지고 직장생활이 평안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어디에 있느냐, 진짜 적은 무엇이냐? 잘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감사하고 그들을 적이라고 여기지 않고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분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의 난제는 극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의 진짜의 적은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의 내면에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이제 어느 교회에 부임하게 되면서 큰 꿈을 가졌어요. 질이 높은 교회를 내가 만들고 말겠다. 수준 높은 교회를 만들겠다. 누가 봐도 가장 훌륭한 교회를 내가 만들고 말겠다. 부임해서 딱 갔는데 교인들을 보니까 염소 같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다 그런 교회 너무 많아 보여. 질 나쁜 교회들은 그래서 기획을 할 때마다 잘라냈어.

이런 교회는 우리 수준이 높은 교회에 필요 없어. 에이, 가인의 후예 필요 없어. 잘라내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불만인 사람 다 잘라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수준 높은 교회를 만들 수 있게 됐고 돌아보니까 남는 게 누구예요? 목사랑 자기 부인밖에 없어. 어떻게 그래 수준 있는 교회를 만들겠어요?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진짜 문제는 바로 목사 그 자신에게 있는 거죠. 교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제일 큰 원인은 사실 목사에게 있을 때가 많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회사에 문제가 있습니까?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자꾸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러 가지 말고 내면의 문제부터 접근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인생의 문제를 하나 둘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한 내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그 여러 가지 난제와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결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는 분이 아니에요. 야, 너 좀 고생 좀 해보고 살아봐라.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언제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느냐? 그 이유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난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돼. 이것도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겸손하자.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어느 대학교 2학년 이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학교 2학년이고 만 20살도 지났고 나는 이제 성인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들었는데 엄마가 잔소리가 너무 심해. 매일매일 막 잔소리가 끊임없어. 일방적으로 통금 시간을 8시로 정해놓고 8시 전에 무조건 오라니까. 안 오면 전화를 계속해. 입고 싶은 옷도 못 입게 하고 만나고 싶은 남자도 못 만나게 하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게 하고 잔소리가 너무 심한 거야. 도저히 견디지 못했어. 아니 내가 20살도 넘었는데 내가 성인인데 내가 혼자 못 살 것 같으냐? 그러면서 집을 나가버렸어.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어렵게 계단 밑에 있는 문칸방 작은 방을 구해서 이제 거기서 사는데 이제 혼자 사니까 얼마나 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겠어요. 뭐 늦게 자고 늦게 일한다고 누가 뭐 마음 욕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거나 먹고 뭐 밤 12시 넘어서 들어와도 뭐 아무도 신경 쓰지 뭐 남자를 매일 방에 데려가도 뭐 클럽도 다니고 막 입고 싶은 옷 입고 막. 그런데 엄마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딸이 나간 그 순간부터 하루도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죠. 늘 그 딸 생각밖에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도저히 엄마가 견디지 못해서 수소문해서 물어서 딸 집 주소를 얻은 거예요. 그 집에 찾아갔더니 문은 잠겨 있고 사람이 없어. 그 집주인에게 부탁을 드렸답니다. 아, 이 집에 사는 애 엄마입니다. 아, 제 아이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집에 와서 그 아이 방을 좀 청소를 하고 가려고 하니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부탁을 드려서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셔서 들어가 보니 뭐 난장판이죠. 그래서 집을 구석구석 다 쓸고 닦고 청소를 다 하고 밀린 설거지 다 하고 밀린 빨래도 다 하고 갤 거 개고 다릴 거 다리고 가져간 반찬들 냉장고에 차곡차곡 잘 넣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기다릴까 말까 만나면 처음 뭐라고 말을 할까 차라리 편지를 쓸까 고민하다가 뭐 그냥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사진 한 장 들고 간 사진 한 장 남기고 왔어요. 어떤 사진이요? 그 아이가 100일 때 엄마의 품속에 안겨 있었던 걸 찍어놓은 그 사진을 식탁에 올려놓고 돌아왔어요. 이제 그 딸은 밤늦게 뭣도 모르고 집에 들어왔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아침만 해도 난장판 있던 집이 말끔해진 거예요. 막 모든 게 다 정리되어 있고 냉장고에 오니까 반찬도 가득 들어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식탁에 보니까 사진이 한 장 있어. 자기가 100일 때 엄마 품속에 안겨 있었던 그 사진이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고 이 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나

마음대로 잘 살아서 내 마음대로 잘 살아서 여기까지 온 줄로 생각했었는데 엄마의 잔소리, 엄마의 사랑의 손길, 그 도움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고 그 길로 짐을 다시 다 싸들고 집으로 돌아와서 행복하게 엄마와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있는 것입니까? 엄마의 그 잔소리, 엄마의 그 사랑의 손길, 그 덕에 오늘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만 지낼만 해지면 자꾸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살게 되면 어려울 때는 그렇게 주여 주여 그러더니 어느 정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삶에 간섭하시는가? 아니 나 정도면 괜찮게 사는 거 아닌가? 나 정도면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게 많고 하라는 게 많고 자꾸 귀찮게 하는가? 새벽 예배 드려라, 나누며 살아라, 전도하며 살아라, 성경 말씀 읽어라, 기도하며 살아라,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라, 이제 뭐 여름 되니까 갑자기 또 책도 읽어라, 뭐 왜 이렇게 뭘 안 하는 게 많냐? 그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옛날 사진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엄마의 은혜, 그 엄마의 도움의 손길이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이 딸이라고 깨닫게 될 때, 고백할 때 그 아이에게 참 행복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크신 은혜를 다시 고백하고 깨달을 때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고 참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과 문제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은혜를 경험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다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으셔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참 행복과 축복을 다 경험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번에도 함께 저를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인생의 문제들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니까. 그렇다면 이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실제적으로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내 나름대로 내 노력,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은 주님께 그 모든 일들을 맡겨드리고 나는 기도하며 기다리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는 기도하며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아, 너무 자신의 일에 무책임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현실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현실의 문제를 한번 정확하게 보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온 그 현실의 문제를 온전히 내 힘으로 극복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우리 중 그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히 다 해결해 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냐고요. 만약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뭘 하루 이 휴일에 이 아침부터 여기 나와서 피곤하게. 문제는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고 낙심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과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맞서지 않아도 우리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어려움과 문제들에 맞서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맞서시면 그 문제의 어려움은 더 이상 문제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부지깽이 같아요.

순식간에 해결되는 거. 제가 이 수요일에서 말씀드렸는지 금요일에 말씀드렸는지 뭐 말씀드렸던 책이 있는데,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 거기 저자가 적은 내용입니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그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 때 골리앗 장군, 누가 봐도 다윗이 진다. 그러나 대진표 이름을 바꿔 하나님 대 골리앗 장군,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기신다. 모세도 그 경기의 대진표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양치기 모세 대 애굽의 바로왕, 누가 봐도 모세가 진다. 그러나 대진표를 바꿔 하나님 대 애굽의 바로왕,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기신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면 문성용 대 사탄, 누가 봐도 문성용이 진다. 그러나 이름을 바꿔 하나님 대 사탄,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기신다.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저자 이름을 빼고 제 이름을 넣은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죠.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피할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하여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대진표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수 없는 싸움에 우리가 맞선다고 그 싸움이 가능해지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해야죠. 하나님이 싸우면 반드시 이기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그 오늘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느냐?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로 주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주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은혜를 받아 살아가야 하는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연약한 자뿐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이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 우리 편에 서서,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그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는 것.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어떤 인생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17절 말씀, 이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번에도 저를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나가라. 두 가지 행동이 우리에게 동시에 필요한 자세입니다. 절대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맞서 나가야 돼.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그 남자 골프 선수 중에 유일하게 미국 프로 골프 대회 여러 대회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양용훈 선수가 있습니다. 꽤 오래된 선수인데, 이제 남자 골프 선수 중에 우리나라 남자 골프 선수 중에 미국 프로 골프 대회 우승한 사람 경우는 있지만 메이저 대회에서 동양인 중에서는 최초로 이제 우승을 차지했던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우승이 특별히 값진 건 뭐냐면 이 경기에서 마지막 그 경기 결승 경기에 이분이 당시 골프의 황제라 불리던 타이거 우즈랑 같은 조에서 경기를 했어요. 이 타이거 우즈랑 같은 조에서 경기하는 게 왜 어렵냐면 그 타이거 우즈가 너무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같은 조에서 경기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위축되는 거예요.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또 한 가지, 타이거 우즈는 늘

결승 경기가 되면 빨간색 티셔츠를 입거나 뭐 자기가 진 끝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꼭 그 경기에서 우승을 하는 거. 그래서 이제 타이거 우즈 선수가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나온다? 이러면 이제 공포의 빨간 티셔츠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의 뭐 홍의 장군 같으면 빨간색 보면 적군들이 떨었던 것처럼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만 가지고 나면 적군들이 떨었던 것처럼 타이거 우즈가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경기에 나온다? 그러면 선수들이 더 막 위축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양용훈 선수가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나온 그 타이거 우즈랑 마지막 그 결승 경기를 같이 했는데 그 타이거 우즈를 역전하여 우승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경기가 끝나서 기자들이 인터뷰를 막 했어요. 양용훈 선수님, 그 타이거 우즈랑 같은 조를 입어서 경기를 했는데 떨리지 않았습니까? 두렵지 않았습니까? 위축되지 않았습니까? 물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 섬사람 출신이란 섬 출신 사람이란데 아주 담대하게 대답한. 아니 무섭긴 뭐가 무섭습니까? 타이거 우즈랑 저랑 함께 골프를 치지. 그 사람이 저를 뭐 때리기라도 합니까? 뭐 때리는 것도 아닌데 그냥 저는 골프만 치면 되는데 제 마음대로 쳤습니다. 답을 딱 한 거예요. 배짱을 갖고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맞서 나간 거죠. 맞서 나간 거. 두려워하지만 않은 게 아니라 맞서 나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그 문제에 맞서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그때부터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아갈 때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도록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직도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마지막이니까 저를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미리 찬송하고 미리 감사하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기 가장 중요한 조건,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데 물론 맥주감사주일은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들어있죠. 그러나 또 하나 들어있는 의미는 뭐냐? 이 하반기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으실 은혜에 대하여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경우 사건이 있습니다. 거의 죽기 전까지 맞아서 두 사람이 혼절한 상태로 감옥에 갇혔어요. 손과 발에 착고를 차고 목에는 그 춘향이가 메었던 나무 아시죠? 칼을 차고 혼절해. 정신이 깨어났을 때 이분들이 신음하고 앓고 고통스러워하고 억울해하고 괴로워하느냐? 전신이 딱 들자 그분들이 하는 건 뭐냐? 미리 찬송했습니다. 미리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며 영광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옥터를 흔들어 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 노래합니까? 기분 좋을 때 노래하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언제 미리 감사하느냐? 고난 중에도 미리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미리 찬송하는 것. 바울과 실라가 그 고난 중에서 미리 찬송하고 감사했더니 문제만 해결되고 어려움만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게 돼요. 간수장이 그들에게 선생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놀라운 선포가 바로 이 감옥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영혼이 죽어가는 그 간수장이 예수 믿게 되는 복이 이 바울과 실라가 미리 찬송하고 감사하니까 같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금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구절의 말씀들을 읽었는데 사실 이들이 지금 이미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인데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압도적인 승리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0: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주 말씀 따라서 지금까지 포항 연희교회 문성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연희교회 지역번호 054-285-805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말씀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3: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잿더미에 앉아 하나님께 항의한 남자 욥. 오늘은 한 부부에게 찾아온 엄청난 시련과 시험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욥기는 가장 오래된 성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화자는 욥입니다. 욥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위대한 시험과 계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때는 이 지구상에 거주한 첫 번째 사람들의 자손들 사이에서 문명이 막 생겨나는 시기입니다. 이야기는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사탄이 만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 사탄아, 요새 통 안 보이던데 어디에 있다가 왔느냐? 말해보거라.
5: 지구의 끝에서 끝까지 여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 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4: 나의 종 욥은 어떠냐? 그는 정의롭고 정직한 사람이다. 또한 도덕적이고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섬기지. 내면의 악을 멀리하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5: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당신을 섬기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이 욥 주위에 보호막을 쳐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가 손대는 모든 것이 번창하지 않았습니까? 욥이 당신을 섬기는 것은 모두 그가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축복을 다 거두어 간다면 그는 분명히 당신의 면전에서 저주를 퍼부을 것입니다.
4: 욥은 그런 인간이 아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구나. 내 안의 간교함이 성급하게 비난을 일삼는구나. 욥의 모든 것을 내 처분에 맡기겠다. 그의 모든 소유를 내 마음대로 해보아라. 단 욥은 해치지 말거라.
5: 당신은 분명히 이날을 후회할 것입니다. 곧 이 인간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6: 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와 제물을 드리며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단지 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 그리고 그들의 가족 모두를 위해서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진실로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겐 부족한 것이 없었지요. 사람들은 제가 이 나라에서 가장 부유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많은 가족과 부를 지닌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예배를 막 마치고 나왔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 쓰러져 버렸고 아내는 고통을 이기지 못해 울부짖었습니다. 잠깐 숨 돌릴 새도 없이 여러 하인들이 연속해서 고통스러운 소식들을 전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도적대인 스바 사람들이 모든 소와 당나귀를 가져가고 가축을 돌보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0: 그 다음은 하늘에서 커다란 불덩이가 떨어져서 양떼와 하인들이 모두 불에 타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유목 생활을 하며 살인을 일삼는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모두 죽이고 낙타를 돌보던 하인들까지 전부 살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해진 소식은 저를 가장 슬프게 했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제 맏아들의 집을 덮쳐서 당시 집에 있던 가족 전체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의 영혼이 너무 고통스럽구나. 힘이 빠져서 서 있을 수가 없어.
1: 주인님을 집으로 오게 해야지. 마님을 터뜨려서
0: 이웃들에게 이렇게 전하거라. 모두 위험에 처해 있다고. 스마인들과 갈대아인들에 대해 경고해줘야 한다. 집안 사람들을 침대로 데려가고 옆에서 잘 돌봐주어라. 모두 물러가라. 혼자서 조용히 이 상황을 정리해야겠다. 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 부디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주리 도와주십시오. 저는 태어날 때 빈손이었듯이 죽을 때도 빈손으로 죽을 것입니다. 주시는 것도 당신이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당신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실의 슬픔을 견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 아내를 위로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주님. 여보 마야, 내 말을 들어보시오. 당신이 받은 축복에 감사하시오. 달콤하고 좋았던 것들을 기억하시오. 슬픔에 빠져 있으면 당신에게 해롭기만 할 뿐이오.
2: 그러는 당신은요, 머리털을 따매고 삼베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면서 왜 나보고 나보고는 슬퍼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0: 그렇소. 나도 몇 시간 전에는 아이들 생각에 너무 슬펐소. 당신도 마음껏 슬퍼하시오. 하지만 그 슬픔이 증오나 분노가 되지 않도록 하시오. 잘못하면 남은 인생이 언제나 고문과 같을 것이오.
2: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나 좀 그냥 울게 내버려 두세요. 아이들을 위해 슬퍼하도록 해달라고요. 나는 당신처럼 강하지 않아요. 제발 이 눈물을 모두 흘려버릴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0: 알겠어. 나도 눈물을 흘렸으니 당신도 그래야겠지. 나도 지금 당신과 같은 고통과 슬픔을 느끼고 있다오. 오늘 우리의 삶은 산산조각이 났어.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견뎌낼 것이오. 내 영혼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위로해야 하오. 자, 난 아들네 집에 가봐야겠어. 이 상황을 타개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

0: 나와야 할 거예요.
1: 혼자 있고 싶어요. 상처와 공허함이 너무 크네요. 차라리 아이들과 함께 죽어버리고 싶어요. 죽는 게 차라리 쉬울 테니까요. 여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0: 사탄아, 내게 할 얘기가 없느냐? 이렇게 빨리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 종 욥은 결백하고 강직했다. 욥은 여전히 나를 숭배하며 나를 최고로 대접하고 있다.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느냐? 아무런 까닭 없이 몰락했는데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자, 사탄아, 더 할 말이 없느냐?
1: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질을 잃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이 걸린 일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리지요. 부인이나 아이들까지 버리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어 그의 뼈와 살을 치신다면 욥은 분명히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0: 좋다. 그럼 욥을 너에게 맡겨보겠다. 하지만 그의 목숨만은 손대지 말아라. 욥의 목숨에 대한 결정권은 오직 내게 있다. 그 외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2: 아이들의 장례식을 치르고 아이들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처리한 뒤 상황을 찬찬히 돌이켜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제게 집과 정원, 포도밭, 하인들, 건강이라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 날씨 밑에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제 몸이 부스럼에 덮이고 껍질이 벗겨지고 고름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발바닥, 정수리, 귀, 눈, 입 어느 하나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울음소리 때문에 저는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몇 남지 않은 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쓰레기였고 제가 속할 곳은 쓰레기더미였습니다. 저는 잿더미에서 지내며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옹기 조각을 가지고 온 몸을 긁어댔습니다. 종기에 잿가루를 넣어봤지만 구더기들이 끊임없이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피부는 검게 변했고 뼈에서 분리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뼈마저 썩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죽지 않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죽기만 하면 모든 고통이 끝날 텐데 말입니다.
3: 여보, 음식을 좀 가져왔어요. 제발 집으로 돌아와요. 제가 당신을 돌볼게요. 난 당신의 아내잖아요. 이런 곳에 있지 말아요. 당신이 이러는 거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창피하다고요.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제발, 제발 집으로 돌아와요.
4: 아니요, 마야. 난 이 잿더미 위에서 죽음을 기다리겠어. 내가 있을 곳은 여기라고. 사람들의 시선을

0: 감당하기 힘들다고. 저기 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지?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모르겠군.
1: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예요. 저 사람들이 당신을 위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거예요. 언제까지고 당신 곁에 있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다들 진정한 친구들이에요. 저 사람들 말을 들어봐요.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저들의 조언대로 해봐요.
0: 관습대로라면 저들은 내가 먼저 말을 꺼내기 전에는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기로 했습니다. 고통과 피로가 너무 심해서 아무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7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저를 돕고 싶어 한 것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들은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임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다들 제가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길 바랬습니다. 논쟁은 너무 격렬해서 저는 스스로를 치열하게 방어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신중하게 지적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다면 저는 고통을 받을 거라고요. 율법주의자 빌닷은 제가 명백히 죄를 지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악한 자는 언제나 고난을 겪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조적이고 도덕주의자인 소발은 제가 죄를 지었다고 단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자는 일찍 죽는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더더욱 담대해졌고 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과 저 사이에는 중재자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용감하게 말했습니다. 나의 구세주는 살아있으며 언젠가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말입니다. 마침내 저의 대담함은 정점에 달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젊은 엘리후는 매우 지적인 신학자였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화하시고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는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의 대담함이 도를 넘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뭔데 감히 전능하신 분에게 경청을 요구하고 설명과 대답을 요구한단 말입니까?
2: 전 가장 어리기 때문에 마지막 순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지식은 늘지 몰라도 지혜는 늘지 않습니다. 전 지금까지의 이 방의 대화에서보다 더 많은 지혜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부디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무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빠뜨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서 동정받기를 바랬는데 여러분은 욥을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잔인한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욥의 말을 믿지 않고 욥을 비난한 겁니다. 여러분은 욥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징벌이라는 답을 주었습니다. 욥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고통에 몸부림치는 이 남자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과 함께 슬퍼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욥을 비난했습니다. 숨겨진 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압박을 가했습니다. 조용히 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축복뿐만이 아니라 가르침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벌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고통이 그분이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신성하신 분입니다.

0: 욥께서 스스로를 변호하려는 노력은 덧없어 보입니다. 당신은 결백하고 정의롭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받는 벌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당신은 옳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성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구세주와 중재자를 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가 현명하고 선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답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욥, 당신은 지금 반역이라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인간일 뿐이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권세를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늘이나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지혜를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현명하단 말입니까? 욥, 우리는 미천하며 그 어떤 것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위대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1: 아, 주 하나님,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당신께 간청을 드립니다.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저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세상 그 무엇보다 미천한 종에 불과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논쟁에 몰두하는 바람에 감히 창조주께 신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저의 결점으로 인해 제 가슴은 또다시 찢어지는 듯합니다. 후회와 수치심의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저는 구원을 원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음을 세상에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랬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자만심이라는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려 간절히 용서를 부탁드립니다.
2: 지난 며칠간 너희들이 스스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말들을 내뱉는 것을 지켜보았다.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는구나. 그 말은 속이 텅 비어 있었다. 너희는 근거 없이 믿음을 언급하였다. 자, 욥아, 내가 물을 테니 너는 대답을 하여라.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측량을 하였느냐? 동물들, 하늘과 바다가 움직이는 원리를 생각해 보아라. 이것들이 창조될 때 너희 중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이것들의 신비함을 너희 중 누가 설명할 수 있느냐? 너희가 자연을 제어할 수 있느냐? 비, 눈, 태양, 바람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동물들을 먹일 수 있느냐? 동물들의 행동을 이해하느냐? 새들에게 남쪽으로 날아가라고, 독수리에게 하늘을 나르라고 명할 수 있느냐? 욥아, 너는 내 앞에 서서 나와 겨룰 수 있느냐? 너는 왕과 나라를 세울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나라를 다시 무너뜨릴 수 있느냐? 대답해 보아라, 욥아. 너는 정말로 나의 심판을 무효로 만들 것이냐?
1: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말을 내뱉은 이 입을 손으로 덮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셔서 감히 올려다보지도 못하겠습니다. 저의 귀가 듣고 저의 눈이 보았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가 혐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먼지와 잿더미 속에서 회개합니다.
2: 엘리바스, 빌닷, 소발, 나는 너희에게 분노하고 있다. 너희는 나에 대해 틀린 말들을 했다. 일곱 마리 수소와 일곱 마리 순양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려라. 욥에게 너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

0: 종아, 너의 말은 나만이 들을 것이다. 나는 너의 어리석음에 대해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1: 친구들을 위해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드리고 나자 제 피부는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다시 뼈를 덮었고 상처는 사라졌습니다. 친척들과 사업 동료들 그리고 저를 저버렸던 모든 이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다들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모두 저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저와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저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모든 가축들이 건강한 새끼를 낳았습니다. 풀들은 잘 자랐고 창고는 곡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제 아내의 배를 또다시 열어주시고 일곱 명의 아들과 세 명의 딸을 낳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들이 이 땅 위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재산은 점점 늘었고 저는 아들들뿐만 아니라 딸들에게도 많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제 삶은 이전의 두 배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전 손자는 물론 증손자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자손들에게 제 삶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언제나 힘이 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낸 뒤 저는 머리를 눕히고 조상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완전히 회복하였습니다.
2: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달 그리고 별,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또한 자비와 은총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 우주의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29절 말씀입니다.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잿더미에 앉아 하나님께 항의한 남자 욥.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 부부. 그들이 단순히 금지된 열매를 먹었다라는 행위의 저변에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의 마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화평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저변에는 그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는 교만이 자리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만의 뿌리를 뽑아내지 못하면 그로부터 파생된 수많은 죄의 잔가지들 속에서 우리는 헤어날 수 없습니다.

에서 최고의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인간에게 있어 최고의 겸손은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떠올리며 오늘도 나와 이웃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멈추지 않고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 통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간. 통일 is coming. 김영보입니다. 분단 이후 남과 북은 상대를 견제하며 체제 경쟁을 지속해 왔습니다. 서로가 상대방만을 바라보고 달려오다 보니 남북 관계에 있어 기존의 대립과 긴장 외에 다른 것은 들어설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80년을 넘는 긴 세월을 보내며 그 모든 것들은 굳어지고 거대한 프레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입관이 전부가 아니라고 외치면서 한반도를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볼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0: 오늘은 동경대학교 정치학 박사로 현재 샌디 연구소 대표로 섬기시며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세를 연구하시는 최경희 박사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1: 안녕하십니까? 샌드 연구소의 최경희입니다.
0: 반갑습니다, 박사님. 한반도 주변 상황이 예전과 비교했을 때좀 달라졌다고 볼수 있을까요?
1: 많이 달라진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의 냉전 구도를 넘어서 기술과 경제 안보, 그리고 또 그것과 결합된 전방위적, 다원적 대전환기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박사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여겨지십니까?
1: 이렇게 기술이 발달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또 사회가 이렇게 발전이 되면 경제, 문화, 그리고 정치까지도 다 견인한단 말이죠.
0: 네.
1: 그래서 이번 지금 최근에도 AI 시대, 그리고 또 와이파이로 세상을 우리가 세상과 통과할 수 있는 시대, 가상 세계가 현실화되는 시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물리적 공간이 분단되었던 분단 시대를 넘어서 가상 세계에서는 하나의 한반도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또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사실 분단 이후 80여 년간 계속되어 왔던 고정관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도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 지금의 한반도 정세는 사실 과거와 좀 많이 다른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단순한 이념 대립의 시대를 완전히 벗어나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급격한 디지털 전환과 함께 이제 미중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고 또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안보와 경제와 기술이 하나로 묶이는 이런 거대한 대전환기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그동안 우리가 절박하게 여기면서도 80여 년간 정말 분단되어 왔던 이런 부분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초연결의 지점을 찾고자 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이나 또 체제 우위, 경쟁, 이런 틀을 남북관계에 많이 적용해 왔습니다.
0: 아무래도
1: 그런데,
0: 또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1: 맞습니다.
0: 이런 식으로 남과 북의 민족 문제로 많이 접근을 한게 사실이고, 또
1: 그렇죠.
0: 남한과 북한의 체제 경쟁의 관점으로 바라본 게또 지금까지의 모습인데요.
1: 네.
0: 거기서 좀 벗어나야 되는.

0: 유지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1: 그렇죠. 80년 가까이 유지해왔던 이런 통일담론은 사실상 이제 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과거에 이제 민족주의나 또 어느 체제가 우월한가 이런 경쟁보다는 한반도의 통일을 글로벌 공공재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0: 글로벌 공공재의 관점으로 접근한다.
1: 네.
0: 이전에 저희가 들어보지 못했던
1: 네.
0: 그런 개념인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예.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통일담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허위적으로 정말 좋은 담론을 만들어냈지만 한 발도 앞서 나가지를 못했어요. 89년에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제시했고, 한국에서. 그리고 94년에 3단계 통일 방안론으로 그것이 거듭났고, 그 이후에 30수년 지나도록 계속 그것만 외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시대가 바뀐 것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그때 내놓았던 이런 통일담론과 그전 단계의 6.25 전쟁 이후에 한국의 입지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어린 아이, 부모 잃은 고아처럼 여겨졌던 이 한국이 지금은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굉장히 크게 거듭난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한반도의 통일이 우리 한민족의 문제만이 아니고 글로벌 공공재로서 기여한다, 공공의 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대한민국이 분단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1: 네.
0: 성장을 이루어냈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1: 네.
0: 이루어냈습니다. 세계의 상황도 바뀌었고요.
1: 맞습니다.
0: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이제는 새로운 관점에서 통일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1: 네.
0: 글로벌 공공재,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관점, 세계 평화의 관점으로 통일 한반도의 역할을 생각해 봐야
1: 네.
0: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1: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는 것, 이 부분이 사실 한반도 문제만 아니라 유라시아와 또 태평양을 잇는 여러 이런 맥락들이 단절돼 있었던 것들인데요. 이제 한반도의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어 간다면 이런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거대한 물류와 경제의 동맥의 교환 지점으로 한반도가 허브적 역할을 할 겁니다.
0: 네.
1: 이렇게 되면 지정학적으로 보면 안보 위험성이 지금까지는 늘 도사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0: 사실 남한과 북한의 언제 충돌할지 모르는 그
1: 네.
0: 휴전 상황, 분단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주변에 있는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에게도 위협이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그런 안보 위험을 감소하는 차원, 또 공동 평화와 공동 번영을 창출하는 그런 공동의 이익이라는 관점으로 통일 문제에 접근하자라는 말씀이시군요.
1: 맞습니다. 같이 성장한다는 말씀이시죠.
0: 네.
1: 근데 예전에는 제로섬의 사고방식 때문에 사실은 상대 걸 빼앗아야 내가 커진다. 또내걸 뺏기면 나는 죽는다. 이런 관점이었다면 지금 기술이 발달에 의한 지금의 세계는 함께 커야 크는 거고 나만 크면 다 몰락하는 방법이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오히려 통일을 한반도의 통일 국가를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1: 과거에는 또 이렇게 수직적인 분업 체계였잖아요. 이렇게 경제 체계가 세계적으로도
0: 예.
1: 어느 시점부터는 그것이 무너지면서 수평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본인들도 이런 부분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항을 하고 또 지금은 적응도 하고 한국의 문화나 경제를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한국인들도 이제 많이 적응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것처럼 많은 것들이 예전에는 그 권위주의 시대가 무너지면서 사실은 재편되고 이제 수평적으로
0: 그렇군요.
1: 그래서 그런 것만큼 통일에 있어서도 각자의 역할을 공유하면서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좀 서로 밀어주는 이런 관계가 형성된다면 사실은 그 통일이라는 이게 절대적인 분단선인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0: 네.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억눌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다양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나라들이 함께 이전보다 더잘 사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1: 예.
0: 그런 공동 번영의 방향으로
1: 맞습니다.
0: 나아가자라는 말씀이신데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이 주변 국가들에게 위협이나 손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잘 인식시켜야 주변에 있는

0: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미국이 또 우리의 통일 과정을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1: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남북한, 그러니까 동시에 저희가 나라를 빼앗겨서 이제 식민지가 됐고, 그리고 45년에 해방과 동시에 분단이 됐어요. 그거는 이제 강대국에 의해서 해방되면서 또 그들이 이해관계에 의해서 분단됐고, 그때는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는 단계였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세계화를 이루면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AI 시대에 들어섰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커지고 국제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지금 이 포지션에서 하나하나 밟아 나가면서 이제 그동안은 통일을 해야 된다 하면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아서 주변 국가들이 반대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냉전 시대의 사고로 보면 반대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지금의 달라진 시대 상황을 보면은 반대하기보다는 한반도를 활용해서 시베리아로 나가거나 중국의 일대일로 노선으로 가거나 또 중국이나 대륙에서는 또 한반도를 활용해서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이런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허브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거기에서 각자 국가들이 이해관계를 도출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국민과 공유하면서 국제사회에 설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네. 동서독이 통일의 과정을 이루어갈 때 주변에 있는 영국과 프랑스 또 러시아와 미국을 지혜롭게 설득해 나갔던 것처럼
1: 맞습니다.
0: 우리에게도 그런 설득의 과정이 필요할 텐데 박사님의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과거에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서 집필하셨던 동양 평화론의 핵심이 한국, 중국, 일본 이 동아시아 3국이 제국주의가 아닌 서로 연합해서 지역의 평화를 이루고 같이 발전하자라는 그런 공동 번영의 구상을 하신 주장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과도 좀 연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1: 정말 깊이 있는 통찰력이십니다. 정말 100년 전 일이지만 그 안중근 의사께서 어떻게 그 시대에 이렇게 초국가적 연대를 구상할 수 있었는지 참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위대하고 존경하고 그런 분이신데 제가 이제 사실 그걸 염두에 두고 제안하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놀랍습니다, 진짜.
0: 말씀하신 대로 통일은 남한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가 평화적으로 공동 번영하기 위한 플랫폼이자 인프라다라고
1: 맞습니다.
0: 글을 쓰셨는데 이런 식의 이 관점의 전환, 인식의 전환이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참 어렵지 않나 싶어요.
1: 그 중요한 거는 그동안 80수년을 분단되고 서로 다른 체제 하에서 이제 태어나서 성장한 사람들이 80세 되는 거의
0: 그렇죠.
1: 뭐 대부분이 3세가 지금 서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이런 상황인데요. 중요한 거는 80여 년 동안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것 아닌가. 저는 분단 자체가 세계화 시대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에서 벗어난다면 원상태 회복,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통일을 거의 안 하겠다고 하거든요. 우리 그런데 사실 국제시장처럼 조건을 만들어주고 어느 정도 조금만 이제 우리의 자본과 기술과 경영 방식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루트만 조금만 만들어주면 그분들은 북한 사람들은 정말 죽도록 일할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의 40년대, 50년대 북에서 남으로 온 60년대도 실향민들이 그러했고 또 탈북민들 중에도 저같이 아주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빈터에서 지금 생존을 하고 있는 그 강인함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만 만들어주면 우리가 세금을 더 내면서 그들에게 먹으라고 먹을 것만 주는 이런 관계가 아니고 그들도 먹을 것만 받고 가만히 소화시키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생산하고 만들어내고 그것을 메이드 인 코리아로 국제사회에 수출하는 거, 우리 같이 이제 그 성과를 나누는 거, 이러면 우리가 훨씬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영토가 배가 되고 고령화 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0: 생각한데, 인구 문제 해결하고 노동력이 해결되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고령화 사회에 차세대가 감당해야 될 세금 몫이 굉장히 큽니다.
1: 그렇죠.
0: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드는데 보장해줘야 될그 생명은 계속 이제 너무 오래 장수하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데 이제 분단 비용이라는 것은 오늘 이 순간도 소모되는 비용입니다. 이런 소모되는 비용을 80년을 그냥 버리면서 우리가 그냥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잘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을 막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이 비용을 투자로 돌린다면 어떨까? 이런 가능성이 큰데도 생각을 안 하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통일 비용이라는 그런 문제 의식에서 미래 투자라는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을 좀
0: 네,
1: 바꿀 필요가 있겠고, 또
0: 맞습니다.
1: 통일이 민족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동아시아의 문제다라고
0: 예.
1: 우리의 틀을 또 전환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런 식의 우리의 관점의 전환, 생각의 변화를 좀 끊임없이 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와 우리 개인, 교회와 지자체가 함께 좀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0: 맞습니다.
1: 됩니다.
0: 이런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사회에는 우리, 특히 우리 사회에는 썰림 현상이 심하거든요.
1: 그렇죠.
0: 분단된 상태를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또 그것 자체가 우리의 원상 회복에 가까운 거다고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박사님께서는 탈북민으로서 일본에서 1호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참 쉽지 않은 일본까지 가셔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0: 계기라고 한다면 이제 아무래도 한국으로 왔는데 대학교 공부를 하면서 뭔가 이제 저희 탈북민들은 오면은 연구자들이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해요.
1: 네.
0: 근데 인터뷰하는 과정에 그분들이 이론적으로는 너무 북한을 잘 알고 있어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얘기 끝나고 나면 이제 뭔가 마음이 석연치가 않았어요. 그걸 나중에 공부하면서 보니까 아, 정서를 읽지 못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1: 아무래도
0: 네.
1: 정서까지 읽기에는 역부족인 면이 많죠.
0: 그렇죠. 자본주의 마인드에서 보는 관점과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1: 맞아요.
0: 그래서 사실은 좀 고민을 계속하면서 연구자가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고 또 일본을 선택했을 때는 아무래도 연구자가 되려면 이런 그 객관적 트레이닝 많이 받는 게 근데 이게 안에서는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었어요. 예, 북한을 직접 경험했고 한국에 와서 또 살고 있으면 북한 보면서 계속 이제 부정적인 얘기만 할 수밖에 없고
1: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쏠림 현상의 영향을 받지
0: 좀,
1: 않을 수가
0: 예,
1: 없죠.
0: 맞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1: 일본으로.
0: 예,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지금은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하지만, 일본에서 11년을 유학하면서 세계적으로 제일 정교하고 섬세한 나라에서, 그런 문화에서, 특히 그 나라의 학계라는 거는 좀더 디테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적응하면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다 해서 학위 받고 나오는 게 그거는 정말 너무 스토리가 많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1: 하나님 은혜 가운데
0: 네.
1: 공부를 마무리하시지 않았나. 앞으로 통일의 과정 가운데 또잘 기여하시리라 믿고요.
0: 예.
1: 마지막으로 우리 박사님께서 방송 가족들에게 새로운 각도로 좀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 대해 전환이 필요한데,
0: 네.
1: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박사님?
0: 좋습니다. 우선은 우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상 회복을 위해서 북한 주민을 위해서 북한의 이제 또 복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던데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조금 좀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지구 반대편하고도 바로바로 통화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내막도 바로바로 개최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삽니다. 예, 저는 이게 어쩌면 가상 세계라는 게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단이라는 거는 그 인간의 욕심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분단이 되고 오랫동안 지속돼 왔는데 사실은 이것을 걷어낸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만드셨던 하나님 나라의 원상태 회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0: 우리 크리스찬들 기도하시는 분들은 꼭 통일을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 네, 지금까지 샌디 연구소 대표로 섬기시며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세를 연구하시는 최경희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북쪽에서 드리는 기도.
2: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한 동포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눈물과 아픔, 외로움과 신음까지도 모두 알고 계시는 주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며 지친 영혼마다 하늘의 평안과 새 힘을 부어주옵소서. 부족한 저의 입술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알리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작은 기도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알고 소망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닫혀있는 북한 땅에 복음의 빛을 주시고 숨어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북한 땅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울려퍼지며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한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참된 소망과 구원의 길을 찾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모든 민족과 백성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시며 온 세상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남자 육상 100m의 세계 기록은 9초 58입니다. 한때 100m 세계 기록이 10초대에 머물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결코 마의 10초 벽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말이죠. 그러다가 1968년 올림픽에서 짐 하인즈 선수는 9초 95를 기록하며 드디어 10초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에 수많은 선수들이 9초대의 기록을 내기 시작했죠. 결국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마의 벽은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두려움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통일은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의 장벽을 걷어내고 믿음으로 새로운 상상을 시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통일 이즈 커밍. 지금까지 제작의 김영보, 신예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제5회 영천 시민과 함께하는 여름 음악회가 7월 12일 주일 오후 5시에 평천교회에서 열립니다. 부루의 명곡, 미스터 트롯 등 다양한 방송에서 세션팀으로 무대를 채운 멀티악기 연주자 조윤정 씨와 가수 유리상자 이세준 씨가 풍성한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이번 여름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335-7170 평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1회 공동체 IM 선교회 영덕신리교회 주최로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한다살 캠프가 영덕신리교회에서 열립니다.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

교육을 담당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초등학교 독서 교육을 해보셨거나 독서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1-4661 포항 안디옥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대도교회에서 2부 9시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청빙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 그리고 음악 전공자입니다. 7월 19일 주일까지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282-1685 포항 대도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 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로 수년을 섬겨온

0: 기독교회 황용도 목사님입니다.
1: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또 듣고 나누다 보니까 아 우리가 참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또 연결되어 있고 같은 고민을 하고 아픔이 있구나 이러면서 더더욱 이 한 가족이라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아서 참 감사하고 참 귀하죠. 뭐 각종 모든 방송들이 지금 전부 다 기업의 후원 받아가지고 굉장히 어떤 뭐 세상적인 광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순수 복음을 지향하는 이런 방송이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은혜로운 사연을 듣고 또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기 있게 생명을 얻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저는 방송이라 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5세면 가장 왕성한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또 25년을 힘있게 뛰어가고 도약하는 우리 방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0: 지난 25년 동안 포항극동방송은 사명을 품고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 한 줄의 기도로 주님의 빛을 전했습니다. 청년의 시절을 지나며 더 넓은 사역을 위해 나아가는 포항극동방송. 가장 힘있게 달려갈 이때에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으로 마음을 모아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포항극동방송의 새로운 25년을 함께 열어가실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일에 동역한다는 그 뜨거운 마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홀먼 헌트가 그린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그림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돌로 된 아치기, 상아로 덮인 벽돌, 그리고 육중한 나무 문. 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지요. 그리고 그림 아래에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그런데요. 이 그림에는 놀라운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홀먼 헌트가 일부러 무언가를 빼놓고 그리지 않았는데 웬만한 안목과 센스가 아니고서는 그걸 찾아낼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만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 그림의 비밀은 바로 문에 손잡이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 정말 그림 속에 놀라운 표현이 있었네요. 예수님은 당신 집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들어오시는 것은 순전히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의 문을 여세요. 네,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어 우리 주님께 향기로운 찬송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입니다. 지선님의 주 예수 대문 밖에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국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시편 36편 9절 말씀. 비는 특히 여름철에 잔디와 정원 논밭에 금세 큰 영향을 미친다. 너무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아오던 풍경에 금세 가뭄의 흔적이 나타난다. 푸른 녹음이 빛나는 대신 강렬한 햇볕에 지친 나뭇잎이 버석인다. 농작물은 말라 죽고 꽃은 시든다. 물은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삶의 의미와 목적과 영적인 친밀함에 대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생명수 말이다. 그분의 아버지는 이 생수의 원천이시다. 생명의 샘이 흐르는 곳에는 생명과 축복이 임한다. 우리가 살고 성장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이 샘의 물을 마셔야 한다. 우리에게 영적 가뭄이 찾아오는 것은 대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원천, 즉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생명의 샘에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져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시편 36편 9절 말씀.

손영진님의 음성으로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찬송 들으셨습니다. 생명의 근원, 생수의 원천이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요. Man of Praise의 I give all my life to you 영어 찬송 들으시고요. 그레이스 정의 나의 생명 드리니 피아노 연주 찬송 그리고 나이지의 주님의 새 생명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찬송 연이어 함께합니다.

네, 신호를 기다릴 때 요즘 그늘막이 곳곳에 있어서 잠시나마 따가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데요. 주님의 그늘막에서 쉬면서 그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찬양은 우리 마음을 더 시원케 하죠. 날마다 찬양의 기쁨 누리시길 바라면서 홍순관님의 나무 아래서 찬송 전합니다.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창원 상남교회 이창교 목사님께서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세어보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추 감사주일의 유래는 이스라엘의 맥추절 절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맥추절은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먹고 살 수 없는 땅 광야에서 하나님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어요. 하늘의 만나와 또 만나만 먹다 보니까 고기가 생각나서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친절하게도 또 메추라기 떼를 데리고 와서 그들을 또 고기도 먹여주셨습니다. 뭐 비록 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이 필요한 단백질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옷이 헐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언제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광야 40년 세월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것이고 우리가 뿌린 씨앗에 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분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세어보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가 바로 칠칠절, 바로 이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맥추감사주일로 보내게 되는데 이 맥추감사주일은 항상 7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6월 한 중순에서 7월 중순까지 요 시기에 우리가 거두는 곡식이 어떤 곡식이 있을까요? 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리 농사의 열매를 거두는 때가 바로 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대로 그 명칭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보내는 것이고 또 우리가 상반기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손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는 거죠. 또 그것은 우리가 지나온 것에 대한 은혜만을 기억하고 헤아려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앞으로 우리가 남은 6개월 동안 금년 한해 2026년에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혹시라도 우리가 지나온 6개월 동안 불평과 원망에 많았었다면 이제 남아있는 이 6개월 동안은 은혜와 감사의 그런 시간들로 보내겠노라, 이렇게 뜻을 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은혜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절기로 보내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뭐가 많아야 될까요? 감사가 많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서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감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감사가 많은 삶이 좋아요? 불평이 많은 삶이 좋아요? 네, 그렇죠. 알기는 참 잘 알아요. 네, 우리가 알기는 참 잘 아는데 우리는 항상 받은 것에 대한 감사보다 부족한 것을 보고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우리의 표준을 다시 한번 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불평과 원망보다 감사가 더 많은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감사하기에 앞서서 먼저 세어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9절 말씀을 보면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곱 주, 7주 동안 매일매일 매일매일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77일 49, 49일 동안, 그래서 여러분 77절인 거예요. 일곱 주를 세워본다 해서 우리가 77절이라고도 부르는 건데 49일이라는 이 시간 동안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오메르 카운팅이라고 해서 바로 이 구원의 절기로부터 시작하여 이 추수의 절기까지 그 시간들을 매일매일 세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훈련인 겁니다. 감사는 세워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세워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세워보지 않으면요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숨 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숨 못 쉬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도 못하지요. 벌써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야 오늘이 너 마지막이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내게 오늘도 시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시간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해서 이렇게 내 발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될 일입니다. 육신이 이제 많이 후폐해지고 너무 이제 노쇠화하여서 지금 뭐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지난날 내가 건강할 때 이렇게 주의전에 나와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린 이 자리에 있었던 그날들을 추억하면서 남은 날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지나가다 보면 마땅히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인데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감사의 절기를 허락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세어보고 너희가 그냥 놓치고 살아갔던 수많은 감사의 그 조건들을 너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와 마이클 맥콜로가 이 감사한 일들을 의도적으로 기록하는 시험을 해봤어요.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이 시간을 주고 그 시간들 동안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세어보고 그것을 기록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실험의 결과가 뭐냐면 복을 세어보니까 사람의 삶의 만족과 정서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죠. 세어볼 때 감사가 점점 생각이 많이 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그 Fatherwise, Motherwise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어떤 프로가 있냐면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한 거,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게 합니다. 근데 당장 그 자리에서 그걸 적어보라고 하잖아요. 몇 개 생각 안 납니다. 몇 가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아, 목사님 막상 쓰려고 하니까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왜요? 평상시에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 감사한 일들을 세워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근데 한 일주일 시간을 주고 일주일 동안 정말 남편에게 감사한 거, 아내에게 감사한 것들을 깊이 묵상해보고 그것을 한번 다 기록을 해보라고 하잖아요. 일주일 지난 다음에 본인들이 적어가지고 온 것을 함께 나누면서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감사할 일들이 많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것을 묵상을 해보고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세워보니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표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들이 생기고 한편으로는 막 죄책감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이 감사를 표현하고 더 많이 감사하는 삶을 살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죠. 모든 관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시련, 아픔 이런 것들도 오늘 우리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감사의 조건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시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오늘 그 시련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 이 시련에도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보다 더 선한 끝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인생이 보다 더 옳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요. 보다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결국은 그 어떤 시련의 끝에도 반드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가 보다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보다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다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범사에 감사의 삶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의 제목들을 자꾸 세워보셔야 돼요.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여러분 한번 세워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은지. 그리고 그것을 한번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그래서 감사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들을 쭉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의 시간에 감사로 더 충만해지지 않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들을 세워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경험하신 것이 있어서 그래요.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늘 불평과 원망이 많았어. 왜 이들이 이렇게 불평에 원망이 많을까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늘 부족한 것만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부족한 것만 헤아려보고 있는 거예요. 받은 것이 열 가지라면 부족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항상 부족한 한 가지를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정한 날을 허락하시고 야 이날만큼은 너희가 나한테 받은 은혜를 헤아려봐. 그러면 받은 은혜가
부족한 한 가지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럼 너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거고 너희가 감사가 많아지면 너희의 삶이 훨씬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은 받은 복을 따라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단어는 복을 주신 대로예요.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도 않고 헤아려 보라는 게 아니에요. 받은 복이 있으니 그것을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을 헤아려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데 이 힘을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억지로입니다. 아니, 억지로라도 순종할 수 있어요. 억지로라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훨씬 더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너희가 감사를 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그리고 힘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반드시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시간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섬김이 되었든 순종이 되었든 용서나 나눔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 내게 주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가 드리는 헌금과 과부의 두 랩돈을 비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예물이 진정한 예물이라고 하셨습니까? 과부의 두 랩돈.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은요, 비교가 안 되죠. 부자는 얼마나 많이 드렸겠어요. 그런데 부자의 그 많이 드린 헌금보다 과부가 드린 이 두 랩돈이 훨씬 더 가치 있고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진정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없이 그저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예물은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건 전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 예물이 아니에요. 과부의 두 랩돈은 뭡니까? 내가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오늘 하루를 굶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지만 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이 과부의 그 마음, 그 진정성 있는 예물, 진정성 있는 예배, 하나님 그것을 더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의 진정성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한 주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금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신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어요. 이 자리에 있다고 우리가 예배한다고 다 예배가 아니란 말이죠.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 나지 못해가지고 죽을 상을 해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그 예배를 보면서 얼마나 속이 터지고 마음이 답답하시겠느냐고요. 그리고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보라고 했습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헤아려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그런 어떤 것들 다 외식적인 것이죠. 형식적인 것,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것들입니다. 초대교회에 아나니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다고 서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밭을 팔았는데 자기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생겨요. 야, 내가 생각할 때는 요만큼이었는데 이만큼을 드려야 돼?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갑자기 마음속에서 욕심이 슬금슬금 올라오다가 결국은 그 중에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in my pocket 했네요. 베드로가 물었어요. 이게 전부냐? 네, 전부입니다. 거짓말을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넌 지금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속이고 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데 넌 지금 성령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부부가 같은 날 둘 다 같이 죽었어요. 여러분, 너무 비참한 일이잖아요.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런 심판을 받았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부부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성령님을 속이, 하나님을 속인 것? 그것도 큰 죄입니다만은 처음부터가 잘못됐어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존경받던 성도가 있었는데 바로 권위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밭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몸된 교회에 바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먹이고 입히고 했어요. 그는 본래부터가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야, 우리도 밭을 팔아서 바치면 우리도 존경받지 않겠어? 사람들의 눈을 의식을 한 거예요. 칭찬 듣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막상 밭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팔아보니까 너무 값이 많아. 이때 생긴 그 욕망 때문에 결국은 거짓말까지 하게 되고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의 본보기로 당시의 초대교회에게 진정성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을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삼으신 겁니다.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너희의 예배가 진정성이 있냐? 너희가 드리는 예물에 진정성이 있어? 너희의 헌신에 진정성이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진정성 면에서 나는 과연 몇 점이나 받을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참 가난했던 시절에 교회도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목회자를 섬길 수가 없었어요. 목회자에게 급료를 주기도, 사례를 주기도 어려운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미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교회마다 성미함이 있어요. 성미함. 그래서 교인들이 쌀을 사거나 또 밥을 할 때 한 줌씩 그걸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모아놓은 성미를 성미함에다 갖다 붓습니다. 그러면 이 성미함에는 일반미도 들어오고 정부미도 들어오고 온갖 쌀이 다 들어와가지고 목사님들은 항상 목사님과 그 목사님 가족들은 다 섞인 쌀을 늘 먹고 살아야 했어요. 그렇게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교인들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정말 자신들의 그 일용할 양식 가운데에서 한 줌씩, 한 움큼씩을 갖다가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내 삶의 한 줌을 덜어내어 하나님께 드렸던 마음. 이게 여러분, 우리 초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이에요. 오늘날은 우리가 정말 풍성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재정도 조금은 더 넉넉해졌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과거 우리 초기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과는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무엇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나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과연 오늘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 내가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진정으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헤아려 보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며 살고 있는가? 내 삶에서 한 줌을 덜어내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그 기쁨, 그 감사, 오늘 저는 그것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회복을 기대하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감사는 함께 나누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12절에 나오는데,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날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때를 기억하느냐?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너희의 그 비참했던 날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먹고 살만해졌다고 해서, 너희가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고 해서, 너희가 지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가난했던 시절, 그 어려웠던 시절,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때 그 시절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오늘 지금 내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왜? 나도 그 시절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종이 자신에게 100 데나리온을 빚진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 옥에 넣은 거. 하나님 너무 분노하셨어요. 지난날 자신의 그 가장 참담하고 가장 힘들었던 그 시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 하나님 그것을 가증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이 절기라고 하는 때는 가장 풍요로운 때입니다. 가장 넉넉한 때이죠. 가장 넉넉한 이때에 너희의 힘을 돌아보고 너희가 함께 나눌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레위인들이나 너희 안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객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이 축제의 날에 같이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나만을 위하여 쌓아두는 것들은요, 다 고인물이에요. 그건 다 썩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내게 잠깐 기쁨을 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었을 때 그들이 정말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죠. 아멘입니까? 명품을 사서 휘두르는 것보다 그 명품 살 돈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을 때 그들에게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들이 웃음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훨씬 더 큰 것 아니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이것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안식년법과 신년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이 안식년법이라는 건 뭐냐면 제7년이 되는 그 해에는 모든 걸 쉬게 하라는 겁니다. 집안에서 일하는 종들도 좀 쉬게 하고 또 우리가 땅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땅도 6년 동안 땅이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많이 주었으니까 좀 1년은 푹 쉬게 하고 난 다음에 기경을 하라는 거예요. 희년은 뭡니까? 50년이 되는 째 그 해에는 땅도 다 쉬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집안에 있는 노예들조차도 어떻게 해방시켜주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시절을 기억을 하고 너희가 예전에 종살이하다가 자유함을 얻지 않았느냐, 해방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해방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복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들이 멸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년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신년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헤아려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께 상반기 동안 받은 은혜,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고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돌아보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내 어렵고 힘든 나의 이웃들에게 내가 가진 것, 내게 남아있는 것들 중에 나누고 베풀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것을 세아려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 작은 것도 괜찮아요. 정말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아이고 내가 이거 하나 베푼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은 것일지라도.

0: 혹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고 참 가치 있는 것이지만 지금 당장에 내게 필요 없는 것이라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눔이 있고 베품이 있는 곳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에 받은 은혜를 돌아보니까 참 받은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12월에 한 해를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세아려 봅니다. 받은 은혜를. 그랬더니 두 배, 세 배가 되어 있네요. 두 배, 세 배가 되어 있네요. 두 배, 세 배가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날을 꼭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한 해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창원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62-0770 055-262-0770 창원 상남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comma.
1: 신사 숙녀 여러분, 쉼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쉼표, 찬양사역자 정잘해입니다. 비가 많이 내린 한 주간이었는데요. 습한 날씨로 몸도 맘도 축축 처지죠. 그래서 오셨죠? 뽀송뽀송함이 가득한 이곳에요. 누구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아멘 곱빼기요. 에어컨 바람보다 더 시원한 성령의 바람으로 이 시간 채워드리겠습니다. 찬양과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낼 준비 되셨죠? 그렇다면 고고고!

시와 그림의 바람을 따라서 국립합창단의 나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들으셨습니다. 저번 주를 기점으로 모든 아이들의 시험 기간이 끝났습니다. 아, 축하한다 얘들아. 고생 많았어. 정말 수고했다. 그래. 정해진 날짜에 모든 스케줄을 맞추고 최고의 점수를 위해 날밤을 새기도 합니다. 저도 많이 샜어요. 너무 잠이 와서 세숫대야에 물을 받고 책상 옆에 놓은 다음에 졸릴 때마다 얼굴을 담그는 열정. 그런데 말이죠. 잠이 더 와요. 왜 그랬니? 무슨 소용이니? 우리 인생의 시험 기간 정해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들처럼 그 기간에만 시험 중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갑자기 불쑥 느닷없이 아이고 깜짝아 이렇게 반갑지 않은 깜짝 이벤트. 이제 그만. 제발 그만이요. 생각지도 못한 시험 기간이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허우적거리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힘들어해요. 심지어 자주 오는 것 같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이사야 4장 6절 새번역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의 영광으로 덮으셔서 한낮의 더위를 막는 그늘을 만드시고 예루살렘으로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난처가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국립합창단의 피난처 있으니, 마커스 워십의 세이머들이, 한웅재의 거친 세상에서.

왔어요, 왔어. 즐거운 암송 시간.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이제 따라해보세요. 두 번 반복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연결해서 세 번 선포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한웅재의 내 진정 사모하는 송경민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어노인팅의 좋으신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최근에 전도서를 읽었었는데요. 3장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 부분을 읽으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법을 찾았어요. 기쁘고 웃고 춤추고 사랑하고 이렇게 좋은 때는 그 자체로 감사하면 되고 슬프고 눈물 나고 아플 때는 곧 다가올 좋은 때를 바라며 감사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번 맥추감사 주일이 아주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곧 다가올 감사를 미리 취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진

0: 진짜 감사 아닐까요?
1: 아, 진짜 되기 진짜 힘들다.
0: 제 말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안다면 주님 꽉 붙잡고 찬양하며 함께 가시죠.

어린 딸이 아빠한테 말합니다. 아빠, 알통 보여줘. 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있는 알통, 없는 알통 만들어 보이며 어때? 우와, 아빠 최고다. 완전 최고. 어린 딸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빠의 단단한 알통을 받기 때문에 걱정 없이 있을 거예요. 우리들은요, 단단한 무언가를 봐야 걱정 없이 살겠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만사 오케이, 만사 형통, 아멘.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작은 집 유나나 장로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많이 많이 사랑했지만 자주 그녀에게 상처를 주곤 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말에 아파하는 것을 본 남자는 이제는 그러지 말자고 다짐을 하면서 그런 의미로 여자에게 상처를 줄 때마다 자신의 방에 못을 하나씩 박기로 했죠. 그러나 그 못은 얼마 안 가서 가득 채워졌고 자신의 잘못을 다시 한번 느낀 그는 이제는 그 못을 하나씩 빼기로 했습니다. 그녀에게 좋은 마음, 감동을 선사하면서요. 그러나 박힌 못을 다 빼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못을 거의 다 뺐을 때쯤 그는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리라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못을 다 빼던 날 그는 부푼 꿈을 안고 그녀에게 청혼하려고 갔는데 그런데 그녀는 이별을 구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그는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가 자신을 떠난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점점 더 못을 뺄 만큼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가고 나서 그는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떠난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어요. 그의 시선이 꽂힌 곳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못을 박았다가 다시 뺀 자리였습니다. 그는 못을 빼면 그걸로 된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는 선명한 못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나친 말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에도 저렇게 자국이 남아 상처가 되었으려는 것을 생각하며 그는 슬픔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마음속 작은 집 문을 엽니다.

네,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몇주 전에 TV에서 영화 누아르 봤습니다. 요즘에는 넷플릭스도 여러 가지 영화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홍수가 날 거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 얘기를 듣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죠.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고 저는 상상 속에 빠져서 노아가 방주를 만든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홍수가 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곳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이제부터는 제 상상입니다. 산 넘고 물 건너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던 곳에 막 뛰어갔습니다. 몇 달이 걸려서 뛰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방주에 타야지만 산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뛰어갔죠. 세 달, 네 달이 걸려서 노아의 방주에 도착했어요. 이거 상상 속의 이야기인 거 아시죠? 노아의 방주는 벌써 다 만들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타고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제가 밖에서 문을 떠들였어요. 저는 유난나예요. 네달 동안이나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왔어요. 노아님, 저를 제발 태워주세요. 그때 노아가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한 쌍씩만 태우라고 했어. 너와 같은 사람은 이미 탔기 때문에 너는 태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가족들의 손을 잡고 살기 위해서 왔는데 노아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노아의 방주를 탈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탈수 있을까요?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유난나가 다른 종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다른 것이 되지 않고는 노아의 방주를 탈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저는 그렇다면 다른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래전에 그 장기하 씨 가수죠. 장기하 씨가 이렇게 말하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하얀 조약돌밭에 흰 조약돌 하나를 툭 던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데 검은 조약돌 하나를 던지면 그림 전체가 완전히 바뀐다. 나는 검은 조약돌이 되고 싶었다. 너무 멋지죠, 이 말. 바로 이와 같이 흰 조약돌, 흰 돌이 가득 찬 밭에서 검은 돌이 되겠다고 마음먹는 것. 그게 바로 변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네요. 엑스맨이라는 영화가도 있었고 게임도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그 영화 속에 있는 수많은 엑스맨들은 변종이 아니라 돌연변이였어요. 돌연변이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종이 바뀐 게 돌연변이죠. 그런데 변종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다른 종이 되겠다고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좀더 쉽게 설명을 하면 어느 날 아기 칫솔이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나 칫솔 맞아? 그래, 너 칫솔 맞아. 엄마, 그런데 칫솔은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사람들의 일을 닦아주는 거지. 근데 엄마는 왜 맨날 운동화만 닦아? 좀 웃기는 이야기죠. 싱거운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운동화를 닦으러 가는 엄마 칫솔이야말로 진정한 변종이구나. 남들은 운동화 닦는 일은 하찮은 일이야. 우리는 이를 닦아야 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운동화를 닦으러 가는 칫솔.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헌 칫솔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새 칫솔인 그 상태 그대로 바로 운동화 닦으러 갈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이 시대가 원하는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진정한 변종이 아닐까요? 이렇게 할때 우리는 수많은 하얀 조약돌이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나만이 검은 조약돌이 되는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 있었어요. 한 세 번쯤 이상 읽었는데 대망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대망. 제가 방송에서도 오래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 소설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기의 손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일본을 뭐 자주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정말 제가 존경을 합니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너는 자라서 약수 같은 사람이 되어라. 험한 산골에 약수가 있는데 그 약수가 모든 병을 낫게 하는 만병통치약 같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먼 곳이나 험한 곳에 있더라도 사람들은 그 약수를 찾으러 올 것이다. 너 스스로 너의 장점을 부각해서 잘난 척 하지 말고 약수 같은 인물이 되면 이 세상은 너를 꼭 필요로 할 것이다. 너 스스로 효염이 있고 필요한 인물이 되는 그런 약수 같은 사람이 되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손자에게 했던 이야기는 바로 엄마 같은 칫솔이 되는 것과 같은 종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하얀 돌 속에 내가 하얀 조약돌로 있을 때 마음은 편할 수 있지만 세상을 바꾸고 싶고 자기의 상상과 생각을 표현하고 싶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변종이 되어야 됩니다. 머물러만 있던 세상 속의 고인물 같던 마음과 삶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바뀌는 거죠. 물론 맞아요. 손가락질도 당할 수도 있고 모난들이 정맞는다는 말처럼 우리는 피해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주님의 사람들 더 많은 검은 조약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변종이 돼야 돼요.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져가는 세상,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자기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변종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꼭 필요로 한 약수가 되어야 제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클 수 있다는 것. 정말 어려운 세상이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변화한 사람의 희열은 그 기쁨은 표현할 수가 없겠죠. 주님의 은혜로 돌연변이가 아닌 변종이 되고 싶은 그런 토요일입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그럼 내 마음속 작은 집 이브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말 해요. 네 꿈은 뭐야? 네 목표는 뭐야? 그런데 꿈과 목표의 차이. 맞아요. 꿈을 꾸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게 아니죠. 꿈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나는 이 방향으로 가고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자체 굉장히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꿈의 거의 90% 이상이 이룰 수 없는 꿈이 되는 경우가,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꾸는 꿈을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나 어렸을 적에 꿈을 가지고 있던 시절로 돌아가 볼까요? 꿈을 거의 다 가지고 있을 텐데 현재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분들의 연령층이 어떠신지 모르지만 그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본인 나름대로 굉장히 칭찬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확률이 너무나 낮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꿈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걸까요? 흔히들 꿈은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꿈은 누구에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목표화시켜서 전략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는 사람에 의해서만 꿈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려는 노력을 목표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때 목표는 우리가 골이라고 이야기하죠. 목표 설정은 골 세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표라는 글자는 보이진 않지만 눈목자, 표시할 표자를 씁니다. 이 얘기는 눈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꿈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일단 눈에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백두산을 꼭 가겠다고 그냥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만 하면 그거는 정말 흔히 말하는 개꿈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백두산 사진을 보고 백두산에 대한 이런 여러 것들을 직접 보면서 저기는 어떤 루트로 가고 높이가 얼마나 되고 거기에서 천지를 보려면 어떤 코스로 가는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계획을 할때 그게 바로 가시화 되고 그것이 바로 헛된 꿈에서 만져질 수 있는 목표화되는 중요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막연히 나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나는 군인이 멋있어 보여요. 나는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전혀

그쪽하고는 관계없는 방향으로 자기도 모르게 걸어가고 있다가 나중에 뒤돌아보면 이건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바로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꿈과 목표의 중요한 차이는 꿈은 가시화가 되지 않은 것이고 목표는 가시화된 것이죠. 성취가 가능하고 손으로 쭉 뻗으면 닿을 듯말 듯한 상태가 있는 것. 그리고 노력하면 성취가 가능한 것을 목표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꿈과 목표는 전혀 다른 것이지만 일단 목표가 성취되고 열심히 하다 보면 꿈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 가지 꿈은 지나치게 꾸고 목표를 세우지 않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결국은 개꿈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는 내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작은 계획, 작은 꿈 하나를 세우고 갖고 목표를 한번 설정해 볼까요? 그것이 큰 것이 아니어도 작은 것이어도 하나하나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어느덧 7월의 두 번째 주말이 깊어가고 있어요.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 그 속에서도 억수같이 내리는 빗 속에서도 꽃들이 피어나듯 우리 삶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름다운 변화가 조금씩 자라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답답한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일 하나를 찾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내일을 향한 새로운 힘이 되어 용기를 내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속 작은 집 제작 김보석 진행 윤하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안전하시고 평안한 날 되십시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우리 교회 서상욱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두드림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미 승리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승리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며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하라 사막 서쪽에 보면 이 사하라의 중심이라 불리는 한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도 매년 적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마을을 방문하면서 정말 그 사막에 떠는 그 별빛, 그 화려한 이 별소를 보기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이 마을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이 마을은 전혀 개방되지 않는 아주 낙후된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을 사람은요, 단 한 번도 이 마을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척박하기 때문에 이곳을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마을 안에서 아주 작은 자신들만의 오아시스를 만들어서 일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레윈이라는 사람이 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이 마을을 찾아왔는데 너무 낙후되다 보니까 언어가 되지 않습니다. 언어가 되지 않으니까 말도 안 통하니까 무슨 말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할 수 있는 단어 몸짓 다 사용해가지고 왜 이 마을을 당신들이 떠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들의 대답이요 한결같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결국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해봤지만 다시금 우리는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늘 반복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마을을 벗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윈이 정말 이말 사람들의 말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직접 이 레윈이라는 사람이 이 북쪽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3일 만에 이

그의 말에 따라서 이 말을 벗어나는 시도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끄는 대로 따라온 지 열흘을 지났습니다. 밤낮 없이 걸었지만 11일째 되는 날에 이 마을의 사람들의 말대로 다시 이 마을로 돌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레윈이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사막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들에게는 방향을 결정하는 북극성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윈이 다시 그 청년을 불러다가 낮에는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게 하고 다시금 이 북극성을 따라서 걸어가도록 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이 레윈이 말한 것처럼 이 사막을 걸어가는데 정말 3일 만에 이 사막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이 마을의 첫 번째 사막의 개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동상을 세웠는데 그 동상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 시작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인생을 돌아보면 반복되는 일상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반복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없고 방향이 없고 늘 반복되는 것 같은 인생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삶이 점점 지루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방향이 없다 보니까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고 목적이 없으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황의 끝은요, 절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리고 또 벗어나고야 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막의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부족들이, 여러분, 뭐가,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요, 열심이 없었어가 아닙니다. 그들은 밤낮 걸었고, 목숨을 걸고, 이 사막을 탈출하고자 굉장히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뭐냐면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올바른 방향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이 인생이라는 거대한 사막을 우리 모두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을 뒤돌아보니 영적인 우리의 삶은 늘그 자리에서 반복하면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여러분 뚜렷한 목적이나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제가 선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우리가 단순히 해외 나가서 봉사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 주저앉아 울고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찾지 못했던 목적이 회복되는 것이고 여전히 방황하는 그들에게 그 존재의 의미와 방향을 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의 땅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그 땅 안에 가야 되고 그 땅을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20세기에 최고의 선교 신학자라고 인정받는 이 데이비드 보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선교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란 경계선을 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선교는 단순히 교회와 그리고 교회가 세운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선교의 진짜 근원, 선교의 뿌리는 우리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조금 낯설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선교 신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역사상 첫 번째 선교사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나뿐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낮고 낮은 세상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특권과 거룩한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으셨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영원히 좁힐 수 없는 그 거대한 경계선을 넘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또 예수님께서는 오순절날 성령을 우리에게 파송하셨습니다.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가 오늘 우리 교회와 첫 번째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간략하게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적 삶의 가장 기본은요. 이 나라는 완곡한 경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산다는 것은요, 모든 것의 기준이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안전을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내 정서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요, 저 방황하는 그 잃어버린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긍휼로 우리는 그들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필요해서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는요, 솔직하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 보좌라는 가장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다른 거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나의 안전지대를 벗어나고 일어나는 이 영적인 야성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15절 본문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다니며라는 말입니다. 다닌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서 있는 그 익숙한 자리, 내 이기심과 편안함의 자리를 떠나서 복음을 위해서 그 경계선을 넘어서 발걸음을 옮기는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나만의 익숙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면요, 우리는 결코 온 천하를 갈 수도 없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으며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겁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그 아들 요셉만 편애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요셉을 보면 어땠습니까? 늘 힘든 자리입니다. 그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편애하고 사랑했는데 근데 그 아들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엄청난 험난한 삶이었습니다. 그 험난한 삶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나를 구렁텅이에 던지시고 인간적인 아버지와 계속 멀어지게 하고 수많은 갈등과 그 어려움으로 상처를 받게 하실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아들 요셉을요 맡기고 살아갑니다. 좋은 옷을 입힙니다. 일도 못하게 하고 늘 아버지 그늘에만 보호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 틈에 끼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이집트까지 팔려가게 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찾아오느냐고. 내가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믿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매도 많이 맺었고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내 인생에 왜 여전히 구름통에서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불평할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고 가시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 놀란 은총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인정받는 자리, 내가 존경받고 내가 사랑받는 자리, 아무런 불편을 살아가는 그 자리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나아갈 때 비로소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라면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많은 표적과 기적과 역사와 병고침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는 자들의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일어나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산다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 단기 선교에서 참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목사님과 그 사모님의 선교 사역을 지켜보면서 이 라구나라는 지역에 선교할 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필리핀 둘라킨과 두앗에 18년 동안 거기서 선교 사역하시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총기의 위험도 많이 받으시고 엄청난 생명의 위험도 많이 느끼면서 18년 동안 지금 그 땅에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라구나에 가면 선교지가 또 하나 되어 있습니다. 민도레에도 또 있습니다. 그 민도레 지금 교회를 짓고 있는데 이 라구나의 선교지에 제가 선교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서 정해놓고 우리 단원들에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날 제가 한번 그곳에 선교 생활 더 같이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고 그냥 맨바닥입니다. 마당입니다. 근데 골목골목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이 마당이 한 곳에 나오는데 사진을 한번 아마 보여줄 겁니다. 그 마당에 도착하니까 우리 청년들 보고 우리 어른들 보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청년들 보고 저 50m만 걸어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들만 보내는데 제가 불안하잖아요. 처음 가는 마을이고. 그 제가 뒤를 따라갔습니다. 목사님은 왜 가요? 그러는 거예요. 청년들만 가라 했는데. 왜냐하면 청년들 거기서 인기 짱입니다. 우리 청년들 이번 가가지고 월드스타가 되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갔다 오면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갔는데요. 이 전도하고 오라 했는데 갔다가 오는데 이 사람만 전도한 게 아니고 온 동네 개까지 막 다 전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당 안에 막 사람 목소리, 개 목소리 막 그냥 합창을 이루어가지고 거기서 막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춤추고 율동하고 그건 아멘도 정말 잘하더라고요. 아멘. 여기서 저희가 그냥 마당에서

0: 저희가 정말 축제 같은 찬양과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왔습니다. 그 제가 선교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여기 이 아니 이 구석구석에 이 정말 차도 들어오기 힘든 이곳에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목사님께서 민도라는 섬을 들어가시는데 그 섬에 지금 180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현지 목회자도 목사님이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우리 지금 이런 교회 아닙니다. 그냥 벽돌만 해놓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지금 짓고 있는데 들어올 때 집으로 가는데 그냥 가기가 너무 강한 거예요. 한 3시간씩 가야 되는데 너무 그냥 걸어가기가 그래서 선교지가 한 군데 없을까 생각해서 구글 지도를 그냥 펼쳤답니다. 구글 지도를 펼치니까 교회가 어디 있고 다 보이더랍니다. 말말이 다 보이거든요. 펼치니까 제가 보여준 그 사진, 그 마당이 하나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당에 그냥 목사님과 사모님이 무조건 거기 들어간 겁니다. 빵과 음료를 가지고 그 마당에 들어간 겁니다. 제가 목사님 물어봤어요. 목사님, 무섭지 않습니까? 하니까 목사님은 모험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모험심이. 그럼 사모님은요? 사모님 별로 그런 거 없다고. 그럼 사모님 어떻게 갑니까? 저를 믿고 따라온대요. 어쨌든 그렇게 가시는데 사실 목사님이 처음 이곳을 갈 때요 굉장히 무서웠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보냈을 때 따라가 보니까 말 끝에 보니까 이만한 칼을 차고 어떤 사람 다니더라고요. 칼을 차고 다니는데 제가 좀 장총줄 알았어요. 그리고 겁이 나가지고 빨리 오라 하니까 야 얘를 안 들어요. 계속 살라 막 이야기하는 거. 저는 이야기하니까 못 알아듣고 뭐 그래가지고 말도 안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목사님의 한마디가 제 가슴을 굉장히 울렸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제가 필리핀에 선교하러 왔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꼭 간다는 거예요. 내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기도해보고 그곳에 복음의 땅이 열려지지 않았다면 나는 그곳에 가서 나는 순교할 준비도 되어 있어서 나는 그곳에 그냥 하나님 말씀 읽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결정일까요? 솔직히 저는 못 가겠습니다. 제가 그 땅에 가보니까요 완전히 거지 동네입니다. 쓰레기가 아무다고요. 변이요 곳곳에 나와 있고요. 거기서 좋다고 아이들 우리 보고 뛰어다니는데 저는 못 갑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보내겠습니까? 많은 표적과 이적과 병고침과 각종 은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그 땅을 두드리고 그 땅을 밟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밖에 또 다른 교회의 모습을 그려가야 합니다. 선교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행복입니다. 선교는 나눔이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고 입을 옷을 나눠주고 교회를 지어주고 그들에게 예배를 드려주며 예수님을 전하는 그것이 진짜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사역인 줄 믿습니다. 선교는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겁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은혜를 그저 받았으니 그저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우리교회 서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53-0091번, 054-253-0091번 포항우리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쥐 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친구들, 지금 극동 방송은 2016 썸머 스페셜 기간이에요. 무더운 여름을 맞아 더위에 지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더 많이 듣고 부르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기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이 시간도 더 풍성한 찬양으로 채워질 거예요. 친구들도 썸머 스페셜 방송을 즐길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의 2016 썸머 스페셜 기간은 정말로 스페셜한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 즐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함께 찬양을 듣고 따라 부르다 보면 어느새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와 있을 거예요. 썸머 스페셜을 통해 더 즐겁게 여름을 보내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럼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쥐어린이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나요? 예수님을 믿기 전 친구들과 예수님을 믿은 후 친구들은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게 변화되도록 여러분을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옛사람의 모습은 버리고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지요. 친구들, 찬양에서 체인지 업이라는 단어를 들었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 매일 더 많이 변화되어 자란다는 것을 의미해요. 친구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내 모습 가운데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을 볼 때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조금씩 조금씩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체인지 업 시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며 내 힘으로는 변화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세요.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시작돼요. 지금 많은 교회가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로 하나님께서 체인지 업 시켜주실 것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은 체인지 업 될 거예요. 2026년 여름,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0: 크리스마스 스페셜.
1: 여러분께서는 지금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쥐어린이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계속해서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새롭게 변화된 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샬롬 노래선교단 솔티의 우리 모두 새 노래로, 이렇게 이어서 듣겠습니다.

친구들, 202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주의어린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즐겁게 찬양을 듣고 따라 부르다 보니 시간이 금세 지나갔지요. 오늘 방송처럼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면서 이번 여름을

신나고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래요. 전도사님은 내일도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자,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체인지 업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동산. 오늘 이 시간은 경주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아들은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아버지를 닮아야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그 어떤 아버지도 자녀가 아기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장을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은 첫 번째로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중생, born again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새 생명이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면 온 집안이 기뻐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출생하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우리의 이웃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기쁨이지만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면서 춤을 추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생명이 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적 출생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출생하게 되면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그 어떤 생명도 태어나면서부터 어른으로 태어난 생명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가 딱 태어났는데요, 그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어머니, 10개월 동안 저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소자 이제부터 전심으로 효도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응애응애하고 울죠.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먹고 자고 싸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신앙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1: 아멘. 말씀을 관찰해 보시면 신앙의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이죠. 자녀들은 14절 말씀해 보면 아이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 신앙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년의 신앙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신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비의 신앙이 있죠. 아비의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돌보는 신앙이 바로 아비의 신앙이죠. 이렇게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는 분들은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의 신앙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1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신앙이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청산 유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살지 않더라는 것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아이의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을 챙기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욕구에 충실하죠. 우리 어머님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 어머님들도 아프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0: 어머니 아프시니까 좀 누워 계십시오. 분유는 제가 타 먹겠습니다. 잠도 제가 자겠습니다. 이런 아기는 한 병도 없습니다. 엄마가 아파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빨리 업어달라고 칭얼거립니다. 보채입니다. 이게 바로 아이죠. 이것처럼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이렇게 하면 좀 마음에 안 들죠. 경상도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영적 어린아이는 지삐 모릅니다. 지삐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0: 어린아이의 신앙에는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지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삐 모르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요.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왕노릇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시기와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노릇 해야 되는데 저 사람도 왕노릇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고 서로 분쟁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시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의 원래 뜻은 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하나님과 함께 사용될 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이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열심, 자기를 향한 열심이 되면 뭐가 되는가? 시기가 되는 것이죠. 시기가 되어서 서로 분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님 여러분, 열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열심의 방향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두 손 들고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있다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근데 봉사하고 난 다음에 싸워요.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근데 싸우고 난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다투는 겁니다. 그러기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나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하나님만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주를 향한 열심이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봉사했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으며 방언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주를 향한 열심이 없었습니다. 주를 향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열심이 있었기에 십자가가 빠져버렸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육신의 사람,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가 되어서 서로 다투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무리 거룩하게 할렐루야 한다 할지라도, 좀 세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곳에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마음이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다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 신앙이 어린 아이 상태라는 것입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자꾸 그래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수준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기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령한 사람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한 발 더 나아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단한 말씀을 듣고 소화시켜야 합니다. 시작!
1: 단단한 말씀을 듣고 소화시켜야 합니다.
0: 아멘! 과연 그런지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0: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먹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여전히 젖을 먹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밥을 먹는다, 젖을 먹는다, 이 먹는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 먹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5장 11절 말씀 노란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0: 자, 먹는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듣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밥을 잘 먹는다라는 말은 밥과 같은 말씀을 뭐 한다고요? 잘 듣는다라는 거죠. 밥을 잘 듣지 못한다라는 말은 뒤집어서 그 말씀을 잘 듣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잘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을 보시면 듣는 것이 뭐하기 때문에요? 둔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둔하다라는 말은 느리다라는 말인데요.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것을 마음이 완고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해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뭐가 문제냐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튕겨내버린다는 것, 거부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잘 들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이라고 순종하면서, 화답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잘 먹는 것이죠. 말씀을 잘 드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까지 잘 먹어야 되는가?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0: 말씀을 보시면 젖이 나오고 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젖과 밥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을 먹어야 될까요? 젖이 아니라 밥을 드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밥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5장 말씀을 보시면 밥을 단단한 음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죠. 젖을 먹던 어린아이가 이유식을 먹고 더 나아가 고기를 꼭꼭 씹어 먹으면서 소화를 시키는 것처럼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와도 같은 부담스러운 말씀도 충분히 듣고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소화시켜서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지만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5장은 그 단단한 음식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0: 자, 밥과 같은 말씀, 단단한 음식이 무엇인가? 바로 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의의 말씀이란 말은 의로운 말씀 혹은 의에 이르게 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이 사용되었는가? 바로 순교의 상황에서 의의 말씀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의의 말씀을 붙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각오로 살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순교할 각오로 살라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핍박과 모욕을 받았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으며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린아이의 신앙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보는 것, 예수님 때문에 오해 받는 것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취급 당해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야 부들부들 떨면서 교회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죠. 밥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밥을 먹는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도리어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이 마음이셨지. 억울한 마음이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과 죄로 죽은 날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도리어 기뻐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0: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젖과 같이 부드러운 말씀만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밥과 같이 단단한 말씀을 드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예수님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당하게 되면 견디지 못해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봉사를 하시더라도요 오해를 받거나 무시를 당하게 되면 참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내가 교회 우사당하러 왔냐고 쉽게 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의의 말씀을 경험하신 분들은 급진적으로 바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밥이 내 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어서 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그 말씀이 소화가 되고 녹아지고 체화되어서 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가복음 8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0: 아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어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한번 걸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다른 곳에서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님 따라 걸어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죠.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우사당했다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님의 몸인 것을 기억하기에 한번 희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가? 왜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상급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0: 항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0: 아멘. 말씀을 읽어보시면 반복되는 문장이 나오죠. 누가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모습으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고 계십니다. 무리에게는 젖과 같이 부드러운 말씀을 주시죠.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밥과 같은 어려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무리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신앙으로 한 단계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경꾼에서 일꾼으로, 무리에서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와 함께 제자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먼저는 500여 제자들이 있죠. 이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기도한 제자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밖에 없죠. 이분들은 기도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 교회를 섬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보면 70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두 분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잘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 신방 가서 챙기고 돌보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었죠. 그리고 조금 더 나가보면 열두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집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죠. 우리식으로 말해본다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오병이의 기적 앞에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하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보면 몇 명의 제자가 있습니까? 세 명의 제자가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제자를 특별히 아껴주셨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이 세 명만 데리고 가셔서 변화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죽은 나사로의 딸을 살리는 그 기적 가운데 그들을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당신의 그 괴로운 마음을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와 있습니까?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에 속해 있습니까? 500여 제자들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열두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죠.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족한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바닷가에 오셨을 때 저 멀리 배에서 요한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배에 앉아있을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서 물을 헤집고 나가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나갔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목자가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맡기신 이 목자의 삶, 이것이 바로 아비의 신앙이죠. 베드로는 이 사명을 목숨을 바쳐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무리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자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500여 제자들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아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 주시기 위해서요? 상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은 뭐라고?

0: 말하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0: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교회 봉사만 봐도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손해 봐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무시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 주차 봉사를 하시는데요, 우리 그 주차 봉사하시는 집사님들을 보면서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를 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 중에 몇몇 분들은 주차 안내 따르지 않고 막 대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실 겁니다. 그분들 유급 직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마음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만 그렇습니까? 모든 봉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손해를 보고 희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나를 욕하는데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거짓으로 막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나를 험담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심지어 나를 박해합니다. 어떻게 그냥 참을 수 있습니까? 반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리어 더 세게 공격하고 다시는 그딴 말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밟아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에 우리의 상이 있는데 그 상이 큽니까 작습니까? 그 상이 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손해를 볼 때도, 은밀하게 구제할 때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갚아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무엇까지 보고 계시는가? 마태복음 10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0: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 예수님 때문에 충분히 더 못된 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갚아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할게요. 마음의 상처를 받아도 복수하지 않고 도리어 웃으면서 아, 예,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고, 그 섬김이 크고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한 손해라면, 주님을 위한 희생이라면, 주님을 위한 섬김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결단코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갚아주시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등을 두들겨주시면서 고생 많았지 수고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는 믿음으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지금까지 경주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4-771-7104, 054-771-7104번 경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1890년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평양 선교를 개척한 마펜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런 경건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다섯 형제는 모두 선교사가 돼 아버지의 뒤를 이었습니다. 훗날 그의 아들은 부모님의 기도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부모님은 매일 밤 우리 형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결단을 해야 할 때 그때 그 기도 소리가 큰 힘과 용기가 됐습니다. 라고 말이죠. 세상의 소리가 가득한 요즘 우리의 기도 소리는 얼마나 들리고 있을까요? 지금 드리는 나의 작은 기도 소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큰 힘이 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와! 여름이다!
2: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3: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4: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5: 출근길에도 함께하고
6: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2: 여기는
5: 여기는
1: 여기는 극동방송
5: 써머.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가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시편 125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도움을 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능한 한 모든 친구들을 찾아가 실망을 하게 된 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는 거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전자를 택합니다. 그리고 심한 상처를 받고 난 후에야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전자를 택하든 후자를 택하든 결국엔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원칙을 꼭 세웠으면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아랜 후가 아니면 절대로 무언가를 시작하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무엇을 시작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주님께 먼저 아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가장 빠르고 온전한 길은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나에게 닥친 염려와 문제로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를 때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마음과 정신, 혼과 영이 표현하라는 바를 정확히 아시고 그 갈망을 하나님께 전달해 주십니다. 시에스 루이스는 기도에 대한 그의 규칙 중 하나로 가능할 때는 침묵 기도를 하지만 몸이 지쳤거나 다른 면에서 여의치 않을 때는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 말의 요점은 말로 옮길 수 없다고 해서 기도를 결코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당신의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 앞에 앉아 그분이 들어오시도록 초청하십시오. 당신의 영을 그분께 올려드리십시오.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겁니다. 성령 안에서 교통하기 위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하신다는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안식합니다.

무더운 여름 땀만 주룩주룩 흘리고 계세요? 아이고 더워. 올여름 극동방송과 떠나는 여름휴가. 시원한 찬양과 즐거움이 있는 곳 극동방송 서머스페셜.

어느 넓은 숲속에 조그만 움막을 지어놓고 혼자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식사하기 전과 잠자기 전에 꼭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어릴 때 배웠던 그 기도만을 되풀이할 뿐더 이상 발전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유리병에 호두를 넣어 기도하는 횟수를 세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호두는 여러 병에 가득 차게 되는데요. 그는 이 유리병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만족감을 느끼면서 마음이 거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그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망치를 가져다가 호두알 하나하나를 깨뜨려 보게. 그러자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호두알을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호두가 알맹이는 하나도 없이 껍질만 존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기도는 이 호두처럼 다 비어있네. 자네는 기도의 횟수와 말은 많이 했지만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가 있었네. 기도란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의 참된 의미를 갖고 있네. 라고 말이죠.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눈만 감고 중언부언하고 있진 않나.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우리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있진 않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알맹이가 없는 빈 껍질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겠지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갈 때, 간절히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아뢸 때, 내 친구 대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진정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횟수와 화려한 수식어가 아닌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45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으로 가꾸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모든 나무들이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포항 기쁨의 교회 박진성 목사님, 정원희 목사님, 그리고 김정치 장로님과 조원철 장로님을 방송사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쁨의 교회에 최근에 아주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창립 8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1: 예, 1946년에 교회가 시작을 했는데 하나의 이제 기념비를 맺는 것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새롭게 결정하는 또 이정표가 되는 80주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뜻깊은 감사 예배였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기념비와 이정표가 되는 감사 예배였다라는 말씀이었고요. 김정치 장로님 한 말씀 해주시죠.
3: 예, 오늘날 개인주의가 극도로 세워져 있고 공동체 의식이 거의 사라진 현실인데 우리 4세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렇군요. 세대가 통합할 수 있는 예. 감사 예배였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네, 조정로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4: 네, 이번에 이제 이것을 하면서 지난 역사도 좀 보게 되고 또 80년보다도 모세의 남은 40년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처럼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기쁨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겠구나 하는 것을 정말 강력하게 느꼈던 그런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0: 네, 정원희 목사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5: 말씀을 중심으로 4세대가 정렬되고 또 새로운 미래를 모색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0: 네, 형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새로운 80년을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셨다는 것이 말씀 가운데 느껴지는데요. 목사님께서 올해 성도들과 함께 감사의 한 해를 즐겁게 보내고 계십니다. 기쁨의 교회가 그동안 지켜왔고 또 앞으로 지켜낼 핵심 가치를 정리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1: 원래는 우리가 포항 북부교회로 시작했잖아요.
0: 그렇죠.
1: 수년 전에 이제 기쁨의 교회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되면서 이 이름 속에 교회의 방향과 분위기의 정체성이 있는데 사실은 신앙생활 기뻐하기만은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시험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곳까지 나아간다면 이게 핵심적인 우리의 태도요 정체성이고 또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즘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지만 복음 전하는 자리까지 잘 나아가지를 못해요. 여기까지 한번 나아가 보자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기쁨의 근원인 복음을 핵심 가치로 또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모든 순간들이 다 감사와 기쁨의 순간이지만 또 돌아볼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적 순간들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정치 장로님께서 지난 80년의 역사 가운데 어떤 부분이 참 중요했다 한번 나눠주시죠.
3: 참 지난 날을 돌아볼 때에 그동안 좋은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삶이 본이 되었습니다. 그 처음 개척 시에는 거의 다가 지도자들이 몸으로 전체를 다 때우는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헌신하고 그때는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온 동네가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였습니다.
0: 예.
3: 우리가 그동안 좋은 분들을 만나서 생활할 수 있었다. 그 어른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에 살다시피 하면서 했고 동네

0: 교회가 전부 교회에 와서 하나가 되어왔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세상에 바쁠 때가 아니니까 전부 와서 하고 교회에서 청소고 뭐고 전부가 다 동네 사람들이 같이 해줄 정도로 온 동네가 함께 모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거기에서 헌신하던 섬김의 일이 있었고 가르침은 위에 선배들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이 자기 뭐를 가르칠 만큼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본을 보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의 시대는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계승을 시켜주는 그 순간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음에 아주 감사하고 여기고 있습니다.
1: 예,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예. 말씀이시네요. 예.
2: 지금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초창기 교회가 동빈동의 그물창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2: 그런데 하나님 계속 그 시대마다 유치원을 세운다든지 복지재단을 세운다든지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이런 부분들이 좀 어필하지 않았겠나 싶고 지금 특별히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몸으로 때우면 희생과 섬김이죠. 그거를 그렇죠. 그 시대에 이제 문화와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풍요롭고 마음이 많이 나누니까 교회에 와서 이제 그렇게까지는 되기는 힘들죠. 그래도 자꾸 훈련을 하고 이렇게 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젊은 세대들 어린 자녀들까지 복음의 비전 안에 좀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즐거움으로 낙으로 여기라 이게 좋은 의미 하나 경쟁력이 되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지역의 필요에 대응하면서 시대의 필요를 채워가는 그런 역사가 바로 기쁨의 교회의 역사였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올 한해 의미 있는 행사들이 참 많았고 또 앞으로도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 어떤 것들이 진행될 예정인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3: 네. 뭐 교회도 많은 일들 가운데 아무래도 이제 생활선교사와 관련된 그런 일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이제 세 가지 비전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지상명령인데 지상명령 그에 따른 세 가지 이제 미션 사명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생활선교사거든요.
1: 네.
3: 이것이 기쁨의 교회만의 그런 어떤 비전이나 미션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런 이제 사명인데 이런 것들이 교회에 머물지 않고 지역에 또 다른 문화권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것들을 요즘 보면서 너무나 참 감사했습니다. 올해도 이제 리더십 컨퍼런스를 봄에 열었을 때 지역의 다른 교회에서 뭐 장로님들까지 여러분 함께 이렇게 참여했는데 급기야 이제 그 교회에서 또 이제 목사님 모시고 그 생활선교사 컨퍼런스를 그 교회에서 직접 여셨는데 그때 저도 이제 같이 가서 함께 이제 그 광경을 보면서 정말 근본적인 정체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이제 자체적으로도 이제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을 위한 미니 생활 컨퍼런스가 열리고 또 청년들 해마다 이제 여름에 일본 단기 선교를 가는데 이번에는 그 내용 중에 히로시마에 그냥 원폭이 떨어졌던 그런 지역이잖아요.
1: 그렇죠.
3: 거기에 이제 생활 선교사의 컨퍼런스 생성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 내면의 복음의 그런 폭탄을 떨어뜨릴 그런 준비를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등
1: 네.
3: 교 내외적으로 생활선교사의 그런 정체성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교회 머물지 않고
1: 네.
3: 문화권이 다른 곳으로 또 지역으로 흘러가는 그런 일들이 전개되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하고 성도 모두가 선교사로 살아가자라고 강조하는 운동 아니겠습니까?
3: 네,
1: 생활선교사 운동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하고 실질적이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애매한 그런 개념일 수도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진행해 오셨고 어떻게 목사님께서는 평가하고 계신지 한번 나눠주시죠.
2: 저는 이제 또 목회를 하지만 늘 선교사적 정체성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은 이제 힘드니까 목양적으로 있기를 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위로하고 신방하고 이런 정도인데 늘 그게 제가 갈급했어요. 그러다가 시대나 나라나 또 세상이 또 코로나 터지면서 아 이게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때가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 않

0: 될 때, 지금 열심을 내야 될 때다. 안일함에 빠져야 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쉽게 말하면 에브리바디 미셔너리. 저와 동역하는 이제 목회자, 부교역자들,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우리는 선교사적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1: 아멘.
0: 물질을 조금 보내고 뭐 기도해드리고 한번 들려서 위로해드리는 이게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복음의 주인공으로 나서도록, 물론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죠. 그런 취지에서 생활선교사 컨퍼런스를 2월 달에는 이제 지도자 중심으로, 8월 달에는 이제 모든 성도들, 이렇게 처음에 한 7, 8년 전부터 이거 이제 방향을 잡고 한 5년 전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기프배 교회 80년 된 교회니까 기존의 어른들이 너무 익숙하지 않잖아요.
2: 그렇죠.
0: 용어나 이런 것들이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니까 지혜가 생기고 우리 성도님들도 점점 이 비전을 소화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 모두가 선교사다라는 그 말씀, 저에게도 참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생활 선교에 대한 간증을 나누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치 장로님께서 다양한 생활 선교사들의 간증을 들으셨잖아요.
1: 예.
2: 기억에 남는 그런 이야기 한번 나눠주시죠.
3: 일본 선교를 가서 이제 점점 자리 잡아가는데, 그곳에서 기쁘게 감사하게 그곳에서 섬기던 그런 일들 하나하나를 들고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하는 귀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걸 보고, 요즘 젊은이답지를 않다. 직접 가서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면서 그분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많이 열어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2: 한국교회가 비교적 선교 역량을 기울이지 않았던 나라 중에 하나가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 기쁨의 교회는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기쁨의 교회의 일본 선교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어떤 비전을 향해 가고 계신지 박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죠.
0: 9년 반 정도 전인가요? 경주에 이어서 포항에 지진이 났잖아요.
2: 그렇죠.
0: 그때 이제 저희 교회가 시설이 조금 수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재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모셨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장로님들과 협조해서 뭐 밤을 새워가면서 식사도 한 2만 4천 개를 공개하고 언론에 나올 정도로. 근데 그게 한 3개월 말미가 되니까 너무 지치더라고요. 탈진이 오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시장님이 그때 제안하기를 몇 개월 더 하면 안 됐냐고. 그래서 그때는 좀 안정이 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제 성도인들 또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2: 그렇죠.
0: 정부에서 좀 감당을 해달라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교회를 정상화시켜서 일상적인 목회로 가는데, 제가 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박 3일 정도로 일본의 후쿠오카에 가서, 하나님 그러면 한국의 선교 자원을 어디에 많이 동원하기를 원합니까 하는데, 새벽에 제 심장에 일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팍 부어지는 거예요. 9년 반이 되었는데 참 힘듭니다. 선교사들의 무덤이 맞구나. 한 5년 정도 됐을 때 너무 힘들고 안 되는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큰 믿음을 주시고, 일본은 지금 주일 성수하는 크리스찬들 숫자는 30만 명 조금 넘을 겁니다. 1억 2,500만 중에 0.3%가 채 되지 않는 거예요.
2: 극소수네요.
0: 네,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많이 나가 있는데 어느 한 교회나 탁월한 지도자만이 아니고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전문성을 연합하면 성령 안에 연결시키라. 그리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저희와 연합된 교회가 한 10개 정도가 있고 초교파적입니다. 또 부산의 일본선교연구소, 동경의 일본선교전략연구소, 이렇게 연합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이제 그동안 이 생활선교사 교환이나 컨퍼런스도 다 일본을 타겟팅으로,
2: 네,
0: 이번 7월 달에 이제 히로시마에서 약 200명 이상 한국 사람과 일본인 성도들이 생활선교사 일본 컨퍼런스를 열게 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현실에 삭막하고 무덤 같은 그 선교제 현실을 아예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의 감동대로 따라가기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조금 약간은 미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앞서 한국에 복음 전했던 선교사들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부족하지만 생활선교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복음 전하면 살아난다. 일본 우리를 많이 짓밟고 힘들게 했지만 저 나라를 우리가 복음으로 섬겨보면 십자가로 하나님이 남북통

0: 일도 복음으로 열어주시지 않겠나 이런 단순한 믿음, 순진한 믿음으로 끝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1: 네. 중국이나 동남아에는 정말 엄청난 선교사들과 선교 역량을 동원하면서 바로 붙어있는 북한, 또 일본에는 외면하고 있다라는 사실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창립 80주년의 해를 보내고 있는 기쁨의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 함께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기쁨의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시고 함께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현대는 고도의 기술 문명 시대입니다. 우리가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지켜내면서 또 이 흐름에 뒤처지면 안 될 텐데요. 우리 조원철 장로님께서 누구보다 이 부분에 많은 고민과 또 기도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네.
1: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 뭐냐면 핫빛쌤과 함께, 네, 할아버지니까 핫빛쌤과 함께 창조세계를 그리는 아이들. 그런데 그 아이라고 할 때 제가 아이에다가 괄호 열고 AI라고 씁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그 AI라고 하는 그 시대의 과학의 그런 흐름에 그냥 편승하지 않고 그것을 활용하고 이겨내는 그런 세대가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걸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찰하고 들여다보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깨달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AI라는 게 artificial intelligence잖아요. artificial이란 말이 사실 그게 인공적이라는 거잖아요. 그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natural, 뭐 organic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연, 그 세계 속에 있는 그 어마무시한 그런 지식과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는 것을 점차로 잊어가는 그런 시대여서 이런 이제 확장해서 생각하면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것이 그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 예, 지식 있는 자들의 지식을 하나님께서 폐하신다. 그 말씀이 저는 이 AI라는 인텔리전스가 거기에 이제 대비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묵상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으로 그 세상의 지혜를 또 섭렵하는 그런 인재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그런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면서 작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말씀으로 AI를 바라보고 접근하자. 다음 세대들에게는 AI는 너무나도 당연한 공기와도 같은 그런 존재가 될 텐데 잘 또 지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과 함께 창립 80주년의 역사

0: 과거를 돌아보면서 올한 해를 보내고 계십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을 기억하고 또 집중하면 좋을런지 각도가 또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일치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나와주신 모든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박 목사님 먼저 한번 말씀 주시죠.
1: 예, 이미 2000년 전 주님이 오셨을 때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지만 점점 이제 성경대로 요한계시록의 시대로 점점 세상이 변화되어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반드시 성취될 주님 오실 예언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성도들을 깨워야 되겠지만 또 성도들은 실제로 가정을 꾸리고 먹고 살고 자녀를 키워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세상은 시스템적으로 주님을 제대로 경배 못하도록 굴복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가정이 그걸 이제 킹덤 패밀리라고 저는 이름 붙여서 가정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믿음으로. 또 비즈니스 현장. 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이 부분도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또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도 자녀들 잘 돼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그 부분도 이제 복음으로 해석하면 그러면 어떤 시대가 되더라도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14절의 말씀대로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에는 영적인 삶만이 아니라 먹고 살수 있는 길. 또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와 복을 이 시대에 받을 수 있는 비결도 복음 전하는 모두가 복음 전하는 한국 교회 되면은 저는 능력히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2: 아멘. 저는 오늘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 이것은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그 당시에 우리 교회를 지으려고 할 때는 오랫동안 준비를 했는데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 그런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모시는 과정도 도저히 불가한 형편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 당시로서는 마흔 하나밖에 안 되면은 담임 목사님으로 오는 시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0: 너무 젊어서.
2: 그땐 거의 50 중반이 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았는데 생각지도 못하는 과정과정을 겪어서 목사님을 모시게 된 겁니다. 곳곳에서 아유 너무 젊은 목사님 모셨다 할 정도로 좀 그렇게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우리하고 새로운 것을 많이 경험하신 분이에요. 젊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나이 드신 분들이 좀 걱정하고 하는데 한 분이 우리가 전부 나이를 깎읍시다. 그래서 전부 이 30대로 다 깎는 걸로 해가지고 형님 목사님으로 모시고 온 겁니다.
1: 우리 장모님도 다제
2: 예.
1: 동생입니다.
2: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추진력이 감당을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먹었는데 산골에 이 교회를 지을 때에 도저히 우리 뭐 전문가들이 했으면은 이 교회를 짓는 과정이 하나의 뭐 이렇게 규모를 크게 지을 수는 생각을 못했죠. 여기에 교회를 지을 때 너무 많은 예산이 들것 같아서 어떤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 그것을 다 돌파하고 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지은 게그 당시 우리 여건으로서는 그 엄청난 예산을 감당할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전부 다 맡겨놓고 한번 지어보자. 전부 은퇴를 얼마 안둔 장로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못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우자라고 해서 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 많은 말도 못할 만큼의 어려움이 있었고 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피할 길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서 짓고 났습니다. 그 과정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여건이었지만은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완벽하게 처리해 주셔서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전부 위원들과 장로님들이 생각하고는 전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물려주는 하나의 표상만 만들자 해서 징에다가 교회 학교 아이들 이름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그 징만 남기고 그래서 이걸 지었는데 짓고 나니까 지역사회를 위해서 최고의 음악회, 3천 몇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장

0: 장소가 없습니다.
1: 그렇죠.
0: 거기에 한번 빌려줬는데 꽉 차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행사가. 그 다음에 전국 총회를 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 총회를 했습니다. 지진이 나서 그 섬김의 과정을 이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그 힘든 것을 온 교우들이 힘을 다해서 이웃 돕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21세기의 고센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아가서 세계 선교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목표를 내걸고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는 훌륭한 지도자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들을 그때그때 세워주셨다 하는 걸 생각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기대와 꿈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기쁨의 재단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 40주년 그 기념예배를 지금 5, 6월 9주 동안을 이제 목사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제가 이제 특별히 그 이제 본당 강단 그 디자인을 이제 매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최종 슬로건이 이제 본향을 향하여입니다.
1: 본향을 향하여.
2: 우리 이제 최종 표대가 이제 본향이기 때문에 본향을 지향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제 80주년 그 심볼 마크에도 이제 비록 영어로 썼지만 Until He Comes,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표대를 놓치지 않고 선교에 대한 열정을 식히지 않고 그것을 지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성도들이 이 80주년을 그냥 단순히 지난 날의 감사보다도 앞으로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실 그런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렇게 발견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참으로 감사합니다.
1: 네, 정원희 목사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80주년을 보내면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을 챙겨 나가시면서 또 많은 걸 느끼실 것 같은데 올 한 해 어떤 마음으로 좀 보내고 계신지도 좋고요. 목사님의 소회를 간단하게 한번 나눠주시죠.
3: 네, 이 80주년이 마침표라면 굉장히 아쉬울 텐데 그 다음 80년을 바라볼 수 있는 이정표를 이미 기쁨의 교회는 그렸고 그리고 그 그림대로 가고 있고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 3040 그리고 목회자들 세계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진정성에 대한 부분인데 담임 목사님 가지고 있는 강점 하나가 진정성이고 그 진정성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일본 땅에도 연결되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이 지역과 또 열방과 또 전 4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설계도가 기쁨의 교회 있다는 게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1: 네. 온 성도들이 함께 통일성을 가지고 80주년을 감사하는 가운데 또 각자 다양한 각도로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참 복되고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80년을 기쁨으로 준비하시는 우리 박진석 목사님과 기쁨의 교회의 비전을 끝으로 오늘의 대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4: 네, 저도 이제 나이가 손녀를 본다 60이 넘었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간다면 주 오실 때까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라는 여호와 영광을 아는 지식 이게 사실 신약의 복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열방의 바다 땅 끝까지 생명수의 복음이 흘러가는 것인데 복음을 전하는 기쁨의 교회로 이 교회를 열방으로 흐르는 생명수의 복음의 강에다 던져버리고 또 한국교회도 그렇게 갈 때에 하나님이 만가지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분명히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시대를 새롭게 축복하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주 오실 때에 저는 기쁨의 교회도 물론이고 또 지금 고전하고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80주년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네. 또 저희도 함께 중보하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모든 대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지금까지 창립 80주년을 맞은 기쁨의 교회를 섬기고 계신 박진성 목사님, 정원희 목사님, 김정치 장로님, 조원철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시간에는 포항 양학교회 황병규 목사님께서 창세기 41장 1절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모든 상황을 감사하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중에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런 방송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섯 가지를 매일 감사한대요. 다섯 가지 정도를. 어떤 감사한지 보면 첫 번째는 오늘도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눈부시게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대요. 세 번째는 점심때 먹은 정말 맛있는 스파게티 때문에 감사. 우리로 말하면 국수입니다. 국수 먹어서 감사하다. 네 번째는 현명한 친구와 속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다섯 번째는 돈을 벌 수 있는 직업과 일터가 있어서 감사하다. 이게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웬만한 분들은 이 정도 감사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감사의 핵심이 뭐냐면 결핍. 나는 왜 이거 없지? 이게 왜 나한테는 없는 거지? 그거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나를 부유케 하고 풍성케 하는 것, 그걸 바라보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내 태도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에요. 없는 것, 결핍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있는 것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상황 가운데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내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오프라 윈프리 정도의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감사를 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가 감사하지 감사를 못하는 사람은 충만해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능력이 사실 없어요. 어떤 내 손에 들고 있는 것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것 그 만나면 야 내가 능력 있구나 생각하지만 내가 내 손에 들고 있지 않는 것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는 아 나는 무능하구나 이렇게 느끼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환경도 그리고 조건도 상황도 사람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돼요. 모든 인간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 못 살아요. 자기 힘으로 살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남의 힘도 빌려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기 힘만으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탈피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빛이 비치면 우리 안에 어둠, 두려움, 염려, 근심은 떠나가게 됩니다. 예배의 빛, 말씀의 빛, 기도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고 걱정과 근심은 벗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안정되고 안식하고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셉은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애굽에 가 있는 환경은 종살이하는 환경이고 옥살이하는 환경이고 모함받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승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요셉이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정말 노력해요. 여러분 자기 삶에 노력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노력하죠. 노력만으로 안 돼요. 노력을 의미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고했는데 내가 수고한 노력을 의미 있게 만드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했을까? 첫 번째는 현존자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만 바라봐도 어려움이 없을까요? 있어요. 잠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결국은 승리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바로가 나일강가에 서 있어요. 만 2년 뒤에요. 만 2년 뒤에 이 만인이 어떤 인연이냐면 술 맡은

왕에게 얘기해서 너 억울하게 옥살이 한다고 얘기해 줄게.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2년 지났어요. 아마도 크게 2년이 지난 그 시점에 바로가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이상한 꿈을 꿉니다. 나일강에서 일곱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들이 올라와서 풀을 뜯습니다. 그리고 파리하고 그리고 바짝 마른 암소가 일곱 마리가 올라왔는데 그 비루하고 마른 암소들이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들을 잡아먹는 꿈을 꿔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꿈에서 깨요.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깼다가 또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 꿈은 뭐냐면 아름다운 곡식이 있는 열매가 있는 이삭 일곱 개, 또 흉측하고 파리하고 볼품없는 이삭 일곱 개 있는데 이 흉측하고 볼품없는 열매가 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열매를 삼키는 꿈을 꿔요. 꿈을 꾸고 난 뒤에 마음이 복잡해져요. 이게 뭐지 도대체? 좋은 꿈은 아닌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나쁜 꿈 같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고민해요. 이게 뭐지? 뭔가 메시지가 있는데. 그래서 대제국이니까 그중에서 똑똑하다는 사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사람, 그런 사람 다 불렀어요. 해석해봐라. 해석을 못해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꿈 해석을 통해서 내가 살았어요. 그거 잊어져요? 잊혀지지 않죠. 내가 그 중요한 지점에서 나를 복직시킨 그 꿈의 해석자, 잊을 수 없죠. 근데 2년 동안 탄원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은 그냥 감옥에 있어요. 계속 있습니다. 혹시나 하면서 오늘일까 내일일까 기다리는 요셉에게는 이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이에요. 오늘이라, 오늘이라도 이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져.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왜 분명히 탄원해 준다 그랬는데 왜 요셉에 대해서 왕에게 구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보디발이 지위가 더 높아서 보디발의 고소로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줄지 어려워서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성경 창세기 39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어떻게 그걸 잊어요? 여러분, 자기 꿈의 해석 때문에 복직된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자기에게 받은 은혜를 망각할 수가 있어요? 괘씸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 전혀 요셉에게는 그런 기미가 전혀 없어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분노와 미움이 있어요. 분노하고 미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걸로 살면 우리는 사단의 꾀임에 빠지고 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빛에 속한 자들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미움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정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어둠을 벗고 정죄를 끊고 불평과 원망과 분노를 끊어버리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 향한 구원. 이유 없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게 살 길을 열어주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해요. 동행했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 먼저 감옥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40장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이 인간관계를 잘해서 아니면 처세에 밝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좀 2년 더 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도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분노로 살 수 없고 정죄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로 살면 감사로 가요. 분노로 살면 정죄로 갑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형통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도 나와 동행하는 거. 이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도 나와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 걸 깨닫는 거예요. 먼저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거처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이거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도

승리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형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이야기할 수 있는 형통의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39장 9절을 보니까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면 문제가 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물리쳤을까요?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니엘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믿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현존자 하나님이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달라요. 여건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어떤 분들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고 어떤 분들은 절망 가운데 있고 어떤 분들은 깊은 낙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사람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환경 바라보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요셉이 어디 있든지 상관없어요. 사람의 인생은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의 인생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안 좋아져요. 우리는 좀 좋아지면 희망을 가져요. 더 나빠지면 절망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별 의미가 없어요. 왜? 현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불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존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절망할 수 없어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존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감사가 넘친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꿈을 꿨어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석이 막혀요. 해석만 막힌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2년 전에 요셉에게 은혜를 받았던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지를 못해요. 이 사람이 기억력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억을 통제하신 거예요. 왜 통제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2년이 죽을 것 같은 기간인데 이 2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본문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여러분 지금 아주 중요한 때 아닙니까? 바로 그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럴 수 없는데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억을 통제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중, 가장 아쉬운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요셉을 역사의 전면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요. 그래서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다가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정광석 같이 갑자기 번쩍하고 떠오르게 합니다. 아 그때 꿈 해석

있던 사람이지. 그리고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죄를 지금 기억났습니다. 내 죄가. 바로에게 지은 죄도 기억났지만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렸던 그 죄가 생각난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그 미안한 감정을 그대로 실어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전에 왕에게 저하고 떡 맡은 거 하는 점에 죄를 지어서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다 의미가 있는 꿈이었는데 해석을 거기에 있는 죄수 요셉이 아니라 보디발의 히브리 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차마 그 사람이 죄수라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 죄수라 얘기하지 않고 그 집에 있는 히브리 종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꿈을 해석했는데 왕이 결정하신 대로 저는 복직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렸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 바로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그 청년이야, 그 청년 지금.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야.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그가 어떤 신분인지 중요하잖아요. 그가 어떤 민족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에게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감옥에 있던 그를 특별 사면을 해버립니다. 죄수의 옷을 벗기고 일반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모든 제약을 풀고 바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이해 못해요. 그런데 이해 못할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그분께 자기 삶을 의탁하고 맡기고 가니까 통제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상황은 누가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은 제가 없어도 여러분이 없어도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필요한 때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뽑아 올리세요. 그리고 사용하십니다. 현대인들에게 일어나는 병 중에 몸의 균형과 밸런스가 무너져서 생기는 병들이 많습니다. 왜 이 병이 생기느냐?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그렇대요. 비타민 D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칼슘과 단백질이 결합해서 합성돼서 만들어진대요. 그러면 어떤 때 만들어지느냐? 햇볕을 보며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부유해졌잖아요. 살만해졌잖아요. 자꾸 햇빛을 가려요. 모자 쓰고, 그리고 큰 모자 쓰고, 양산 쓰고, 그늘로 가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 밑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밸런스가 무너지고, 당뇨병이 생기고, 혈압이 올라가고, 골다공증이 생기고, 이런 질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틈만 나면 햇볕 쬐다고 나와서 햇볕을 선태내요. 우리는 틈만 나면 가리고 선글라스 쓰고 모든 것을 수건으로 두르고 안 타려고 그래서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밸런스는 빛 보면 됩니다. 햇빛. 영적인 밸런스는 주님의 빛이 비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그 빛이 비춰져야 돼요. 말씀의 빛이 비춰야 됩니다. 예배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돼요. 그럼 영적인 통제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육적인 부분도 빛을 봐야 되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더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찬송으로 나아가고 예배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비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주목함을 받고 주님 앞에 쓰임받고 쓰임받으니까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 통제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고 여러분 삶에 입술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잘 모르면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바로의 꿈을 풀어 해석한 요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41장 41절 43절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요셉만한,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만한 인물이 없어요. 근데 그 신분이 뭐예요? 죄수예요. 하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은, 만약 일반인이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관직에 나가서 30년을 해야 돼요. 근데 무려 그쪽의 문외 아닌 요셉이 13년 만에 대제국 애굽의 2인자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일을 걱정해요.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우리가 모르는데 왜 내일을 걱정합니까? 한 시간 뒤에 무슨 일이 날지 우리 몰라요. 근데 왜 한 시간 뒤를 걱정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통제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대안 마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상황과 여건 속에 여러분 할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옥에 갔으니까 요셉이 대안 마련한 거 아니에요. 종살이 할 때 처세 책 읽은 게 아니에요. 슬기로운 감옥 생활 이런 거 본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 때를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려워합니다. 인간관계에 성공하는 방법을 연세대학교 김재엽 교수가 세 가지로 정했어요. TSA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땡큐, 감사합니다. 두 번째,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하고?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인간관계 끝났어요. 여러분, 감사한데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못해요. 사람들이. 미안한데 미안하다고 얘기를 못해요. 사랑하는데 그냥 쭈뼛쭈뼛해요. 머뭇머뭇해요. 말을 못해요. 여러분 하세요.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사랑하면 사랑한다 얘기했는데, 그런 손 오그라지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요? 감사하다는데, 미안하다는데, 사랑한다는데. 인간관계는 용서와 사랑으로 만나 행복해져요. 용서와 사랑으로 만나 행복해져요. 인간관계는 이익 중심으로 만나면 실패합니다. 우리 인생이 불행한 것은 자꾸 논리적이 되려고 해요. 논리적으로. 그거 말고 생각해보면 돼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는 믿음으로 만나야 됩니다. 다른 거 안 돼. 믿음으로 만나요. 사람과의 관계는 감사와 용서와 사랑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과 상황이 이걸 못하게 합니다. 환경이 감사 못하게 하고, 환경이 내가 미안하다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내가 한 수 접고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왜 한 수 접고? 여러분, 인격자는 미안하답니다.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할 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만 할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환경, 상황, 여건 우리 잘 몰라요.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인간에게 감사하면 감사하다. 하나님께 미안하다는 것은 회개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송하면 됩니다. 인간에게는 미안하면 미안하다 그러고, 사랑하면 사랑합니다.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표현함으로 감사가 넘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래요. 지난 반년을 지켜준 하나님 앞에 감사는 그런 절기입니다. 신앙생활은 감사생활이에요. 얼마나 감사를 잘하냐, 그 신앙의 성패를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있어서 감사합니까? 없어도 감사하죠. 있거나 없거나. 서두에 말씀드렸죠. 결핍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명종이 없던 시대에 한 농부가 매일 늦게 일어나요. 다른 사람들 다 농사를 하는데 자기는 늦게 일어나가니까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0: 그래서 식욕 없던 시대니까 시장에 가서 장닭을 한 마리 살면 새벽에 울어주면 깨면 되겠다. 그 장닭을 닭장수에게 잘 우는 닭 하나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소개를 받고 집으로 가서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또 늦게 일어났어요. 아, 내가 못 들었나 피곤해서 그 다음날 됐는데 또 못 일어났어요. 안 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따지러 갔어요. 왜 울지도 않는 닭을 팔았냐고 닭장수에 따지니까 물어요. 먹이는 제때 좋습니까? 그럼요, 제때 좋죠. 혹시 닭장은 있습니까? 아, 닭장 있죠. 그 배필은 암탉은 있습니까? 암탉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닭장수가 아니 있을 거 다 있는데 꼭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울지. 여러분, 다 갖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다 갖추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 행복해질 것 같죠. 영적인 싱싱함과 영적인 깨어있음은 없을 때 일어나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다 갖춰지는 순간은 영적으로 빈곤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없는 것 찾아보세요. 없는 것 감사. 이거 없어서 감사한 것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 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창립 36주년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옛날 부흥한 시기도 아니고 목사님들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다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위기 때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하면서 더 감사를 당기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찬송해야 되고 더 모여서 예배하고 더 성령님의 은혜를 더듬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불평은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원망도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 붙들면 감사는 못합니다. 없는 것도 감사, 있는 것도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함께 하셨고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을 때 그와 동행하셨어요. 그러므로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주목하고 현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주목할 때 나를 주목해 주신 하나님, 뭘 모를 때, 알지 못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때 우리에게 감사가 더 넘치게 하시는 그분만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양학교회 황병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양학교회 지역번호 054-282-615번 282-0615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R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늘 편지 열차 곧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열차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는 하늘 편지 열차. 잠시 후 포항 극동방송역을 출발합니다.

0: 김현주의 잠언 낭송.
1: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라.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문은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체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리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주한곤의 하늘 편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한국 최초의 선교사 이기풍 목사의 제주 선교 이야기. 일곱 번째, 순교자 이기풍 목사. 1938년 이기풍 목사는 신사 참배를 거부하며 모진 고문을 당하였다. 목사 양반, 나이도 많고 힘이 드는데 딱 한 번만 절하시오. 우리나 당신이나 힘들기는 마찬가지지 않소? 두 눈을 딱 감고 한 번만 절하면 당신을 처자식의 품으로 보내주겠소. 고문하던 자들이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였지만 끝내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나는 죽어도 일본 귀신에게 절할 수 없다. 너희들이 지금 총을 쏘아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말할 수 없는 고문 속에서도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처럼 의연한 자세로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 2년 후 병보석으로 출감되었지만 고문의 휴증을 이기지 못하고 1942년 6월 20일 75세의 나이로 소천하였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내게 주리라. 제주 선교회 아버지 이기풍 목사는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처럼 그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었다.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달려온 하늘편지 열차는 오늘의 모든 복음 여정을 마치고 종착역에 도착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달려가는 고한극동방송 하늘편지 복음열차 제작 김보성, 저는 조한권 선교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그야말로 흐텁지근한 날씨가 여름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증막 같은 더위를 피해서 바다로 수영장으로 달려가기도 하는데요. 그보다 여름을 더욱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죠. 바로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만 드리는 혜택, 서머 스페셜입니다. 찬양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찬양과 함께 잠자리에 든다. 얼마나 멋진가요? 물론 평소에도 채널 고정이시지만 이 계절엔 더욱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경쾌한 곡부터 한여름밤의 꿈을 아름답게 하는 고요한 찬양까지 다양하게 준비되니까요. 그 어떤 피서보다도 유익한 믿는 이들의 여름나기가 될 겁니다. 강찬의 찬양 첫 곡으로 띄워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함께 드릴 텐데요. 4월과 5월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먼저 듣고요. 어제 생긴 밴드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어서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머 스페셜에도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사연은 멈출 수 없죠. 자, 8593님 사연이에요. 지진과 유럽엔 또 폭염으로 많은 사상자가 났다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이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선하게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 많이 해야겠습니다. 신청곡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네, 8593님. 아, 이 사연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 정말 감동 받았어요. 지금 이 사연 안에는요, 우리 모두 선하게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 많이 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바로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막 그냥 막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 살기 좋은 나라에 그래도 큰 이변, 기상이변 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유럽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에는 또 엄청난 지진이 나서 많은 분들이 사망하고 또 집도 잃고 이재민 발생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미 8593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바로 그 행동을, 그 마음을 하고 있고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많은 만큼 또 불평할 일도 이렇게 찾아보면 또 많잖아요. 근데 불평할 일은 애써 지우고 감사할 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8593님 이야기처럼 우리 잠깐 하시는 일 놓을 수 있으면 잠깐 내려두고요. 이 시간도 지구촌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어려움 당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장마가 우리나라에도 시작돼서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는 말씀 드립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1069 번호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들을 텐데요. 먼저 8593님 신청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윗과 요나단의 노래로 먼저 듣고요. 이어서 연민규 김명서님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이어서 함께 듣습니다.

한여름에는요, 열대야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되곤 하죠. 그럼에도 여름밤은 제법 낭만적입니다. 별 해는 해변이 그렇고요. 시원한 바람이 이는 계곡의 물소리도 마음을 설레게 하죠. 종일 쨍쨍 내려쬐던 볕이 사라진 자리에 까만 밤과 생동하는 바람결이 채워지며 무거운 몸을 살그머니 어루만져 주기도 하죠. 평안함은 이렇듯 부대낌 속에서도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며 스스로 감사의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마커스 앨범 중에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희형,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통일을 먼저 준비하기 위해 이곳 대한민국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 이 통일민은 벌써 3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언젠가 고향 땅에 복음을 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참 많으신데요. 매주 이 시간에는 이분들의 신앙의 간증, 또 탈북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이분들의 찬양 간증으로 꾸며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을 만나보실 텐데요. 탈북 과정 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고 계신지 지금부터 두 분의 간증과 찬양들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해산에서 온 이송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하늘과 땅 각각 동물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고 나는 그 하나님 최고의 작품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며 죽지 않으면 안 되었던 나를 구원해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이끌어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까지 에베네셀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바닷가의 동대와 같이 나의 인생의 삶을 밝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함북도에서 온 서영입니다. 제가 즐기는 찬양 예수는 나의 힘이요를 북한 내 형제, 내 동포 자매들에게 신청합니다.

눈물과 근심 걱정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 연약한 몸을 사랑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힘들고 지쳐 쓰러져 갈 때 항상 나의 힘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나의 주 예수님만 굳게 믿고 주님 가르치시는 길로 향하여 가니 저희 삶에 복이 넘치고 기쁨만 가득 찹니다. 저 북한 땅의 자유와 평화, 행복을 갈망하는 내 형제 자매들도 하루빨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우리 힘이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의 품에 안겨 기쁨 나눌 그날을 그려봅니다. 아멘.

탈북민 찬양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서머 스페셜로 탈북민 신앙인 분들이 직접 부르며 고백하는

찬송가 찬양 간증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분들,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이 품고 이들이 복음 통일의 귀한 열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하고 기도해야겠죠? 여러분도 더 큰 관심과 기도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서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안녕하세요. 사랑의 풍경이 있는 시간, 찬양의 향기를 만나는 찬양 스케치 썸머 스페셜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원한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여름 동안 썸머 스페셜로 진행되는데요. 은혜의 찬양으로 더욱더 풍성함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눈을 뜨는 시간부터 잠들 때까지 주님을 노래함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시간도요, 주님을 찾는 모든 일을 기뻐하십니다. 네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첫시 서머 스페셜 첫 시간인데요. 함께하는 첫 찬양은요. 팀룩 워십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이렇게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도움이 되시고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귀 기울여 주시죠.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벗삼아 밤바다를 거니는 분들, 그리고 바닷가의 도란도란 여름 이야기를 수놓는 모습도 참 귀합니다. 이렇게 소소한 일상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제 곧 시작되는 아이들의 방학, 휴가로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저는 이곳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바로바로 믿음의 여행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입니다.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모두 모두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세상, 주의 사랑에 감격하며 평화의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가길 바래요. 네, 듣고 계신 찬양 바로 위러브의 아름다운 나라 함께 들으시면서요.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린 찬양 스케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진행의 김경화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에 봬요. 샬롬.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인간이 가진 오감 가운데서도 맛을 보는 미각이야말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감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과 삶의 여러 모습들을 맛으로 표현하는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쓴맛, 단맛 다 본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힘든 일을 만나면 죽을 맛이야 라고도 하죠. 또 너무나 행복한 순간을 가리켜 꿀맛 같다고 합니다.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데 그 바람이 현실로 나타나면 깨소금 맛이다 라고도 하죠. 신혼의 단꿈을 꾸는 가정에게도 깨소금 맛처럼 고소하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삶 속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맛에 대한 기억들을 현실에 적용시켜서 우리에게 쉽게 그 상태를 이해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감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맛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한편으로는 신앙생활이 맛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일찍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희망의 구원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의 고소함과 달콤함이 주는 이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넉넉하게 참을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면 다 잊혀질 것이라는 그런 꿈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맛이라도 그 맛을 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맛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이죠. 신앙생활도 믿음에도 맛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이 신앙생활의 맛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첫 번째 띄워드릴 찬송은 시와 그림의 찬송입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손영진님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신앙 생활의 맛에 관해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교회에 다녀서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맛깔나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한 신앙 생활을 그저 그렇게 맛없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재미있다는 일이 없다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교회 다니는 진정한 맛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의미와 목적을 갖고 있죠. 모든 예배에, 모든 모임에 맛을 제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사랑을 맛보시기 원하십니까?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싶지는 않으신지요? 기도 응답의 기쁨을 체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교회에서 맛보아야 할 여러 가지 맛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찬양 나누시고 계속 말씀 나눌까요? 은혜로운 영어 찬송 음반 중에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들으시겠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찬송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찬송과 365 앨범 중에서 이어 들으셨습니다. 믿음 생활의 맛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 믿음 생활의 맛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로는 말씀의 맛입니다. 은혜로 말씀이 채워진 사람들에게 말씀은 꿀보다 더 달콤한 맛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먹고 싶지 않은 음식 억지로 먹는 기분으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억지로 한다면 설교 말씀이 자꾸 마음에 거부 반응이 들어서 체하게 된다든지 아무 느낌과 감동 없이 쓴맛밖에 느끼지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말씀의 맛을 보기 위해 애쓰십시오. 어떤 말씀의 맛을 보고 사십니까? 다윗은 시편 119편 103절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솔로몬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잠언서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에스겔 선지자는 3장 3절에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게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던 작은 사건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기 위해 좁은 집안에 가득 들어찼습니다. 자리가 비좁자 창틀에도 걸떠앉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의 기록이죠. 여기서 유두고라는 청년은 말씀의 맛을 아직 모르기에 말씀 듣는 시간 참으로 지루했을 것입니다. 그는 억지로 말씀을

듣다가 그만 졸게 되고 졸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되죠. 물론 바울 사도가 그를 다시 살려 일으켰지만 말이죠.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배 중에 선포되는 설교가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어 은혜가 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맛, 말씀의 맛의 회복이죠.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이정림님의 목소리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좋은 나라 사람들의 아카펠라 찬송으로 이어 들으셨습니다. 믿음 생활에 말씀의 맛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신앙 생활, 믿음 생활에 기도의 맛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맛을 톡톡히 본 사람들의 이야기로 엮여져 있습니다. 기도의 용사 엘리야는 혼자 기도함으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고 오지 않던 비가 내리며 이방신들의 제사장을 땅에서 없애는 놀라운 기도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아들이 없음을 한탄하며 성전에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한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지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기도하여 얻은 결과지요. 죽음을 눈앞에 둔 히스기야 왕은 눈물로 기도한 결과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게 되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한 생명 연장의 확신도 받게 됩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성전을 향한 창을 열어 하루에 세 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기적을 낳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게 했죠.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했습니다. 성경은 기도 행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의 기적과 기도의 열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의 맛을 안다는 것은 승리의 신앙 생활을 이끄는 좋은 힘이 됩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찬송은 이광희님의 음성으로 들으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어 들으셨습니다. 믿음 생활의 맛, 말씀의 맛과 기도의 맛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실천에 대한

성도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능력을 얻지요. 그리고는 주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너희들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했죠. 소금은 부대 탓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그저 녹아지고 깨어나서 이웃을 살맛나게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서 실천하며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열매 맺을 때 그것이 세상을 향한 소금이 되고 또한 필요한 인물이 됩니다. 이러한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또한 그 맛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죠. 이로써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세 번째 맛이 되겠습니다. 최미희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찬송 빛과 소금입니다.

이어서 들으신 찬송은 다윗과 요나단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들으셨습니다. 믿음 생활의 세 가지 맛, 말씀의 맛, 기도의 맛, 또한 말씀과 기도를 통한 실천의 맛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느꼈던 그 은혜의 맛을 부디 상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모든 은사와 사랑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다는 말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디 세상의 달콤한 맛에 길들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맛, 거룩한 믿음의 맛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맛을 잊지 말고 평생토록 주 안에서 바르고 행복하게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주님의 주시는 귀한 생명물을 날마다 만나게 드심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이무아님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어떤 라디오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던 섬 울릉도. 지금 이곳에는 FM 96.7MHz 복음의 주파수가 울려 퍼집니다.
2: 그 96.7MHz 안내판을 차량에 붙이고 다닌 것들을 보면서 아, 이 그 극동방송이 일반 성도님들이나 또 이 96.7이 뭐야? 이런데 호기심을 갖는 분도 생겨서 또 FM방송이라고는 정말 깨끗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울릉도에서는 극동방송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3: 그동안 울릉도에서 정말 그 일반 라디오 청취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또 밭에서 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반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도 세워지고 또 많은 극동방송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풀어주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울릉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포항 극동방송.

방송. 예수님의 생명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바다를 건너 복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상업 광고 없이 오직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월 10,000원의 정기 헌금으로 복음 사역에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해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포항극동방송은 대한민국의 동쪽을 복음으로 책임집니다.

0: H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가 참 많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내 삶의 목적지는 어딜까? 고민하며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 곁에는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말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일까요? 가장 먼저 그분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그저 오래전 역사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사건이었음을 가슴 깊이 새겨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지요.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이죠. 마치 조각가가 거친 돌덩이를 다 다듬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일상의 선택들을 다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고집이 조금 꺾이고 누군가를 향한 미움 대신 용서의 마음이 피어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손길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하루 내 삶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맡겨보시는 건 어떠세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가장 우리답게 그리고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반짝반짝반짝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찬양 세 곡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히스플랜의 너는 꽃이야, 러빔의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리의 예수 닮기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늘아버지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지요.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주 귀한 보석을 화려한 보석함에 담아서 선물을 해줬는데 아들은 그 함을 열어서 보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겉에 화려한 보석함이 마음에 들어서 그것만 가지고 자랑하고 이렇게 보내다가 시간이 지나서 아유 처음에 이뻤는데 더 이상 이쁘지 않아 하고 구석에 던져준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아직 보석 안 열어봤어요. 보석함만 보고 그런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신 성령님을 주셨는데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냥 그 현상들만 보면서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런다면 진정한 선물이신 성령님은 뒷전이 되는 것이겠죠. 시간이 지나서 아들이 우연히 보석함을 열었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이 보석함 겉모습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진귀한 보물을 발견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요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참 보물이신 성령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김상진의 소중한 보물, 예라모십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홍지승의 보물.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김상진의 소중한 봄을, 예람오십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홍지승의 봄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국의 정치가인 윌리엄 윌버포스는 회심 이후에 자신의 명예로운 정치 경력을 다 버리고 노예제 폐지라는 험난한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윌버포스에게 야 그건 정치적으로 자살행위야 하지마 라면서 말렸지만 윌버포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보여주신 약자에 대한 긍휼이라는 형상을 자기 삶의 목표로 삼으며 달려가기 시작했고 18년간의 노력 끝에 노예 매매 폐지법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22년에서 23년의 노력으로 세상을 떠나기 불과 사흘 전에 노예 해방 법령을 통과시키는 소식을 듣고 생을 마감한 그런 인물이죠. 그렇게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내를 구하면서 자신의 뜻을 꺾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데요. 윌버포스는 개인의 성공이 아닌 그리스도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윌버포스에게 단순히 능력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불의한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거룩한 동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있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정다은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김광현의 심장의 노래, 소리보기에 예수의 심장.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정다은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김광현의 심장의 노래, 소리보기에 예수의 심장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예 무역상이었던 존 뉴턴은 평생을 죄악 속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 대서양 한가운데서 거대한 폭풍을 만난 그는 배가 침몰할 위기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비참한 실체를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뉴턴이 짓밟았던 수많은 영혼, 노예들을 가지고 막 짓밟았던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이후로 뉴턴은 노예 무역을 그만두고 목회자가 되었는데요. 평생 자신이 비참한 죄인임을 잊지 않고 살았던 뉴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남은 생애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바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뉴턴이 작사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한 인간의 내면을 뒤흔들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증거와 같은 찬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런 생생한 증인들이 다 되시길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찬송가 밴드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네, 두 곡의 찬을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찬송가 밴드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이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나치 수용소에 갇혔던 코리텐 붐은 그 지옥 같은 현장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수용소의 끔찍한 환경 속에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힐 뻔했지만 그럴 때 오히려 성령님께 간절히 매달렸고 성령님께서는 원수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셨던 저들을 용서하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빚어 가셨다는 것이죠. 전쟁이 끝난 후에 코리는 자신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나치 간수를 직접 찾아가 용서의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사실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오직 성령님께서 코리의 내면에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실제가 되게 하셨고 그녀의 삶 전체를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의 형상으로 조각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정신호의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썸머 스페셜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아들과의 일화를 들려주셨는데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5살 정도 됐을 때 어렸을 적 일입니다. 아이가 과자가 너무 먹고 싶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살던 곳은 슈퍼마켓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외진 곳이었대요.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저 멀리 마트까지 다녀와서 큰 과자 봉지를 사주셨다고 합니다.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과자를 받았지만 이번엔 봉지를 잘 뜯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아빠에게 봉지를 열어달라며 내밀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당연히 봉지를 뜯어서 아이에게 건넸죠. 목사님은 과자를 먹는 아들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아빠도 하나만 줄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걸요. 아들은 두 손으로 봉지 입구를 꽉 움켜쥐더니 등 뒤로 과자 봉지를 숨기며 목사님을 외면했다고 합니다. 물론 어린아기의 행동이니 귀엽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빠가 과자를 사다 주고 봉지를 뜯어주기까지 했는데 목사님께서는 좀 서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겠구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시편 18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받을 복보다, 받을 기도의 응답보다 그 너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시간,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김명식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어서 기프티드의 찬양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렇게 두 곡을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된 분들은 아무래도 나에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갈수록 성숙해지면서 주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해주시는 분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그 자체를 사랑하고 경배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지요. 이 시간 주님 그 자체가 우리의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또 우리의 전부라는 그런 고백이 일상 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레이스 투 유, 여름을 맞아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멘트를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꽉 채워서 들려드리는데요. 흐르는 찬양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한다 고백하는 찬양들로 엮어드렸습니다.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셀라의 찬송가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어제 생긴 밴드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팀 로고십의 곡이었어요. 탕자의 고백. 사랑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반복되는 후렴구가 인상적이죠. 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 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서머 스페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멘트나 코너를 많이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쭉 연결해서 들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흐르는 찬양 귀로만 듣지 마시고요.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이니까 흐르는 찬양을 나의 고백 삼아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신청 찬양 있는 분은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이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과 함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 했고요. 이어서 Name of Jesus 메들리, 다마리스의 영어 찬송 메들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레이스 투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함께 하시면서 깊어가는 밤에 주님과의 교제도 더 깊어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며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강신연의 달빛과 스펠 주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썸머 스페셜 오늘도 시작합니다. 오늘 첫 찬양은요.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지존하신 주님 앞에 들려드렸습니다. 전하세 예수 7집에 수록된 곡입니다. 어제 썸머 스페셜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예배 찬양들도 좀 마찬가지로 좀 저희들이 처음에 이 땅에 허락되신 허락하신 하나님의 찬양들을 좀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이죠. 올레션스 찬양 경배와 찬양에 지존하신 주님 앞에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들어서 참 은혜롭네요. 강준현의 썸머 스페셜 달빛과 스펠 썸머 스페셜 주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예배 찬양들로 그리고 예배팀들이 발매한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오늘도 저의 멘트와 이야기들보다는 찬양들로 가득 채워드립니다.

들려드렸고요. 잔치공동체의 다시 밤이 없겠고, 그리고 방금 선 찬양은 홀린페트의 찬양아리였습니다. 예배 찬양 실황을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듣고 다녔던 것 같아요. 카세트테이프에 아까 처음 들려드렸던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곡을 제 카세트로 이렇게 들으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찬양들을 이렇게 딱 들었을 때에 그 학교에 가는 제 학교를 좀 오래 가야 됐었거든요. 버스를 타고 그 길이 지금 보면 예배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려서 뭐 예배다 뭐다 이런 거를 자세하게 알기보다는 찬양이 좋았고 그래서 듣고 다녔었는데 예배 찬양들은 정말로 그 찬양을 들음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이 예배 현장으로 바뀌는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하실 겁니다. 강준영의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썸머 스페셜로 또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계속해서 찬양 이어갈까요? 피아워십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그리고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김윤진의 바라옵니다까지 세 곡의 찬양 듣고 올게요.

예배 어떻게 하세요? 물론 이제 대부분은 주일을 피해서 휴가를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근데 또 직장인들은 주일을 껴서 휴가를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가족끼리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현지에 있는 교회를 찾는다든지 하는데, 저는 지금은 아닌데요. 혼자 여행 다니고 그럴 때는 그냥 정말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뭐 이렇게 골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갔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제 좀 시골 교회들이 되겠죠. 그러면은 막 낯선 이제 외지인을 막 환영하시고 막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그전까지 익숙했던 어떤 그 우리 그왜 모교회라 그러잖아요. 내가 늘 다녔던 교회랑 다른 환경에 낯설지만 되게 좀 신선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를 끄는 거는 그 시골 교회들은 지금은 더 심하지만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권사님,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예배드리는 거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청년 같은 뜨거움은 없죠.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고 그렇지만, 그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오랫동안 이곳에서 기도하셨을까.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교제? 그것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말, 뭐랄까, 우리가 늘 들었던 화려한 음악이 아니라 피아노 반주에, 그리고 몇명안 되는 성가대 찬양에, 많은 어르신들의 찬송가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오히려 감동이 됐던 기억들이 있네요. 여러분들 꼭 휴가지에서도 주일 예배 챙기시기 바랍니다.

히야 50의 나는 일어섭니다.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김윤진의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랑. 세 곡의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휴가 얘기를 어제부터 하고 있는데요. 휴가 가시면

정말 오래된 찬양이죠. 우리 함께 기도해 부흥 2000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참 이 배경의 소리도 전 너무 좋거든요. 네. 아주 단순한 멜로디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자라는 이 찬양이 이 고백이 하나님이 그 고백만으로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흩어져 있어도 주님 안에서 한 자녀이고 또 한 교회인 것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이제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달빛 가스펠은 당분간 극동방송과 함께 썸머 스페셜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썸머 스페셜로 찾아올 거고요. 보다 많은 찬양들, 좋은 곡들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되시고요. 그리고 이 여름 찬양으로, 말씀으로 또 승리하시는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또 바라봅니다. 저는 인사드리고 물러갈게요. 오늘 마지막 찬양은 워시퍼스의 찬양 준비해놨습니다. 나의 바라는 한 가지 고백, 이 찬양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세상의 소음은 잠시 멈추고 오직 주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누군가의 평가, 세상의 뉴스, 그리고 때로는 나를 짓누르는 걱정의 소리까지. 네, 하지만요, 주일은 그 모든 소리를 뒤로하고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날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가시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들리는 시간.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잠재우고 가장 낮고 고요한 자리에서 주님의 숨소리를 듣습니다. 내 아픔보다 깊은 주님의 사랑, 내 고민보다 넓은 주님의 계획이 오늘 이 예배의 현장에서 파도처럼 나를 덮어주니 나는 다시 주님 품에 안긴 어린아이가 됩니다. 네, 주님만 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다른 것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들으시는 여러분 또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네,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되 내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 가족들과 그 짐승 떼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지금 고센 땅에 있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이때 그가 자기 형제들 중 다섯 사람을 가려내어 바로 앞에 세우니 바로가 그의 형제들에게 그대들이 생업이 무엇이뇨 하고 물었다. 이에 그들이 바로를 향해 당신의 종들은 가축을 넓어는 목자들이며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이 모두 그러합니다 라고 답하였다. 또 그들이 바로에게 가나안 땅에 기근이 극심하여 당신의 종들이 양들을 먹일 초원이 모두 사라졌으므로 이 땅에서 머물고자 들어왔사오니 이제 부디 당신의 종들이 고센 땅에 구하게 하소서라고 아뢰었다. 그러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기를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 왔은즉 애굽 땅이 그대들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의 가장 좋은 곳에서 살게 하되 고센 땅에서 살게 하고 그대가 그들 가운데 능력을 갖춘 사람을 알면 그들로 나의 가축들을 돌보는 자들이 우두머리로 삼으라 하고 말하였다. 그 후에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 야곱을 안으로 모셔 바로 앞에 세웠다. 야곱이 바로를 위해 복을 빈 후에 바로가 야곱에게 그대의 살아누린 세월이 얼마나 되시오 하고 물으니 야곱이 바로에게 나의 장막에서 머문 세월이 130해이나 나의 살아누린 세월은 짧고 사나운 날들이며 나의 선조들이 그들이 장막에 머물며 살아누린 세월에 미치지 못합니다 라고 답하였다. 다시 야곱이 바로를 위해 복을 빌고서 바로 앞에서 물러났다. 이에 요셉은 바로가 명한 바대로 자기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애굽 땅에서 한 소유지를 주되 그 땅에서 가장 좋은 람셋을 그들에게 소유지로 주었다.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돌보되 자기 아버지의 온 집을 먹였고 어린 아이들이 입에 들어갈 떡까지 나누어 주었다. 기근이 더욱 혹독해지자 마침내 온 땅의 량식이 사라졌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모두 기근으로 황폐해졌다. 이에 요셉은 사람들이 사가는 곡물이 대가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은을 모조리 거두어 두려 그것을 바로의 궁에 들여 놓았다. 마침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서 운이 동나니 모든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로 와서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시오 운이 동이 났으나 이제 우리가 당신 앞에서 죽어야 하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요셉은 너희 은이

통났으니 너희가 너희의 짐승을 내면 너희 짐승이 대가로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겠노라 하고 답하였다. 이에 그들이 자기들이 짐승을 요셉에게로 끌고 오니 요셉이 말이나 양이나 소나 나귀 등을 받고 그 대가로 그들에게 량식을 주되 그 해 동안 그들과 모든 가축이 먹을 거리를 주었다. 그 해가 지나고 이듬해가 되자 그들이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내 주 앞에 감출 수 없는 바 주께 가져올 운이나 짐승이 모두 통났으니 이제 우리의 몸과 땅 말고는 우리 주 앞에 가져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땅이 당신이 눈앞에서 죽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와 우리의 땅을 먹을거리로 사십시오. 우리와 우리의 땅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땅도 황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요셉이 애굽 온 땅을 바로의 소유로 사들였으니 이는 기근이 그들에게 너무나 혹독하므로 모든 애굽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모든 땅들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 요셉이 애굽의 한 경계에서부터 다른 경계의 백성들을 이 성읍 저 성읍으로 옮겼다. 오직 제사장들이 땅은 그가 사들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제사장들이 바로에게서 지정받은 소유지를 가지고 있었고 바로가 그들에게 정해준 녹으로 살았으므로 자기들이 땅을 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요셉이 백성에게 분부하였다. 보라, 나는 오늘 너희와 너희 밭을 바로의 소유로 사들였다. 여기에 너희를 위한 씨앗이 있으니 너희는 땅에 뿌리라. 그리고 곡식을 거둘 때 5분의 1을 바로에게 드리고 나머지 5분의 4는 너희가 가지고서 밭의 뿌릴 씨로 사용하고 또 너희 자신과 너희 집안과 너희 자녀들이 먹을 거리로 삼으라. 그러자 그들은 당신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였으니 우리로 우리 주의 눈앞에 은총을 입게 하소서. 우리는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에 요셉이 오늘날까지 애굽에서 시행되는 토지법을 세웠으니 곧 소출이 5분의 1이 바로에게 속한다는 것이었다. 바로의 것이 되지 않은 것은 오직 제사장들이 토지뿐이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땅 곧 고센 땅에 거주하되 그 땅에서 소유지를 얻으니 그들이 매우 많이 불어나고 늘어났다.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회를 살았는데 야곱의 날들 곧 그가 살아누린 세월은 147년이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다가오자 그가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당부하였다.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너는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내게 인자와 성실을 베풀 것을 약속하라. 부디 너는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눕게 할 것이며 나를 애굽에서 메고 가서 조상들이 묻힌 곳에 나를 묻으라. 이에 요셉이 내가 당신이 분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야곱이 그에게 너는 맹세하라 하고 말하니 요셉이 그에게 맹세하였고 이스라엘이 그 침상 무리에서 경배하였다. 지금까지 창세기 제47장 3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거의 됐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한마디 행동 하나 우리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랑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 사랑이 느껴졌어요. 야, 저 대한민국 저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이 말씀이 뭐인데 이 땅에 와서 목숨을 걸고 우리한테 전할까? 하루 이틀 지나면서 풀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만 믿으면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한다는 길이 안 보였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가려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루하루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울면서 찬양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의 삶이었고 나의 기도였습니다.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한 글자 한 글자가 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정말 저 땅에서 복음이라는 조차, 하나님이란 조차 모른 채 알지도 못하지만 죄를 지어왔고, 내가 아파도 아픔을 헤아릴 수 없고 위로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고 제가 기도를 했던 건데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다칠 수밖에 없고 굳어질 수밖에 없고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그들이 마음이더라고요. 마음에 와닿았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500장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저 북한 땅 죽어가는 저 땅에 누가 가랴? 생명줄 건져라. 펑펑 울었습니다. 나의 마음에 저 북한 땅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라게 되어서 어느 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계속 기도 자리에 어느 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지금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안 갈게요. 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 자리에 앉혀주시더라고요. 끌려갔죠. 그래서 끌려서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그냥 중얼중얼 했는데 한 20분 되니까 하나님이 성령님 나한테 부어주셔서 눈물의 기도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곳에 다시 와서 교회를 세워라. 하나님, 나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성경을 잘 모릅니다. 나는 이거를 할수 있는 사람이 안 됩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분을 이곳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와 같은 아이들이 이 중국 땅에 있다. 그러니까 네가 와서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거를 마음에 받았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계속 앉을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이 기도를 시켜주셨고 눈물로 기도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3개월이 되어서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오기 전에 제가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오늘 이 꿈에 저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서원을 매일 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직접 꿈속에서 오셨습니다. 얘야, 내가 이제부터 말하는 거를 네가 따라해라. 근데 이렇게 철없는 이 아이가 아니에요. 나는 따라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 말씀이 구약에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나는 꼭 성경책에서 나는 받고 싶어요. 막 이랬어요. 아니야.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말을 해. 아니에요. 싫어요. 막 이랬어요. 다음날에 하나님이 또 꿈에 찾아오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얘야,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7절 말씀 봐라. 말씀하시더라고요. 봤더니 말씀이 38번째 그 병든 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이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선교사님한테 막 달려가서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어제 하나님이 꿈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선교사님이 응답 받아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됐고 저는 말씀이 갈급했어요. 그큰 나라에서 대한민국까지 오려면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여관에서도 자기도 하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꿈속에서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얘야,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평안할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막 가는데 쿤민 쪽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일행이 있었는데요. 일행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중국말을 할 줄 알았지만 말을 안 했어요. 그때 기도를 했죠. 근데 그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나의 입술에는 하나님, 하나님 이 소리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간절하게 찾게 되더라고요. 돈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소리도 안 나가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하나님 하고 이 소리를 외쳤어요. 군대들이 주민등록증을 내라고 하는데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언니가 중국에서 2년 정도 산 언니가 있었는데 중국말이 매우 서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야. 근데 우리 지금 장사하러 가는데 우리 빨리 가야 되니까 문 닫어 하고 스타렉스 문을 쾅 하고 닫았어요. 빨리 가자 하고 그 운전수 보고 말해서 달렸어요. 뒤로 돌아서 창문을 내다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군인들이 총을 메고 있었는데도요 지나가는 동안 총을 딱 메고 우리 없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따라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 따라왔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다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험을 하고 태국으로 오는 기간에 우리는 10시간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태국을 도착했어요. 우리가 도착한 거는 경찰서예요. 경찰서에서 우리를 이끌고 간 것이 감옥이었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서도 단 한 번도 감옥에 생각도 못 해보고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나에게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정말 북한에 못 사는 나라, 저 나라에서 온 것이 죄구나. 그렇게 저희들은 21일 만에 대한민국을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도착해서 하나원이라는 곳에 2개월 반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매일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대한민국 나가면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데 내 동족들, 같이 넘어온 고향 여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말씀이 없습니다.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했던 기도가 3개월, 6개월, 이렇게 9개월 동안을 쌓였어요. 제가 그렇게 쌓였지만 하나원에 와서 2개월 되니까 마음이 싹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39인데 이 나이에 내가 뭐 학교예요? 돈을 많이 벌게요. 그래서 돈으로 하나님을 섬길게요. 이런 마음이 싹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일을 하자고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 곳은 건설 노가다 현장이었습니다. 한 해 뒤에 저에게는 돈이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빚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계속 마음이 아팠어요. 와, 하나님이 이 길이 아니라고 칠 것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이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죠. 그때 다시 돌아봤죠. 처음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기도시켰던,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셨던 그 땅으로 있고 기도도 안 하고 세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공동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가서 회복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 어제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고 살겠습니다 하고 내려놨더니 어디로 불러주셨냐면 정신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사람들을 통해서 정신대를 이끌었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멘, 가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문제는 등록비였어요. 등록비를 낼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마지막 등록금 마무리하는 날인데 학교에서도 조급해서 계속 문자가고 전화가 빨리 등록금 내세요. 이 등록금 안 내면 탈락인 거예요. 오후 4시면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오후 2시에 정말 도도 아니고 돌도 아니게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모든 것이 은혜였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저 금주를 가는 저 북한 땅, 그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 땅을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기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지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주시면 좋겠고요. 먹을 것이 없어 탈북해 나온 저 중국 땅의 여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탈북해 나온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 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는 단지 예배당에 나오기 위함이 아닌 것 여러분 모두 잘 아시고 계실 텐데요. 일주일 동안 세상의 흙먼지를 뒤집어 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다시 새 생명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언제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혹시요, 지금까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스스로를 탓하며 살아오시진 않았나요? 그렇다면 이제 그 마음을 멈추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나는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주님의 가장 귀한 걸작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십니다. 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듬뿍 받아 누리시고요.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라고 소망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사무엘 베케트의 대표 희곡 중에선 승부의 종말이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지구가 배경인 희곡인데요. 쓰레기로 가득 찬 집안에 유일하게 생존자 몇 명이 남아있지만 이들에게 희망은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집 밖은 온통 사막으로 뒤덮여서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죠. 이런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가만히 누워 죽기를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품고 바깥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아무 상관없이 쓰레기통 안에서 숨어 사는 사람도 있었죠. 등장인물들은 연극 내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다가 결국엔 막을 내립니다. 떠난 사람도 남은 사람도 외면한 사람도 결국은 이미 끝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죠. 인생은 끝난 게임처럼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으로 베케트가 썼다는 희곡인데요. 연극 내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대사로 종종 등장합니다.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르케고르도 이런 비슷한 의미로 인생을 물가에 던진 돌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유유히 나라도 가고 물가에 파동도 일으키지만 이내 조용히 가라앉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이라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에 놀라운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닌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도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였고요. 놀랍다 주님의 크는 혜 서울 바합창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곧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당신을 알고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소망을 붙들길 원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결코 변치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생명의 길목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변화의 역사, 갑자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 35절이지요. 그의 귀가 열리고 해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변화는 즉시 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는 순간적이고 즉흥적이죠. 예수만 믿으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술 먹던 사람들이 끊어야 되지. 담배 피던 사람도 끊어야 되지. 마약을 먹던 사람도 끊어야 되지.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고 불신이 믿음으로 변하고 구두쇠가 주는 자로 변화가 있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는지 아느냐?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라. 내가 무슨 열매를 맺느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힘든 사람 사랑해주고, 굶는 사람 먹을 거 주고, 이런 열매로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회개하고 영접하는 순간 나는 구원받고 그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죠. 로마서 10장 13절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씨, 김씨, 박씨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혀가 풀렸다고 그랬어요.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풀의 혀가 갈라짐 같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가 다 해결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3대 성악가인 호세 카레스라고 하는 사람, 41살 때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세계적인 위대한 성악가가 잃게 된 것을 모두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호세이 카레스는 성경의 히스기야의 왕을 문득 떠올랐다고 하죠. 히스기야가 병 걸려 죽게 됐어요.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15년 생명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 병을 낫게 해주시오. 저의 생명을 조금만 더 허락해 주소서. 남은 삶을 통해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 일에 제가 주님의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호세의 카레스의 병을 고쳐주셨죠. 적당한 골수를 찾아 이식을 받았고 화학치료에 부작용도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카레스는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백혈병 재단을 세우고 공연의 수익의 절반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0: 합니다. 병이 생길 때도 또 병이 나을 때도 그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치유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나누었던 호세 카레라스의 찬송,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이성악가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주변에 나눌 수 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수 있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조금 전 올려드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이번에는 우리말 찬송으로 한번더 함께합니다.

0: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다니엘 9장 5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우리는 범죄하고 불의를 행하였으며 사악하게 처신하고 반역하며 당신의 계명과 규례에서 빗나갔습니다. 다니엘 9장 5절의 말씀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법도와 규례를 떠나 범죄하고 패역하며 행악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념 갈등과 분단 속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중화하며 피 흘리게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통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이루려 했던 교만과 불신앙의 죄를 회개합니다. 한국교회 초기 지도자들이 가졌던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을 잘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이 민족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한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1: 사람의 생각과 방법, 그 계획을 뛰어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주님의 공의와 사랑과 완전한 은혜 가운데 남과 북 가운데도 복음 통일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북한이 고향인 자매님의 기도로 함께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고백인 아멘이라는 화답으로 함께해 주셨을 줄을 믿습니다.

평안의 은혜 가운데 이새벽녘 주님과 동행하시길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평생 가는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잔잔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오늘도 그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한숨을,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선 알고 계십니다. 당장은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고 이유를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고 구할 때 하나님께선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불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어 순금이 만들어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연단을 통해 더욱 굳건하게 나아가는 그렇게 바로 서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정금같이 나아오는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는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렇게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제사장의 국가가 되는 한반도 땅을 그리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 북녘에 있는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전하는 딸 김은희 자매의 편지 바로 함께합니다.
1: 사랑하는 어머니께 오늘도 그리운 마음으로 어머니를 불러봅니다. 형제들 중에 가장 아픈 손가락으로 언제나 마음만 있으시고 걱정해 주세요.

0: 계시던 어머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려옵니다. 남편이 핍박으로 가정을 떠나 중국으로 올 때 저는 차마 어머니를 찾아뵙고 인사 한마디 드리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아픔을 드릴까 두려웠고 이 기약 없는 길이 무서할지 또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몰라 그 선택 앞에서 홀로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다면 아마 저희 아기를 막아나셨을 것입니다. 어디에도 마음 편히 머물 곳 없던 그때 떠날 결심을 하면서 어머니께는 그저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소식 한 장 전하지 못한 채 눈물과 그리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제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고통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맸던 저에게 하나님은 마치 오아시스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제야 제가 의지할 것 저희 참된 주인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일 우리가 다시 만난 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또 어둠 속에서 거대한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의 모든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렇게 어머니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은 정녕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님께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의 16절. 다시 만날 그날을 그리며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멘.
1: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엄마와 나눌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꿈결에도 보고픈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전하는 오늘의 편지 김은희 자매의 편지 함께 하셨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국조선 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요샘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근거로 소망을 굳게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핵심 주제는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 성도는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특권을 얻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로,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휘장, 곧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 열린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휘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나님의 집, 곧 교회를 다스리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예배 행위를 넘어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또한 약속하신 주님은 신실하심으로 성도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장차 완성될 구원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성도는 서로를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이는 구원이 개인적인 영역에서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그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 자주 모여 예배하고 서로를 격려해야 하는 거죠. 공동체 예배와 교제는 신앙 성숙의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권면은 당시 수신자들이 겪던 박해와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핍박의 두려움이나 생업의 걱정으로 공동체 모임에서 멀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예수님의 피로 열린 담대한 길을 기억하며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나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통해 구원을 얻은 진리를 알고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 죄를 속할 다른 제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단번에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드려진 유일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제사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가지 않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 결과 남은 것은 오직 무서운 심판과 불의한 형벌이라는 것이죠. 저자는 구약의 예를 들어 그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모세율법을 어긴 자도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신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더럽게 여기며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자가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서웠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업신여기고 복음을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더 이상 거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의롭게 되려는 시도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다는 표현은 성령의 감화를 거부하고 그분의 사역을 무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결국 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라고 단언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게 여기라 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경고는 단순한 교리적 선언이 아니라 목회적 권면입니다. 저자는 당시 수신자들이 이미 배교했다고 단정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그들이 신앙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고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수신자들의 과거의 믿음과 인내를 칭찬하며 다시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셋째, 끝까지 인내하기를 권면합니다. 자, 이 단락은 앞선 경고와는 달리 격려와 위로의 말로 마무리됩니다. 자, 경고와 권면을 병행하는 방식은 히브리서 저자의 전형적인 논법으로서 두려움을 일으켜 마음을 각성시킨 뒤에 소망으로 회복시키는 균형 잡힌 목회적 접근입니다. 자, 먼저 저자는 수신자들의 과거 신앙 경력을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 때문에 겪었던 박해와 시련을 잘 이겨냈던 경험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여기서 빛을 받았다 라는 표현은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였다는 의미로서 신앙의 시작점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 신앙으로 개종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인내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그리스도인들을 배교자로 간주하며 심한 모욕과 조롱, 사회적 배척을 가했습니다. 저자는 그들이 모욕과 환란으로 구경거리가 되었고라는 표현을 통해 공개적으로 신앙을 조롱받고 수치당했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특히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고 자기 소유를 빼앗기면서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감옥은 음식과 생필품이 제공되지 않았기에 수감자들을 돕는 것은 단순히 공감이 아니라 위협을 무릅쓰고 직접 찾아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적극적인 섬김이었습니다. 이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제 사랑이 실제로 실천된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저자는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라고 격려합니다. 즉, 고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자들이 받을 보상에 관해서 설명해 줍니다. 자, 이 말씀은 단순히 용기를 잃지 말아라 라는 위로를 넘어서 이미 보여준 믿음의 담대함을 계속 유지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내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며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약속하신 상급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할 자니라. 이렇게 선언하며 수신자들을 격려합니다. 이는 그들의 신앙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과거의 믿음과 인내를 기억하고 현재의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결론적으로 이 단락은 믿음의 여정 속에서 과거 인내를 기억하고 장차 주실 약속을 바라보며 끝까지 흔들리지 말라는 목회적 위로와 소망의 교훈입니다. 자, 이어지는 11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믿음장이라고 불리며 믿음의 본질과 믿음으로 살아간 성경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의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11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저자는 믿음을 소망의 관점에서 설명하며 믿음이 장래의 목표와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실상이라는 단어는 객관적인 의미의 실체와 주관적 의미의 확신, 이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글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믿음은 허상을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실체를 주관적으로 확신하며 바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실체는 온전한 구원을 가리킵니다. 종합해서 살펴본다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온전한 구원이 결국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날 것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은 아직 실제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거나 인간의 눈으로는 볼수 없는 초월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증거는 입증이나 확증의 뜻을 담고 있는데요. 따라서 믿음은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거나 초월적이어서 눈으로 볼수 없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이어서 11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창조 때부터 노아 때까지 믿음의 본이 된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요. 그 결과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그의 피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인간이 믿음으로 의롭게 될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에녹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음을 배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존재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큰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예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방주를 지어 자기 가족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는 믿음으로 의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자, 이어지는 11장 8절에서 22절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며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 사례는 나이가 많았지만 믿음으로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결과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사라의 몸에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셀수 없는 자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지만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음에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좋은 곳, 하늘의 고향을 바라보며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수많은 자손을 이루실 것을 믿었고요. 설령 이삭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고 야곱은 죽을 때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요셉은 죽을 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아갈 것과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며 자기 뼈를 그곳에 매장해 달라고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이어지는 23절에서 27절은 모세의 믿음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자, 모세는 성장한 뒤에 믿음으로 애굽 바로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막강한 지위와 특권을 누리며 잠시 즐길 수 있는 죄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이 주실 상만 바라보며 애굽의 온갖 재물을 가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여겼습니다. 모세는 또한 믿음으로 애굽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신뢰하며 인내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믿음으로 가치 있는 고난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당시 고난을 겪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큰 격려와 신앙의 지침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초태생의 죽음을 면할 수 있었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했습니다. 포로시대에 있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믿음으로 사자 우리와 불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렙다 과부와 수넴 여인은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고 또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잔인한 고문을 견뎌냈으며 이는 더 좋은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은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가난과 고난을 겪고 학대를 받으며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고 유랑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고난을 인내한 것입니다. 한편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이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사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쉽게 믿지 못하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모든 공로를 이들에게 돌리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관점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0: 누가 누구를 믿었는가입니다. 이 인물들은 완전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믿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완전함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시련과 단련을 통해 점진적으로 신뢰와 순종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즉, 시련과 연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이를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순금처럼 정결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박해 가운데 있고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마음껏 찬양하지 못, 마음껏 모일 수 없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는 그 참된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참된 신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픈도어 선교회 장효샘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12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어제에 이어 전 지역이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가 20에서 80mm로, 평안도와 함경북도가 5에서 20mm로, 황해도가 5mm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7도, 강릉과 광주, 목포가 26도, 함흥과 서울, 대구, 부산, 여수, 포항이 2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강계, 개성, 춘천, 대전이 24도, 신의주가 23도, 청진 22도, 해산이 21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포항 38도, 대구 35도, 함흥과 강릉, 대전이 34도, 춘천과 광주가 33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제주가 32도, 강계와 개성, 목포가 31도, 해산 30도, 신의주가 28도, 청진이 27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는 계속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동해북부에서는 비 소식도 함께 이어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날씨는 흐리지만 우리 삶의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만은 화창하고 빛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 가운데 오늘 올려드렸던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그리고 또 목사님 통해 전해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상한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님께서 아시며 우리를 단련하시며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과 소망과 함께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시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기도회 상임위원이신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오늘도 자유의 땅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단순히 태어난 곳이 이런 자유가 없는 곳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배고픔과 병마 그리고 억압과 압박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속히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리고 복음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 한반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송의 위험 가운데 있는 탈북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한마음으로 힘쓰고 있는 모든 한국, 미국, 전세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기도회 상임위원이신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484장, 새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통합 찬송가 484장, 새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온 사랑의 교회 김은수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밤 저희 개개인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까지 지켜주시고 또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밤새 잠 못 이룬 사람도 있고 환난과 슬픔을 당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날 우리를 위해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과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의 주인이심을 우리 모두가 믿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이 땅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저녁을 맞이할 때까지 주님께서 평안함으로 지켜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원의 기도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쭤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쭤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원래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 미디안 광야 또 여기 아말렉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아말렉하고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그 광야에서 아말렉하고 전쟁 치렀는데 이들이 그 유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낙타 타고 다니면서 그 노력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 그 무리가 메뚜기. 메뚜기 자체만 해도 농산물 뭐 농사 잘 지어놓으면은 메뚜기 재앙. 메뚜기가 막 나타나가지고 다 먹어치우면 농사진 게 다 무효가 되잖아요. 근데 이 족속들이 베두인들 아말렉 미디안 이 족속들이 메뚜기처럼 그렇게 떼를 지어가지고 낙타를 타고 이스라엘을 침노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철 되면 오는 거죠. 그래서 추수한 거 다 뺏어갑니다. 토지의 소산, 양, 소, 나귀 이런 것들 전부 다 싸그리 약탈을 해가기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우 숨겨놓은 거 몰래 가져다가 먹고 이제 그랬는데 이런 어려운 생활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부르짖겠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오늘 그 앞에

부분 6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부르짖는다는 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애굽에서도 종로로 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저들 이끌어내고, 또 나중에 그 사무엘서에도 보면 그 블레셋한테 갑질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래서 결국 사무엘이 또 나타나가지고, 사무엘도 일종의 사사라고 볼 수 있죠. 사사 마지막.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으니까 그 부르짖는 회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이제 부르시는 겁니다. 질문형 기도를 많이 좀 해보세요. 예. 제가 철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적 있잖아요. 저는 주로 철야를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철야한 것 같이 안 보이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철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요? 그러면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철야하는 방법은 자기 전에 밤에 이제 기도하는데 질문형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원처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무슨 성경을 읽고 궁금한 게 있으면 하나님 왜 그래요?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형 기도를 해요. 질문형 기도를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누가 답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답변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조용히 잠잠히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공통적인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그 방법이요, 큰 일을 하는데 작은 걸 통해서 이루셔요. 항상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줘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한번 보세요. 큰 일을 하는데 사람 숫자로도 세지 않았던 아이, 또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도시락, 이분도 어른한테는 안 될 텐데 그걸 가지고 5천명, 만명을 다 먹이고도 열두광주에 남아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나만 장군의 그 병을 고치는데 대단한 것을 동원해서 고치는 게 아니고 그냥 될 것 같이 하는 말,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잠그라는 거, 에? 그 사소한 처방을 통해서 대단한 일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길 때도 다윗을 통해서 이기는 걸 보면은 작은 걸 통해서 큰 걸 하셔요. 그러면서 꼭 하나님을 나타내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300명하고 나가는데 이 300명하고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또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확실한 걸 구합니다. 진짜 이 300명으로 가서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좀 저에게 확신을 달라고 해서 여기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미디안 진영의 이 기드온이 자기 휴하의 사람을 데리고 정탐을 들어갔을 때 그 미디안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게 사사기 7장 13절에 나와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미디안 사람들의 그 진영에 이른즉, 그 미디안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꾼 걸 말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 아주 사소하죠?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게

0: 기드온의 군대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자기 꿈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에 보니까 보리떡이 굴러와가지고 그냥 우리 진영을 치는데 무너지더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군이 하는 꿈의 얘기를 듣고 기드온이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제 네 번째 표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로 재물을 연락하신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참 초자연적인 현상, 이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되는데 양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드온에게 알려주고요. 그리고 사람, 다른 사람, 저 적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함으로써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환경, 사람. 여러분이 진짜 무슨 일, 중요한 일을 할까 말까,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를 구하는데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정말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러면 뭐 의심할 데가 없죠. 그만큼 완벽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걸 한번 찾아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환경을 조성해서 여건이 되도록 만들어 가실 거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나 타인 통해서 도움을 받든지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져도 될 거라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요? 영어로 들려요? 한국말로 들려요? 큰 소리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속삭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들어보면 알아요. 들어보면 알아요. 진짜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데 들어보면 알아요. 그분의 음성인지 아닌지 들어보면 알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수준에 맞춰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 확신하고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이 기드온이 은신처에서 숨어 있었어요. 자기에게 이런 가능성, 이런 잠재 능력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혼자 어떻게 생존하기 위해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큰 용사여 하고 그를 그 은신처에서 끌어내잖아요. 지도자로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이끌어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으로 이 기드온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숫자를 이렇게 줄여가도 기드온이 그거에 대해서는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뭐. 진짜 사람이 뭐 많다고 되나? 내가 무슨 뭐 능력이 있어서 하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자꾸 표징을 보여달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었던 잠자고 있던 거인을 깨워내가지고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된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1: 지금까지 중앙 성결교

한기채 목사님께서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원의 기도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765국에 111번, 서울전화 02-765-0111번 중앙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505장, 새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통합찬송가 505장, 새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삐삐치니 윤재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 내 뜻과 계획대로 하려다 보니 두려움이 내 마음에 엄습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배어있는 두려움과 거짓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길 기도드리며 내 영혼의 삐삐치니 시작합니다.

나는 갈길 모르니 오늘 네오네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의 힘 되신 주 여호와.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오네 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은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가운데 하나입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 마침내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건축의 완성이 아니라 임재의 완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히 임하셨을 때 비로소 성막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건물은 사람이 세웠지만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때에야 비로소 성막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집이라도 주인이 살지 않으면 빈집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먼지만 쌓일 뿐 생명의 온기는 사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 그 삶은 결국 빈 성막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힘없이 달려갑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재산, 더큰 명예를 얻기 위해 인생을 바칩니다. 그러나 정상에 오른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성공은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공허함의 밑바닥에는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성공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인정받으면 행복할 것 같고, 더 많이 가지면 만족할 것 같고, 남보다 앞서면 열등감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등감은 외적인 성공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비교를 통해서 생긴 상처는 더큰 비교를 낳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성공은 열등감을 감추는 가면은 될 수 있어도 열등감을 치유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목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달리지만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모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지만

0: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40장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우자 모세조차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자신의 권위와 경험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입술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환경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마음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죄만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등감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는 너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세상의 거짓말을 무너뜨리고 너는 내가 생명까지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존재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세상의 평가에서 찾는 사람은 평생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치를 십자가에서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존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기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께로 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주인으로 앉아 있습니까? 내 자존심입니까? 내 욕심입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도 빈 성막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인생은 비록 광야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룩한 성전임을 오늘 또 기억하시는 귀한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4787번님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에 처음으로 찬송과 신청합니다. 크고 놀라운 평가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건주 집사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 함께 하시면서요.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크고 놀라운 평화 맛보시길 원합니다.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새 찬송가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베드로 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않고요. 늘 주님 앞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예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의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개폐기의 표주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개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용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사고 예방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도 주님의 축복이 가득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20장 29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만 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21장 5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신학자 윌리엄 템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 양심이 찔려움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살찌우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생각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이다 라고요. 우리의 예배가 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넷 영상 예배에 익숙해져서

집에서 드리는 예배에 익숙해져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예배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옛일에 묶여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본 사람이죠. 오늘 주일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내가 영으로, 하늘소리 콰이어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새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고린도후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위로를 주는 음식,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어느 날 미국의 유명 여배우인 라이자 미넬리에게 한 기자가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미넬리는 감자를 이용한 여러 음식들의 이름을 말하며 그 음식들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음식들을 먹으면 따스한 어린 시절이 생각나요. 저를 위로해주는 음식들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가장 힘든 시절에 먹은 음식을 소울푸드라고 표현하는데 이 인터뷰 이후로 컴포트 푸드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소울푸드가 힘든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면 컴포트 푸드는 기쁨과 추억을 되살려주는 음식입니다. 사람은 음식과 글, 노래 등 다양한 예술을 통해 기쁨을 느끼고

위로받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며 나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됐던 찬양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뻤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 순간을 잊지 않을 때, 그런 위로를 계속해서 경험해 나갈 때, 우리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후회와 아쉬움보다는 기쁨과 위안이 되는 좋은 찬양, 좋은 말씀, 좋은 순간들을 붙들며 더 좋은 나날을 허락하실 주님을 믿고 따르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기쁨과 위안이 되는 좋은 순간들을 간증하며 살게 하소서. 신앙생활을 해오며 나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됐던 말씀과 찬양을 찾읍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아크로스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테너 오영훈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정신 버뜩버뜩 나게 하는 설교 제목이죠. 내가 천국에 가서 이제 주님을 만나겠구나. 아이고, 주님 만날 생각하니 얼마나 좋은지.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맞아주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해서 구원하는 거, 그거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이 안다고 하셔야죠.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해. 헛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여러분, 땅에 쌓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며 살기 위해서 재산을 모으는 걸 가리켜요. 하늘에 쌓아놓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아멘.
0: 부산 수흥로교회 고 정필도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극동방송은 전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방송입니다. 한 영혼을 같이 전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복음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지금 전파 선교사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만 원씩 후원하시는 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인해 지금 한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해보세요.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아름다운 교회 박기묵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크게 축복하시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세상의 부도, 지혜와 지식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뚜렷하게 알고 있사오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기둥들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오니 우리나라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청년들을 축복하시어 다음 세대에도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정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 지식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FEBC, 곧이어서 세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세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들은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준비로 분주하죠. 사실 여름 성경학교 정말 중요합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 여름 성경학교에서 은혜받은 기억이 새롭습니다. 선생님들이 들려주신 성경 속의 인물들의 얘기는 우리의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을 주죠. 또 재미있는 오락시간, 맛있는 간식시간, 또 점심시간에 먹던 국수 등 아직도 기억에 새로운데요. 자녀들이 이 여름 성경학교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면하시고요. 또 직접 성경학교 선생님으로 도우미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힘든 시대에 교육만큼은, 특히 기독교 교육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보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를 교회력에서는 비축제기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교회와 신앙의 성장이 힘쓰는 때죠. 곧 교회마다 열리는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는 신앙 성장과 성숙에 큰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일곱째 주일이고 예전색은 녹색입니다. 녹색은 생명과 번영을 상징한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간에 창세기 18장, 골로새서 1장,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서 믿음의 전진에 대해 묵상해 보십시오.

7월 13일 월요일에 유재기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7년 전인 1949년 7월 13일

3일에 농촌운동에 평생을 바친 유재기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경북 영주 출신으로 1934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경상북도 칠곡교배에서 첫 목회를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농민들의 문맹 퇴치, 농촌 개몽을 위해 힘쓰게 되죠. 유재기 목사님은 장로교 총회에 농촌부를 신설하도록 하고 농우회를 조직합니다. 당시 일본 경찰은 농촌 연구 모임이었 농회를 비밀 결사라는 이유로 관계자 모두를 체포했고 그때 유재기 목사님도 함께 검석돼 모진 고문과 함께 옥고를 치릅니다. 유재기 목사님은 해방 후 상경에 흥국 형제단을 조직하고 농민 복음학교를 세워 농촌운동과 민족운동을 계속해 나가는데 그러던 중 과로로 지금으로부터 77년 전인 1949년 7월 13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에는 이준 열사가 순국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헤이그 밀사 사건의 이준 열사가 지금으로부터 119년 전인 1907년 7월 14일 순국했는데요. 헤이그 밀사 사건이 교회를 중심으로 계획됐고 이준 열사가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준 열사는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의 지도를 받은 신앙인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수도 헤이그에서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국내에 전해준 것이 바로 헐버트 선교사님이었는데 헐버트 선교사님으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은 헤이그의 밀사를 파견하기 위해 힘쓰죠. 이 같은 노력이 열매를 맺어 고종이 이상설을 정사로 이준을 부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상설과 이준은 러시아를 거쳐 헤이그로 가게 되는데 러시아에서 전 러시아 공사관의 참사관인 이위종이 합류하게 되죠. 이들은 헤이그에서 한국이 강제로 나라를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본 대표들의 반대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좌절되자 이준은 현지에서 순국했던 것이죠. 이준 열사의 순국을 기념하기 위해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인 1995년 8월 5일에 이준 평화박물관이 개관됐는데 이준 평화박물관은 이준 열사 일행이 묵었던 호텔을 구입해서 박물관으로 꾸며 많은 사람들을 찾게 하는데요. 이준 열사가 지금으로부터 119년 전인 1907년 7월 14일 순국했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에는 황광은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인 1970년 7월 15일에 이 황광은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사회사업, 기독언론, 아동문학, 보이스카우트 운동, 청소년 운동 등 많은 분야에서 활동하신 분이죠. 해방 후 YMCA 간사로 일하면서 공민학교를 만들어 결식 아동들과 함께 숙식하면서 이들을 가르쳤는데 이때 황 목사님은 난지도에 삼동 소년촌을 만들었고 지금도 YMCA에 의해서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광은 목사님은 6.25가 일어났을 때도 서울에 남아 고아 30명을 돌보았고 일사후퇴 때는 고아들과 함께 제주도로 피난했는데요. 황광은 목사님은 1963년에 일어났던 전국 복음화 운동을 위해서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황광은 목사님은 심장병으로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인 1970년 7월 15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같은 날 7월 15일 수요일에 신가정이 창간된 기록이 있습니다. 기독교 잡지로 신가정이 1921년 7월 15일 감리교 빌링스 선교사님에 의해서 창간됐고 1936년까지 무려 15년 동안 월간으로 발간된 잡지입니다. 기독교 가정을 위한 최초의 잡지였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에는 로잔 국제복음화대회가 열렸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2년 전인 1974년 7월 16일 스위스 로잔에서는 로잔 국제복음화대회가 열렸는데요. 이 로잔 국제복음화대회는 빌리그레암 전도협회 주관으로 개최됐습니다.
세계 복음주의 진영이 한자리에 모여서 복음주의 신앙 고백을 집약한 로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로잔 선언은 세계의 복음주의적 교회와 선교기관들의 기본 지침이 되고 있는데 저희 극동방송

방송도 이 로잔 선언의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날 7월 16일 목요일에 신생명이 창간된 기록이 있습니다. 기독교 잡지인 신생명이 1923년 7월 16일 창간됐는데요. 그 당시 한국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문서 선교운동 기관인 조선기독교 창문사가 조직됐는데 신생명은 그 첫 번째 사업으로 발간된 책이죠. 신생명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월간 잡지였고 소설가 늘봄 전영택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 발간됐습니다. 그 당시 청년들 사이에는 물질주의와 사회주의 풍조가 만연됐었는데 신생명은 이런 풍조와 맞서 계몽운동을 하다 1925년 폐간됩니다. 청년들을 일깨우기 위한 잡지였다는데 그 의미를 둡니다. 7월 17일 금요일에는 황성택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교 대한선결교회 약칭 예성의 총회장을 여러 번 역임했던 황성택 목사님이 1979년 7월 17일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황성택 목사님은 함경남도 이원에서 출생해 경성 성서학원, 오늘날의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하고 1936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황성택 목사님은 신의주 서부 성결교회를 개척했고 해방 후 월남에서 성결교회의 모교회인 무교동 중앙성결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성결교가 기성과 예성으로 분열될 때 황성택 목사님은 복음진리 수호 동지회 부위원장으로 예성 측의 지도인물 가운데 한 분이 되셨고 총회장을 세 번 역임하셨습니다. 그 황성택 목사님이 1978년 미국으로 이주했다가 그 다음해인 1979년 7월 17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새 주간을 맞으며 2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어드리고 있습니다.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환 장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오직 복음을 전하겠다는 뜨거운 사명 하나로 쏘아올린 전파. 그 첫 주파수가 하늘을 가르던 순간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1973년 여름, 궂은 날씨를 뚫고 제주도에서 울려 퍼졌던 250kW의 웅장한 굉음은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고동소리였습니다. 오늘 먼 땅 좋은 기별에서는 수많은 역경을 딛고 마침내 역사적인 첫걸음을 뗀 아세아 방송 개국의 감격스러운 그날로 되돌아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북방선교의 굳건한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973년, 앞선 시간에서도 빌리그리암 전도대회가 있었고 또 하나의 한국교회 역사의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민간방송 최대 출력 250kW 아세아방송, 즉 지금의 제주극동방송이 개국한 일이었습니다. 개국 당일인 1973년 6월 30일, 제주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있는 날씨였지만 서울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습니다. 헌당 예배를 위해 칼기를 전세냈는데 날씨로 인해 제대로 출발할 수 있을지 가슴을 조이는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이륙이 가능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오후 2시경 예배가 시작

시작됐는데 김장한 목사의 사회, 김익준 장로의 기도, 감사인 최금덕 장로의 성경봉독, 보음원 총재의 설교, 축도에는 강신명 목사가 수고를 해줬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윌킨슨 미망인인 조지란 윌킨슨, 송신기를 기증한 92살의 존 루더포드 옹 등 외국 손님들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으며 윌킨슨 선교사와 루더포드 옹 그리고 FEBC 이전 장소를 제주도로 결정하는 데 주동적 역할을 한 고 리트맨 선교사를 비롯해 여러 사람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이날 김장한 목사는 한국어와 영어로 사회를 봤는데 한 달 전에 있었던 빌리그리암 전도대회에서 빌리그리암 목사의 통역을 맡아 이 무렵 국내외에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배의 첫 순서인 묵도를 드릴 때 사회자는 그날의 예배에 적합한 성구를 읽는 것이 관례인데 이날 김장한 목사는 성구 대신에 찬송가의 가사를 읽었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아세아 방송 이사인 김익준 장로는 기도를 통해 아세아 방송의 북방 선교 사명을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예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이 이 자리에 무사히 도착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룩하고 위대하고 기묘한 솜씨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복음이 전파될 방송국을 낙성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나오는 방송은 보통 소리가 아니요 죽음의 세계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롭고 거룩한 소리가 되게 하시며 죽음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천사의 환영사가 되게 해 주소서. 천군 천사와 성도들이 화합하는 찬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방송이 멀리 공산권에 있는 분들에게 들려질 때 참된 자유와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며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 부를 수 있는 귀한 방송이 되게 해 주시고 이 방송국을 우리 조국 위에 지어주셨음에 하나님 우리 조국을 지켜주시고 민족을 지켜주시고 역사를 빛내주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철의 장막과 주계 장막에 있는 생명들에게 전해 그들을 건지는 영광되고 빛나는 방송이 되게 축복해 주소서. 보음원 총재는 설교에서 윌킨슨 선교사를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은 한 알의 밀알로 비유했습니다. 예배 후 이어진 테이프 커팅식에서는 윤치영 박사, 김영선 통일원 장관, 이승택 제주도지사, 보훈원 총재, 김영근 이사장, 김익준 이사가 테이프를 끊었으며 송신기의 버튼을 누르자 250kW의 송신기가 굉음을 토하며 북방 선교를 향한 역사적인 첫걸음을 뗐습니다. 제주도의 쨍쨍한 햇빛 아래 250kW의 거대한 송신기가 마침내 굉음을 토해내며 역사적인 첫 전파를 쏘아올리던 그날, 그 웅장한 소리는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 날아가는 천사의 환영사이자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나팔소리였습니다. 이날 헌당 예배에서 보문 총재가 설교했던 것처럼 아세아 방송의 벅찬 개국 뒤에는 윌킨슨 선교사를 비롯한 수많은 이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고귀한 희생이 숨어 있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름 모를 척박한 땅에 기꺼이 떨어져 썩어진 그 수많은 한 알의 밀알들 덕분에 오늘날 철의 장막, 죽의 장막을 넘어 셀 수 없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헌신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 작은 밀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0: VBC 초대석. 네, 방송 과정 여러분 한 주간들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FEBC 초대석의 장대진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1998년 동양인 여성으로는 최초로 하버드대학교,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목으로 선출되신 이래 30년 가까이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캠퍼스 선교의 한 길을 달려오신 귀한 분입니다. 아, 그동안 100명이 넘는 목사님을 길러내기도 하셨고 남편 폴킴 목사님과 함께 세계 14곳의 교회를 세우신 귀한 분입니다. 하버드대학교 이금하 교목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우리 교목님께서는 평생 공부를 참 많이 하셨어요. 서울대학교 식물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미국에서는 미술사 그리고 신학으로 학위도 받으셨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별로 연관관계가 없는 과목들 같은데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1: 공부를 좋아하기보다는요.
0: 네.
1: 제가 벌써 오래전 그 한국 전쟁 때 태어난 사람으로 그때 피폐된 전쟁으로 피폐된 이 나라에서는 어쨌든 공부를 해서 국력을 기르자는 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것이었죠. 어디 어느 가정이든지 그래서 공부를 좋아서라기보다 나라를 위해서라도 공부를 해야 하는 세대죠.
0: 야.
1: 제가.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죠.
0: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체험이 틀림없이 그 가운데 있을 거거든요.
1: 네.
0: 언제 예수님을 뜨겁게 체험하셨습니까?
1: 제가 서울 물리과대학의 식물학과를 다녔는데요.
0: 네.
1: 그때 2학년과 3학년 중간에
0: 네.

0: 저희 제가 소위 홍일점이었었어요.
1: 아하.
0: 여학생이 하나였는데 우리 과 남학생 중에 아주 열심히 믿는 친구가
1: 네.
0: 있어서 그 친구가 그 UBF라는 그 학생 아주 열심히
1: 선교단체.
0: 성경 공부하는 그
1: 네.
0: 단체에 저를 인도해서 그때 71년도 2월 중순에 일주일 동안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1: 네.
0: 그때 저는 항상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며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네 가지 소위 철학적인 질문에 시달리고 있었을 텐데
1: 네.
0: 그 명쾌한 그 답을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의 첫 권인 모든 것의 시작인 창세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1: 네.
0: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1: 야, 창세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0: 예,
1: 품어왔던 모든
0: 네. 예,
1: 질문들의
0: 질문들이
1: 해답을 얻고,
0: 근원을
1: 야,
0: 해결하게 된 거죠.
1: 근데 하버드 대학교 교목이 어떤 자리고, 우리나라도 뭐 연세대라든지 미션 스쿨들이 있고 학교 목사님들이 계신데, 하버드 대학 교목은 어떤 자리고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지 소개 좀 해주시죠.
0: 예, 하버드 대학은 존 하버드 목사님이 전 재산을 바치고 자기 도서관을 바쳐서 그래서 이름이 이제 뉴 칼리지에서 하버드 칼리지로 바뀌지 않습니까?
1: 네.
0: 그렇게 근 400년 전에 그렇게 세워진 대학이지만 뭐 오래전부터 이미 하나님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대학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 안에 또 교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려진 대로 상당히 자유신학 쪽으로 이제 가게 됐지요. 그래서 그 우리 교목들은 그 교목하면은 저도 배화 여중고를 나왔기 때문에 미션 스쿨 나와서 다 믿음이 있는 그 신교의 그 목사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하버드대 그 교목이 근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 네.
0: 모든 종교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
1: 우리
0: 그래서
1: 생각에는 지금 하버드대학교 교목 그러면은 당연히 목사님들만 40분 계신 거로 생각했는데.
0: 아닙니다. 근
1: 야.
0: 40명을 이제 영어로 채플린이라고 그러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교목 제도가 있는데 다 종교가 티베트 불교,
1: 아이고.
0: 힌두, 뭐그 조로에스탄 교, 뭐별 종교들이 다 이슬람 뭐다 들어와 있죠. 그리고 유대인 랍비들, 또 캐톨릭 천주교 신부들. 그래서 근 40명 가까이에서 그래도 신교가 또 하버드가 그래도 신교로 세워진 학교니까
1: 네.
0: 한 열댓 명 정도 한 3분의
1: 그렇군요.
0: 1 정도는 그래도 저와 더불어 신교 교목들이지요.
1: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하버드 대학교가 많이 세속화돼 있고 또
0: 네.
1: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0: 그렇죠.
1: 막연하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0: 네.
1: 현장에서 복음주의적인 가치를 가지고 전도하고 활동하시는데 학교 측하고 부딪힌다거나 조금 어려운 일은 없으셨나요?
0: 우리가 교목이 될때 서약하는 게 있습니다.
1: 네.
0: 사인을 하는 게 있는데 서로 간섭하지 말기.
1: 아, 그게 서약
0: 서로
1: 조건이에요.
0: 존중하기. 그걸 사인해야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충돌은 없습니다.
1: 충돌은 없으나 우리 교목님은 교목님대로 성경의 가치관대로
0: 네.
1: 복음주의적인 활동을 마음껏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제약도 없는 거군요.
0: 제약이 없죠.
1: 네.
0: 제가 믿는 바대로 그대로 전하니까요.
1: 참 너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지금 하버드 대학에서 귀중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교목님은 동양인 여성으로는 최초로 교목이 되신 거예요?
0: 그렇죠. 98년도에
1: 네.
0: 동양인 그렇죠. 여성으로 제가 처음으로 하버드대 교목이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상징성이 있는 지금 위치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우리 교목님을 모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진행하고 계신 성경공부 모임, 그 모임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가 100여 명 이상이 지금 나오고, 심지어는 박사과정, 포스트닥터과정 이렇게 하려고 가신 분들이 우리 교목님하고 성경공부를 하다가 내 신학을 하겠습니다 하고 완전히 그냥 진로를 바꾼 사람이 이렇게 많다면서요.
0: 글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박사까지 되고 또 버클리 대학 또 하버드 대학 이렇게 제가 지난 오랫동안 그 성경을 가르치면서

0: 하나님이 최고시고 우리 예수님이 최고니까. 그래서 이렇게 명문대학에서 박사 또는 박사 후 과정을 할 정도의 학생들이면 항상 어렸을 때부터 뭐 1등을 한다든지
1: 그렇죠.
0: 최고를 지향해온 삶이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런데 딱 보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산 넘어 산이라고 정말 최고봉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그 최고봉이 하나님이시고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1: 네.
0: 아니 내 인생 짧은데 이 최고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몰입해서 살고 그분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누구의 어떤 그 압력도 없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1: 우리
0: 그러니까 다 목회자라.
1: 부목님이 압력을 넣으시는 것도 아니고.
0: 아, 뭐 제가 압력 넣는다고 못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1: 사실은 이 방송을 지금 보고 듣는 분들 대부분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0: 네.
1: 그리고 학창시절에 좀 열심히 있는 학생들은 선교 기관에서 또 훈련도 받고 했는데 그 성경 공부를 한다고 다 이렇게 인생을 던지진 않거든요. 그 좋은 의미로 헌신하진 않는데 어떤 성경 공부를 하시길래 그렇게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겁니까?
0: 글쎄, 딱히 전 말씀 그대로. 그리고 저는 성경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주신 러브레터,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주신 러브레터죠. 예,
1: 네.
0: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봐도 그렇고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1: 아멘.
0: 그리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 말씀대로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헤아린다면 세상에서 구원이 제일 쉬워야 되는 거죠. 문턱이 가장 낮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린아이나 정말 교육이 없는 뭐 할머니나 누구나 어떤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서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야 그 말씀이 맞는 거기 때문에
1: 아멘. 아멘.
0: 그렇다면 교육이 없는 자의 눈으로 또는 세상 교육이 없는 자또 어린아이의 눈으로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예, 그 구원에 애타는 심정을 헤아릴 수 없다.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보지 말고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린아이 마음으로 읽으면 된다. 그러면
1: 네.
0: 어린아이는요, 뭐든지 믿지 않습니까? 예,
1: 그렇죠.
0: 그래서 오히려 나쁜 쪽으로 가면 유괴를 당하는 이유가 뭐든지 나쁜 사람도 믿기 때문인데
1: 네.
0: 우리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유일한 진리인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읽으면 그걸 다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1: 네.
0: 믿게 되면 누구나 오직 예수, 우리 하나님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거기에 몰입하게 되는 거죠.
1: 세계 최고의 석학들에게 어린이처럼 성경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라. 이런
0: 아멘.
1: 성경 공부를 밤새서 그냥 토론하면서 하시면서 수많은 박사들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네요.
0: 네.
1: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지금 부산대학교 최재원 총장님이신데 요 관련된 특별한 인연은 저희가 찬송 한 곡으로 은혜 받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VP 초대석. 오늘은 참 어렵게 모신 귀한 분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지금 학생들을 말씀으로 또 복음적으로

0: 얘기였습니다. 최재원 총장님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 겁니까?
1: 네, 제가 처음 만났을 20여 년 전에 만났을 때는 이미 부산대 교수였고요. 또 저의 모교인 서울대학의 14년 후배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MIT의 부산 공대 교수였기 때문에 MIT의 객원 교수로 방문 교수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버드에서 제가 인도하는 하버드 대학원생들의 서양 공부에 올 자격은 없으나 어떻게든 껴달라고 그래서 제가
0: 본인이 먼저 하고
1: 예,
0: 싶다고.
1: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참 은혜스러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혜로 껴줬죠. 그래서 예, 하버드인데 뭐 하버드 대학원생들보다 훨씬 이 교수님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쯤에는 아니 자기도 목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다시 부산대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각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다 쓰신다고 믿기 때문에 다 목사 될 필요는 꼭 없다. 그러나 또안될 것도 없다. 그런데 굉장히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어쩌다가 또 2년 전에 부산대 총장으로 또 취임하게 돼서 제가 2년 전에 축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와서 부산대에서 그 취임식에서 축사를 한 적이 있죠.
0: 네, 참 뿌듯하셨겠어요, 유목님.
1: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우리 최재원 총장님한테 한 말이 에스더서 그 모르드개 그 사촌 오라비가 에스더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인 줄 어떻게 아느냐? 유대인을 구하라. 그런 것처럼 제가 최 총장님한테도 이 부산대 총장이 될줄 몰랐는데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뜻이 있을 텐데 예,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를 많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0: 네. 아, 그 권면 그대로 우리 국립대 부산대 복음화를 위해서 총장님이 음으로 양으로 많이 지금 힘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저도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0: 네. 참, 우리 교목님의 성경 공부를 저도 꼭 한번 참석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네요.
1: 예, 하버드까지 오시면 좋겠습니다.
0: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은혜로운 교목님이 허락해주셔야 들어갈 수 있는
1: 네,
0: 모임이네요.
1: 그렇죠.
0: 네. 아, 그리고 평소 강조하시는 말씀이 학생들한테 모든 인생의 해답은 성경에 있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도대체 그 해답은 어디 있는가? 이게 좀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1: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예화를 만들자면은 우리가 뭐 냉장고나 뭐 전자품, 뭐 컴퓨터 우리가 살때 항상 매뉴얼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 복잡해서 잘 읽질 않는데 어쨌든 남이 하는 거 보고 그냥 쓰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시고 어떻게 내가 너희를 만들었느냐? 그런데 어떻게 고장이 났느냐? 너의 선조 아담과 하와부터 어떻게 불순종해서 이 죄를 져서 고장이 났느냐?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모든 죄인들,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매뉴얼, 한국말로도 매뉴얼이라고 하나요? 예, 매뉴얼로 돌아가서 자기의 근원 문제를 파악하고 자기가 어디가 잘못됐는가? 오직 해결은 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밖에는 해결이 없는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회개하고 인생의 그큰빅 유턴을 해서 하나님께로 이 당자들이 다 돌아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0: 아멘.
1: 그런데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읽어봤고 뭐 노력을 굉장히 했다고 그런데 아직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답을 하죠. 예레미야서의 29장 13절 말씀을 읽어라. 거기에는 찾도록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찾았다고 해도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것은 열심히 찾지 않았다. 성경 말씀에 올인하고 하나님께 올인 예, 전력 투구하는 그 정신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못 만날 사람이 없다. 적당히 하니까 그렇지.
0: 그러네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1: 아멘.
0: 간절함을 가지고

0: 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아멘. 하나도 없다.
1: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찾는 이가 찾는다고.
0: 아멘, 아멘. 근데 대학생 보고말이 지금 2%, 3% 이 정도 되는 좀 안타까운 현실을 미국에서 먼저 보셨을 거고요. 그렇죠. 또 지금 우리나라 와서도 현장을 목격하고 계신데 아, 이 학생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지 어떤 또 마음이 있으신지 좀 나눠주시죠.
1: 네. 우리 시대 대학 시절에 50여 년 전에는 참 가난했죠.
0: 네.
1: 예, 또 저 자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전쟁 때 태어난 사람으로 그 굉장히 한국이 아직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이래서 아직도 가난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환경이 대학생들한테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정말 산상수훈 중에 하나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팔복 중에 하나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그 심령이 빠지고 가난한 자는 네.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그 두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저는 둘 다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난하니까 일단 등덥고 배부르지 않은 시절이었으니까 무엇이든지 갈급했던 시절인데 지금 50여 년 후에 제가 이 한국을과 또 한국 캠퍼스를 볼 때는 너무 잘 살게 됐잖아요.
0: 아쉬운 게 없죠.
1: 아쉬운 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의 기독교계를 얘기하자면 기복신앙 네. 또는 성공신학 이런 것이 좀 그때부터 팽배해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50여 년 전에는 그렇게 갈급했는데 네. 지금 물질적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된 한국이 지금 영적으로 관심이 없다. 이것은 결국은 시작부터가 기복신학 내지는 성공신학의 뿌리를 좀 약간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두지 않았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예나 지금이나 복음은 똑같고 네. 하나님은 똑같으시고 다 항상 갈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그런데
1: 그렇죠. 왜 이렇게 무감각해졌는지 결국은 물질주의가 팽배해서 결국 잘 살게 되니까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저는 참 혼란스럽습니다.
0: 그러면 한국교회는 너무 큰 질문을 드려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제 생각에는 항상 원천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환경과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든 이 물질이 얼마나 황금 만능주의가 됐든 그것은 항상 상관이 없고 깊숙이 저는 모든 죄인들이 에덴 동산을 내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막연히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시적으로 표현하자면 모든 인간의 마음에 있다고 봅니다.
0: 네.
1: 그러므로 그 본향으로 고향으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있었던 생명나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향수 그 에덴 동산에 대한 향수를 그 노스탈자를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들이 바로 그 향수를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우리 교목님이 청년 시절 깊은 내면의 갈증을 예수님 만나고 해결하신 것처럼
1: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0: 네. 우리 극동방송 전국 가족들께 이 말씀은 꼭 남기고 싶다 하시는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 예, 저는 요새 각 나라 다니면서 전하는 메시지가 AI, 인공지능, 인공지능에 관한 얘기를 안 하면 요새는 얘기거리가 없을 정도로
0: 네.
1: 벌써 인공지능이 코앞에 또는 우리 옆에 와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지만은 크리스찬들도 이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공포감을 갖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인공지능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감히 비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대가 왔다 해서 그 겁나할 것이 하나 위축될 것이 하나도 없고 드디어

0: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한 우리들의 시대가 왔다. 열심히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제가 만든 표어가 있어요.
1: 네.
0: 뭐냐면, 간단하니까 영어로 하겠습니다. 예, 간단한 영어니까 누구나 아실 텐데, Love people and 예, use AI.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고 인공지능 AI는 이용하자. 이것이 제가 부르짖는 예, 표어입니다. 제가 만든.
1: 아멘. 사람은 사랑하고 인공지능은 이용하자.
0: 이용하자. 그런데
1: 이왕이면 복음 전하는데 이용하자.
0: 아멘. 그런데 이제
1: 네.
0: 이 세상이 험악하고 슬프게 된건 거꾸로가 됐죠. 인공지능은 친구로 삼고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이러한 슬픈 시대가 왔습니다.
1: 그렇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규목님 말씀대로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0: 아멘.
1: 열심을 가지고
0: 아멘.
1: 성경을 사모하는 저부터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소원이 생깁니다.
0: 아멘.
1: 네.
0: 저도 그렇게 돼야 되죠.
1: 아멘. 네, FB 초대서 지금까지 하버드대학교 이금하 교목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함께해 주신 방송과정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목님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이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 들으시고 아, 이 방송 내가 꼭좀 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내용을 우리 가족들 또 친척들 부역 식구들에게 전달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다시 보기 이렇게 넣고 남겨 주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고 들을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작 진행에는 장대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로 수년을 섬겨온 좋은 이웃교회 황용도 목사님입니다.
3: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또 듣고 나누다 보니까 아, 우리가 참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또 연결되어 있고 같은 고민을 하고 아픔이 있구나 이러면서 더더욱 이 한 가족이라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아서 참 감사하고 참 귀하죠. 뭐 각종 모든 방송들이 지금 전부 다 기업에 후원 받아가지고 굉장히 어떤 뭐 세상적인 광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순수 복음을 지향하는 이런 방송이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은혜로운 사연을 듣고 또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기 있게 생명을 얻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저는 방송이라 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5세면 가장 왕성한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또 25년을 힘있게 뛰어가고 도약하는 우리 방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 지난 25년 동안 포항극동방송은 사명을 품고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 한 줄의 기도로 주님의 빛을 전했습니다. 청년의 시절을 지나며 더 넓은 사역을 위해 나아가는 포항극동방송. 가장 힘있게 달려갈 이때에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으로 마음을 모아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포항극동방송의 새로운 25년을 함께 열어가실 수 있습니다.
3: 하나님의 일에 동역한다는 그 뜨거운 마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0: Revelat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곡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한 사람이 자신의 축하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떠올리는 한 분이 있습니다. 어릴 적 제 옆집에 살던 부인이셨는데 그분은 늘 피아노를 치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는 찬송가만 계속 들려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가정에 큰 시련이 찾아왔고 그 부인은 찬송으로 아픔을 견뎌내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 이후로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찬송가를 부르며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찬송은 제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었고 제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찬송가를 부르면 감사와 감격이 샘솟는 것 같아요.
1: 사실 기도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들의 찬양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를 때 사실 올해 늦장마가 왔다. 갑자기 산사태가 나서 집을 덮쳤다. 사실 베네수엘라에는 지금 갑자기 지진이 와가지고 네. 많은 사람이 생명 아직 찾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러할 때 뭐가 위로를 위로해 주실 건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찬상이 가장 위로가 될 거예요. 또 생각지 않았던 전염병에 걸려서 생사를 헤매고 있는 사람. 사실 찬송을 부를 때에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했을 것 같은데 나도 어떤 때는 뭐 그냥 울적하고 그럴 때 찬송가를 부르면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그동안에 은혜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은 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 생각하면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0: 아멘. 은혜로운 찬양들 많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시간,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하면 라디오뿐 아니라 여러 절기별 음악회를 하던데요. 가을 음악회, 부활절 콘서트 등 많은 음악회들이 있는데 오늘 그중에 몇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023 부활절 클래식 음악회 실황 중에서 테너 구균종, 바리톤 한명원이 부른 주님께 영광, 그리고 2020 극동방송 가을음악회 실황 중에서 모스틀리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십자가 군병들아 연주곡, 이어서 2025 극동방송

0: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은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사랑과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방송입니다. 목사님, 기억에 남는 전파선교사님과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2: 오늘 아침에 내가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1: 네.
2: 캐나다에서 부부가 극동방송을 듣고 많은 위로를 받고 캐나다 돈으로 헌금 $120를 보내왔어요.
1: 예.
2: 그래서 내가 편지 답장을 하고 너무 뜻밖이고 서프라이즈다. 참 두 내외가 캐나다에 사시면서 찬성으로 말씀으로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고 그래서 야, 참 귀한 분들이라구나. 이따금씩 미국에서도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전화로
1: 네.
2: 앱을 깔아가지고 듣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야 극동방송 거기서도 듣고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1: 네.
2: 물론 한국은 물론이고 그래서 아 우리들은 참 복음방송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먼 데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찬양과 말씀 많이 위로가 될 것 같은데
1: 네.
2: 우리 아나운서께서는 해외에서 누가 듣는다고 생각해 봤어요?
1: 전해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들릴 때마다 참 감동을 하죠.

0: 하게 되는데 캐나다에서도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셨다고 하니까 참 감동이 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1: 그러니까 헌금 120달러를 보낸 거예요. 가나다 돈으로. 참 감사하죠. 그런 사람들.
0: 맞습니다.
1: 듣고 그냥 감사 편지라도 보내면 고마운데 거기다가 돈까지 보냈는데 그 여자 이름이 아마 카나다 이름으로 세업이야. 뭐 그렇게 해서 보냈더라고. 남편 이름도 영어 이름이 있는데 앞으로 카나다에서 크게 성공하기를 기도해 드릴게요.
0: 네, 참 감사한 마음 전하면서 저희도 더 좋은 방송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목사님 안녕하세요. 극동 방송을 듣는데 이 말씀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 안에 실력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능력은 구해도 사랑을 구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없어질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다른 이들을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들으면 희망을 샘솟듯이 받습니다. 이웃, 북한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하며 늘 은혜로운 방송 감사합니다. 참 이런 사연을 들으면은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이 신날 거예요.
0: 맞습니다. 사연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서머 스페셜 첫 주로 함께 했는데요. 앞으로 무더운 여름을 보내실 청취자 여러분께 목사님 격려의 한 말씀 해주세요.
1: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청취자 여러분들 몸 건강하시고 또 좋은 휴가 때가 되기를 기도할게요.
0: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중앙교회 이찬일 목사님께서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신명기 16장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제아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교회 일역으로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요즘은 농경문화가 주를 이루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수확을 거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로 지키는 이 절기가 우리에게는 좀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꼭 이렇게 맥추감사주일을 지켜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명령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너희가 1년에 세 차례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세 가지 절기를 살펴보면 첫 번째 무교절 즉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고 그 잡은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발랐는데 그 피를 바른 집마다 죽음의 권세가 패스오버,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절기는 아비월, 즉 1월 14일에 연초에 시작되는데요. 이 절기

복귀가 시작된 날로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절기는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은 유월절로부터 일곱 번의 안식일이 일곱 번 지나게 된 칠칠의 49, 그 49일 다음 날이 칠칠절입니다. 신약에서는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 즉 오순, 다섯 번의 열이라고 해서 오순절로 부르게 된 겁니다. 이날에는 소맥, 즉 밀을 수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켰는데, 그래서 이 절기가 맥추절, 맥추 감사절이 된 것이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이 같은 절기를 부르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켜라 명령하신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되었는데, 어느 한 곳에 집을 짓고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장막 안에서, 텐트 안에서 40년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후손들이 기억하면서 집에서 나와서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것을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한 해에 지은 모든 농작물들을 수확해서 거둬들이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장절을 지키게 되었고, 또 그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추수 감사절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 가지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 절기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키는 유월절과 그 중간쯤에 첫 수확을 거두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고요.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수확한 농작물을 다 거둬들이고 하나님 앞에 추수함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추수 감사절입니다. 한 해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세 가지의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두 번째 절기, 즉 칠칠절 혹은 맥추절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이렇게 지켜야 한다 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신 목적은 바로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2026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 일터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절기가 어떤 절기라고요? 맥추 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남은 하반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이 절기를,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 주신 복을 헤아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우리가 헤아려 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9절과 10절 말씀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정착해서 씨앗을 뿌려 그것이 자란 열매를 너희가 얻게 될 것인데 너희가 그것에 낮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워서 칠칠절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 땅에서 너희가 얻은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립니까?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너희가 자원하는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린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 예물 가운데 복 주셔서 너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 헌금의 모범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면 우리의 본당의 예배당 입구에 있는 헌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헌금함에 우리가 준비해온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한 달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은혜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두 손 모아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헌금 시간에 그 드려진 예물을 우리 봉헌위원들이 함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제가 받아들고 제단을 상징하는 이 강대상 위에 올려놓은 후에 제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물 드린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자원하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올라와서 헌금에 넣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당연히 부자들이 더 많은 양의 물질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예물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드린 과부의 마음 그 중심을 주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의 예물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면 그것은 헌금이 아니라 조건이 달린 뇌물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리니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조건부 뇌물인 것이죠.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 앞에 헌신은 내 마음에, 각자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삶 가운데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 세어보셨습니까? 이제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출발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고민할 때도 있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기쁠 때도 있었죠. 그러한 모든 시간, 그 시간을 지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감사라는 책의 저자 황성주 목사님은 감사는 은혜를 은혜로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은혜로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내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였구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지나온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하나 세어보고 기록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여러분 만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리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 혼자 간직하고 나만 그것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고 베풀면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자,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칠칠절 맥추절을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내 가족들만 함께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기쁨을 누릴 것이 아니라 내 집안에 속한 종, 노비와 성막의 일을 담당하는 레위인

사랑을 나누면서 돌보면서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시의 권력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소외된 자들,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너희가 와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무너진 인생을 주님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나그네와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7절을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로 지키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들을 성령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것으로부터 교회 공동체의 역사가 시작되었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오순절로부터 교회 공동체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모여있는 성도들과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함께 썼습니다. 그리고 필요를 따라 자신의 것을 나눠주었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그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 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온 백성이 칭송하였다. 그들을 칭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사랑으로 섬기고 나눠주고 베푸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이것처럼 교회는 세상과 다른 원리로 작동되어져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진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질까? 그것을 고민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겸손과 긍휼을 본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과 긍휼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송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반기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있는 어떤 연약한 지체는 혹시 없습니까? 상반기 내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다면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너 혼자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소외된 자, 괵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나누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기억하고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성 중에 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무엇을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마음껏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돌봐주고 섬겨라. 그리하면 내 손으로 수고하는 범사 모든 일에 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하반기에도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 오늘 이 예배를 어떻게 지키기를 원하실까요? 세 번째, 현재의 풍성함보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어땠습니까? 출애굽하기 전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벽돌을 굽고 그 무거운 것들을 날고 나르고 그러다가 채찍에 맞으면서 엄청난 고역을 했습니다. 고된 노동을 하면서 그곳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고통받고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 이들은 40년의 세월이 흘러 요단 동편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것을 기억해야만 우리가 내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기억하는 사람만이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전에 무슨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죄에 매여 사망의 권세에 매인 종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회방되어서 이제는 죄에 매인 종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의의 종이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숨쉴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이 은혜를 우리가 평생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0: 같은 장소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같은 교회에 다니지만 어떤 성도는 불행한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행복한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이십니까? 불행한 성도이십니까? 행복한 성도이십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입만 열면 뭐가 잘못됐고 뭐가 부족하고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이유를 찾고 내 자신이 그 감사의 마중물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나를 이기는 사람. 내가 내 화를 못 이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아멘이 나오시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감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도 있었고 힘든 순간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열매를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게 주신 복을 하나하나 세워보며 그것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외롭고 소외된 이들이 없는지 주변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눠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한 여러분, 생각해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문은 닫으셨지만 나에게 더 필요한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는 지루하게 기다리게 하셨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경주중앙교회 이찬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경주중앙교회 054-742-1116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줄강단. 줄강단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양포교회 김진동 목사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